두께와 흐름과 색깔과 이런 걸다 파악이 되고, 그말 소리에서부터 사람을 다 알아봐 버리지. 말안 하지. 그 사람 너무 자존심 상할까 싶어가지고. 얼굴빛만 보면 다 알잖아요. 저것이 이제 내 돈을 띵가먹고 소풍 가는 날인지, 아닌 날인지, 뭐, 애들 보면 다 알잖아요. 그걸 갖다가, 손오공이 10만 8천리 가서 오줌 찍 샀는데, 부처님, 손바닥. 손오공이라고 하는 게 제7식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거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는 일체 유심조라 무심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무심 밖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 무심이 본심이라. 아미타불 어디 계시냐? 염도 영궁 무념치에 계신다. 더 이상 생멸을 갖다 붙일 수 없는 자리에 갖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드디어 부처님께서 방강하시는 대목이에요. 십지품. 예? 이 시에 세존이 종미간 출청정강명하시니 명보살여연명이라. 이때 세존께서는 양미간 사이에서, 양미간으로, 미간이 눈썹 사이에서 청정한 광명을, 깨끗한 초촐한 광명을 놓으셨다. 그 이름이 보살력, 염의 보살의 힘이 있는, 보살의 힘은 무슨 힘입니까? 바라밀의 힘이지요. 예? 보살은 초질이 아니라 목질이다. 목질, 나무가 튼튼하잖아요. 이번 주는 왜 이렇게 세 번째 주라고 그러나 좀 많이 빠진 것 같네. 초하루나 뭐 해야 돼요? 문수선연에 와서 통도사 초하루날은 그 하암살림 봉찬회거든, 사리타. 예? 하암살림 봉찬회. 초하루날 문수선연 와야지, 다른 안 와도. 보름 되면 이제 아미타불 하고, 그죠? 초하루날은 하암경 하는 날이라. 비르잖아, 부처님이. 초하루 날이라. 예? 대일요래. 시원하네. 보살력 연명이다. 이름도 이렇게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하엄경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방광이다. 설법주가 주로 하시는 일은 삼매다. 그죠? 방광과 삼매와 정명, 이와 같은 것이, 방광, 삼매, 설법, 정명, 이와 같은 것이 설법 의식 중에 경전의 구성 요소로 이렇게 쭉 우리가 소설을 구성하듯이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 방광참, 1회차 방광은 어디에서, 무슨 품에서 합니까? 1회차 방광은 무슨 품에서 합니까? 세주 묘원품이죠? 예, 정확하게 틀렸죠. 열의 현상품에서 반각합니다. 그죠? 열의가 출현한다든지 현상, 상을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뭘로 나타냈습니까? 빛으로 나타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소리가 나오고 들리기도 하고, 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새소리가 가득합니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 새소리 들리고, 새가 소리만 들어보면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알죠? 아주 작은 놈이 아무리 지가 사자고를 하려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오죽했으면 제가 뭘 했습니까? 환경을 안 보고 인생을 살면은, 그 인생이라 한다면은 똥파리도 새다 하잖아. 이게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생계, 법계를 비추고자 할 때, 법계를 비추고자 할때 방광 빛이라고 얘기하고, 법계가 꺼져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간 그 고요 삼매로 얘기할 때는 허공계라고 얘기하죠. 허공계. 허공계. 진법계, 허공계 우리 하잖아요. 그죠? 삼매로 갔을 때는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허공처럼. 이렇게 표현해내고 할 때는 진공에서 묘유로. 예? 그때는 방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방 보조. 온 시방 세계를 다 널리 비춘다. 이걸 묘유라고 하죠. 묘유. 그래서 7회차에서는 제 마지막 열의 출연품에서 부처님께서 두번 방광하시는데, 첫 번째 방광은 미간에서 열의 현상품하고 달리, 열의 현상품 입에서 먼저 하고 미간에서 나중에 했잖아요. 그죠?
열의 출현품에서는 머리 미간에서 먼저 방광하시고 나중에 미간에 방광했는 것은 문수보살 머리에 쏟아버리고 정수리에다가 열의 성기 묘덕보살이라고 나오죠. 그게 문수보살입니다. 그 나중에 입에서 방광한 것은 보현보살 입에다가 다 쏟아부어버리죠. 부처님의 방광을. 그래서 8회차는 방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9회차 방광은 보조 3세 법계문이라 과거 현재 미래를 3세의 법계를 보조 3세 법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법계 지나간 과거와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미래와 현재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부처님의 마음밖에 달리 법이 없다. 보조 3세 법계문 방광을 부처님 입법개품 근본법회에서 방광을 하시게 되죠. 이게 이제 9번의 방광. 방광은 그러니까 다 합쳐서 8번째는 보현보살이 법문을 설할 때 불화장음 삼매에 들어가서 법문을 설하시지만 방광은 없습니다. 그 방광이 전부 몇 번이에요? 10번. 8번에 한 사람 조용히 일어서서 집에 가. 1회차에 2번이라 하고 7회차에 2번이라 하면은 그럼 8번 있고 2번 더 있으니까 몇 번이에요? 10번이다. 10번인데 해인사는 이제 또 저기 구강루라고 했잖아요. 구강루. 아, 그건 9번 방광을 또 의미하고, 아, 이건 80근 환경, 60근 환경의 차이점이다. 60근 환경에는 십정품이 없어요. 십정품이 없어요. 그 앞에 품도 뭐, 열애행상 보현삼매 세계성취 화장세계 비로자나품 그걸 묶어가지고 노산화불품이라고 하죠. 60화원경에서 다 묶어서 노산화불품 비로자나품이라 그래요. 세주묘원품하고 노산화불품이 60화원경의 1회차에서 두 품을 쓰라 하거든. 그 노산화불품을 쫙쫙쫙 쪼개면 열애행상 보현삼매 세계성취 화장세계 비로자나품 이 다섯 품을 묶어서 한 품으로 얘기하는 거. 그 60화원경은 34품이고 80화환경은 39품. 티벳 환경은, 여기 있는 티벳 환경은 저거는 45품입니다. 45품. 티벳 환경은 45품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환경 중에. 40근 환경은 1품이에요. 입부개품, 1품.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이라 이렇게 한 품으로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지, 방광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요. 백천 아성지 강명으로서 이위 근숙이라. 백천 아성지 강명으로 근숙이 되었다. 예, 이 방광이 여러 연관된 상관된 것들을 마치 제석천의 인다라만 그물처럼 이렇게 연관된 것들을 낳아서 생성해서 1100억 화신이 탄생되고 생명력이 된다 이 말. 생명력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근숙을 거느릴 수 있다는 거는 그죠?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민족의 시조가 돼서 후손들을 근속으로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 수, 화, 풍, 네 가지를 합시다. 4대 원소. 4대 원소, 지대, 풍대, 수대, 대라고 하는 건 크다는 뜻입니다. 이때 대자는 작고 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무한 강대한 대자입니다. 땅이 무한 강대하고 불도 무한 강대하고 물도 무한 강대하고 그럼 이 전기가 지금 여기 들어와가 있는데 전기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근속들이 어떻게 되느냐 냉장고고 뭐 어디에 근속들이 저기 에어컨이 전부 이 근속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아니 빛으로도 올 수도 있고 차게 덥게 바람도 되고 그렇죠. 처음에 올 때 전기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있지 바람은 전기가 아닌데 바람에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소를 해가지고. 물에는 전기가 없지만은 물을 이용해서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얼마든지 수력 발전소로 전기를 모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불교의 인연은 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연은 서로서로가 모르면서 서로서로가 모르면서 서로서로가 형성되어 가지고 인연이 생기해서 여러 가지 법이 탄생하는 법입니다. 그럼 화력 발전소에서는 석탄을 떼든지 뭘 떼든지 석유를 떼든지 천연가스를 떼 가지고 뜨거운 걸 이용해서 전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한 발전소에 가가지고 한 전기가 각 변전소를 통해서 가정집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밀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의 강명이라고 하는 전기 하나가 또 다른 파생적인 전기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그런 것은 일파 제동 만파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일파만파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근속이라고 하는 거. 혼자 여기 전부 다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뭐 가진 게 얼만데 하지만 지 혼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괜히 고집스러워서 그렇지. 이미 이 세상의 법은 뭐이 안경 알 하나라 하더라도 요태 만드는 사람하고 알 만드는 사람하고 서로 모를 거예요. 심지어 왼쪽 거 만드는 사람 알 오른쪽 거 서로 몰라. 모르면서 여기 알 만드는 사람하고 이 도수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몰라. 그러면서 서로 모르면서 서로 의지해서 먹고 일찍이 부처님은 그런 도리 속에 살기 때문에 서로가 이 뼈를 생성, 골다공증 뼈를 생성하는 세포를 조골세포라 합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뿡뿡 뚫히는 그런 파골세포라 합니다. 우리 피를 만드는 세포는 뭡니까? 조혈? 그 말이 많이 알면은 하안경 야무지게 보셔야 돼. 신기한 게 제가 이래 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어른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안경을 본 사람 도대체 이거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이치를 설명을 못해. 그럼 그 사람 거 아니에요. 예? 잘났어요. 보조국사 나왔어요. 보조시방일체세계하야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 광명이란 뜻이 이런 것이다. 보조 나오면 아 이게 묘유락하대 이러면서 묘유를 다른 말로는 색성향 미척법이라. 그래서 묘유가 아니라. 예, 그래가지고 미불주변이라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다. 여기는 이제 펼친다, 오므린다, 근서자재라 그래요. 맑은 자, 펼두 자. 근데 펼치는 거는 보조시방이라 나와 있지만은 빨아 땡겨버리면 한입상방이라. 펼치면 시방에 두루하지만 그도 땡기면 늘 있는 그 자리에 본래 빛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 우리가 그 경전 얘기할 때에 정계무일자라. 펼치면 한 글자도 없는데 상방 대광명이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불인 지묵성이라. 하안경은 결코 지묵성이라. 종이나 글자로 된 것이 아니다. 아유일건경이라. 내인데 경전 하나 있는데 이건 종이나 글자로 된게 아니다. 펼치면 한 글자도 없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빛이 난다. 무안입이 설신인데 안입이 설신이가 꽉 차가 있네. 공적 시색이나 색적 시공이나 공적 시색이로다. 사막도가 고통이 모두 씌워져 버린다. 빛이 한번 쫙 비치면 사막도 고통이 다 씌워져 버린다. 예, 모든 걸 항복시키는 작용이지. 자, 그 다음에 또한 조 일체 열에 중요하되 모든 열의 회중을 비추어서 현현 재불 부사의 얘기라. 부처님의 말이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을 나타낸다. 현현한다. 왜 부처님의 중에 부처님들이 이렇게 모여가 있는 이 부처님의 모임을 왜 나타내겠습니까? 예? 왜 방탄소년단이 막 뭉쳐가지고 나타나겠냐고. 관중들을 즐겁게 하려고. 부처님의 모습을 빛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하고 무슨 마음을, 공경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이구나. 마칩시다.

0: 1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온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칠보탑 불사를 모연합니다. 칠보탑 공양에 동참해 무량 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고 성불의 길로 나아가시길 발언합니다. 법화칠보탑 낙성식은 오는 4월 26일에 봉행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상월원각 대조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대한불교천 태종 마읍포교당입니다. 이곳은 한국불교 중흥의 큰 별 상월원각 대조사께서 태어나신 성스러운 곳입니다. 대조사께서는 이곳에서 구도의 길을 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마읍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뜻을 기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선격화불사를 진행합니다. 마읍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깨달음과 평화가 가득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읍포교당에서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느껴보세요. 삼척 마읍포교당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인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어제 설을 쉬는 것 같더니 벌써 정월이 다 가고 이 2월 초하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른데 우리들이 할 일은 많이 가로놓여 있으니 급한 생각과 바쁜 생각을 가지지 않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2월 초하루 날 여러분에게 설교가 될 문제들은 첫째, 2월 초하루 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고 부처님에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몇 해 전에 관음전을 저렇게 잘 지어놨는데 그간에 이 관음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신앙단체회가 조직이 되어 있지만 참으로 중요한 이 관음회 신앙단체가 조직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법성 부주지 스님이 와서 관음회를 정식으로 회의를 조직하고 발족을 해서 관음신앙을 앞으로 돈독하게 해나가겠다는 그런 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음신앙에 대한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초하루마다 여러 가지 법문을 해왔지만은 역시 우리들은 생활이, 우리들이 사는 이 과정이, 생활이 첫째 부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우리 불제자들은 우리 신앙 다르고 우리 생활 다르고 그렇게 돼서는 신앙을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제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는 사람들이 모습이 전부 다르고 복력이 전부 다르고 사는 것도 수명이 전부 다 다르고 나서 오래 사는 사람, 중간에 죽는 사람, 단명한 사람, 창수하는 사람, 또 복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 또 살기가 아주 어렵게 고생하다 가는 사람, 뭐 가지각색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같은 국토에 태어났지만은 사는 그 질이나 양이나 모두가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한도 많고 눈물도 많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아 모두 중생들아 그 살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주 괴로운 바다와 같이 참으로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고해다, 괴로울 것자 바다 했자 고해다. 이 고해라는 말을 돈이 많은 사람은 괴롭지 않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겪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이 재벌의 대표적인 계기인 정주영 씨가 미국의 그 갑부부들도, 미국에 출마한 갑부부들도 그 돈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역시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괴로움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괴로움이 있고 모두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관리하는데도 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돈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 뺏기려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더 몇 배나 더 커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고, 그 돈만 가지고는 먹고 사는데 뭐 끝이는 거지, 별 수가 없으니까, 명예를 대통령이나 혼자 뭐 이런 큰 지위를 얻어가지고 큰 그 명예를 남기는 그러한 그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돈 가지고도 안 되니까 또 더 큰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 돈 없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고 고통이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돈이 있어도 여러분보다 그 요새 아마 정주영 씨 국민당을 탈퇴하고 탈당하고 저렇게 그렇게 아주 참 역대 국가 원수들도 다 가서 손을 벌릴 정도로 그런 사람도 요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몇 가지 고통은 다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의 힘으로서, 돈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단명한 사람은 그 10살이나 20살 그때 죽어버리니까 아무리 돈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걸 더 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고, 이물이 못난 사람을 요새는 정형수석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 뭐 올통볼통한 곰보는 좀 비키우는데 그거 효과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정말 그 보기 싫은 사람들이 정말 그 멋진 양귀비 거친 미인으로 그렇게 새로 개조되는 그러한 전형수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조금 사람은 노력과 힘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한계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타고난 업이 탁하거든. 업이 탁하다 이게요. 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늘 들어서 알지만은 행동이에요. 행동. 우리 사는 생활이라. 생활. 쉽게 말하면 우리 사는 생활이 업입니다. 업이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걸 하지 말고, 농업을 하는 사람은 농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업을 하는 사람은 공업이라고 하고, 상업을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업이라고 하고, 모두 제각기 다 업이 있다 이게.

가지 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다 업을 가지고 부지런히 잘 노력하고 살라고 했지만 살생하는 업은 하지 말라 그랬거든. 살생하는 업은 너무 생명을 죽이는 업은 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 만일 살생하는 업을 만일 모르고 가지고 있다면 그 업을 전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엄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살생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명을 단축하게 된다. 금생에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는 사람들, 또 팔짝팔짝 뛰어댕기다가 애들이 그냥 뭐 병이 들어 죽든지, 요새 말하자면 저런 교통사고로 죽든지 이렇게 죽는 사람들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가 보다 이렇게 됐어요. 요새 그런 사람 많죠. 요새는 그 명절 때 설에도 보니까 뭐 일곱 식구석, 여덟 식구석 한 차에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로서 그 삽시간에 온 가족이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없어지는 그런 여러 건을 봤어요. 우리 신문에도. 그러면 이게 모두 까다리 없는 게 아니라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다. 살생. 살생을 해놓으면은 그거는 살생은 다른 걸로 갚을 수가 없고 꼭 목숨으로 그 갚아야 되는 그렇게 돼 있어요.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살생을 하지 말라. 정월 보름날 뭐 여러분들이 그 백일 기도 끝에 회향 끝에 방생을 모두 하러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참 잘한 거예요. 이 방생은 뭐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정월달에 새해 접어들어서 정월달에 방생을 한 것은 1년 내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1년 내내 여러분들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씨를 뿌리기 때문에 씨를 정월달에 뿌려놓으면 1년 내내 가고 또 다음 해까지도 연장이 되고 이렇다 이요. 그래서 복되는 일은 빨리 하는 것이 좋겠지요. 빨리 하는 것이. 그래서 방생을 잘 했다고 나는 서울서 듣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살생을 한 사람들은 생명만 그렇게 짧게 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는 동안에도 뭐 20년을 살든지 30년을 살든지 사는 동안에서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닥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 나무 생명을 사는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요즘 그 테레비를 가끔 켜보는데 참 그 보니까 요새 살생을 많이 합디다. 무슨 몸에 이롭다고 해가지고 그 염소 같은 거 말이야. 아따 하루에 수십 마리씩 뭐 대구 어떤 남산 그 뭐 보니까 그 죽여가지고 모두 사람들이 온 식구가 가서 그 뭐 먹고 맛있다고 일어섰는데 입에는 이게 좀 맛이 있을란지 모르지만은 그 과보라는 것은 그걸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것을 내가 크게 그 걱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제도 텔레비 보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막 그 살을 전부 죽여가지고 그냥 굽고 또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찌고 또 그러다가 안 되니까 탕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요리법을 해가지고 그걸 먹는데 여러분들 뭐 이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요새 그렇게 많이 하지만은 그렇게 나무 생명을 그렇게 많이 죽이면은 자기 생명에 그만치 대가로 짧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안 짧아지면 그 후손에 가서도 그런 영향이 미치고 그런 겁니다. 후손에 가서도 영향이 돼. 그래서 내가 널리 얘기지만은 불교 믿는 신도들은 뭐 다른 거는 약간 해도 참회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살생을 해놓으면 이건 참회가 안 돼. 살생을 해놓으면 남을 죽이는 건 그건 어떻게 다른 걸로 보상이 될 수가 없어. 그건 내 생명으로 보상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살생이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열 가지 일은 그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정월달을 보내고 2월달을 맞이하니까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잘 이 복을 타고 나오는 사람들

한나라의 국가 원수가 되는 사람들, 또 여자로서는 요새 말하면 뭐 옛날 같으면 황후가 되는 사람들, 또 그런 지혜 안 간다 하더라도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복스럽게 잘 타고 나온 사람들, 남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들, 이 세상에 남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까다리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까다리 있어요. 까다리 있다. 열 가지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이다. 열 가지 착한 일. 이걸 갖다 불교에서는 열십자, 착할 선자를 써가지고 십선행을 한 사람이다. 열 가지 착한 업을 닦은 사람들이다. 업을, 행동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

나만의 그릇을 핏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지나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인간 세상에 종교를 한 개 더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친 어떻게 다른 종교들하고 차별성을 띄고 있을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송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대자유치원이 내년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기록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0: 등록 문화유산 위주로 총 59점의 희귀 자료들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불빛이 서울 성북구를 수놨습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는 한성대 입구역 광장에서 점등식을 열고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이어지길 염원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가 학술상 시상과 춘계학술대회에서 선불교를 주제로 연구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박진영 씨가 조선 후기 삼종선 사상을 새롭게 조명한 연구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법망경 보살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해석됐는지 학술적 흐름을 집대성한 연구서가 나왔습니다. BTN 투게더의 진행자 법장 스님이 신간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을 펴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암흑같던 시절 우리 아이들에게 민족의 혼을 심어준 배움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대자유치원인데요. 내년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숭고한 역사가 담긴 기록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지사 이석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이 극에 달했던 1927년 5월 1일. 마산 정법사는 교육을 통한 구국을 목표로 대자유치원에 첫 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보육기관을 넘어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며 교육 불사의 씨앗을 뿌렸던 100년의 역사가 창원시립 마산박물관 전시실에서 재조명됐습니다.
2: 무엇보다도 이 어린 새싹들을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부대중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만 100년 아니라 200년, 300년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이번 전시에서 우리는 입트는 조선의 꽃을 주제로 불교계와 지역민이 합심해 지켜온 소중한 기록물들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선보였습니다. 지난 4월 경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8건, 31점 위주로 총 59점의 희귀 자료들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3: 우리 일제강점기 아주 혹독한 시기에도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보려고 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사람들에게 많은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1: 초대주지 구하 스님의 인장과 만우 스님의 유품엔 어린이 포교를 구국운동으로 삼았던 선대 스님들의 간절한 원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1942년 졸업 앨범의 일장기 위에 태극 문양을 덧칠한 고사리 손들의 흔적엔 일제 침략에 맞선 굳건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오늘날 대자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이 역사는 자긍심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4: 1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전시를 통해서 과거의 아이들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역사의 의미 그리고 아이들이 소중한 빛이라는 그 의미를 가슴에 한번 좀 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1: 전시는 설립 과정부터 우리말 수호의 기록까지 총 3부로 구성됐으며 관람객이 함께 대형 태극기를 완성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연꽃처럼 100년의 세월을 지켜온 대자유치원의 기록은 오는 8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이 총무원장 상진스님 교구 순방 주지 연석회의와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8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경남교구 종무원장 황봉 스님 등 교구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무원 내 법당에서 주지 연석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종단 운영의 핵심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경남교구 발전을 위한 일선 사찰 주지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황봉 스님은 이번 연석회의가 경남교구가 종단 발전의 핵심 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봉축 점등법회가 이어져 구군융창과 종단화합, 지역포교 활성화를 발언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건학 120주년을 맞아 교직원에 대한 근속상과 공로상을 시상했습니다. 지난 30일 교내 남산홀에서 열린 시사

0: 시상식에선 장하용 사회과학대학 교수와 박현창 공과대학 교수가 30년 근속상을 받았습니다. 불교대학에선 허남결 명예교수가 근속 20년을 인정받아 상패를 받았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수상자 모두가 동국의 전성기를 읽어낸
1: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부처님의 화생 정신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길 기원하며 봉축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3: 사람의 도리대로 그리고 정말 우리가 깨닫는 만큼이나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저희들도 더 정진하고 하겠습니다.
1: 부처님이 주신 그런 지혜와 깨달음을 다시 잘 새겨서 이런 전쟁의 험악한 세상들을 저희들이 잘 이겨내고 많이 불안하지만 우리 세상에 행복과 평안이
4: 소외된 사람 없이 아픈 사람 없이 모두가 좀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가는 그런 불빛으로 잘 자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2: 조계종 원로의원 동명대종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마음을 전하는 날로 소개하며 불자들에게 정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5: 부처님 오신 날은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 따뜻하게 다 같이 뜨거운 마음을 전하는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성북구 사부대중의 정성으로 올린 봉축의 마음은 우리 사회 그늘진 곳곳을 어루만지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군위 지역 불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봉축의 의미를 되새기는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군위불교사업연합회는 지난 29일 군위 팔각정 광장에서 회장 호암 스님, 은혜사주지 성로 스님, 회원 사찰의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회장 호암 스님은 물질과 경쟁의 시대 속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인간과 자연이 하나임을 깨달아 진정한 평화를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성로 스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 탄생과 함께 전해진 말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담겨 있다며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존귀하고 누구나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했습니다. 가평군 불교사업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에 자비의 불을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가평군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봉행된 점등식에는 연합회 회장 승원스님, 현등사주지 해복스님, 대원사주지 선월스님, 성불사주지 법광스님, 서태원 가평군수 등이 참석해 봉축 의미를 나눴습니다. 승원 스님은 스스로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씩 베풀고 나눠서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점등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하며 나눔과 실천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한편 가평군 불교사업연합회는 화합과 평화를 노래하는 경기 북부 대표 불교 문화축제인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가평 자라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불이 꺼졌던 서울 은평경찰서의 봉축 연등이 7년 만에 다시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와 은평경찰서 불자회는 지난 29일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민생 치안과 경찰 안전을 기원하는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연합회장 법회 스님은 시민 불안 해소와 질서 유지에 힘쓰는 은평 경찰들의 모습은 부처님 자비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숭고한 사명이라며 우리 사회가 더욱 평안해지길 기원했습니다. 김현환 은평경찰서장은 부처님 가르침은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늘 새겨야 할 가치라며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치안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국사 문화원장 도훈 스님은 웃음 속에 즐거움이 있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향기로운 초심을 잃지 말라고 법문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가 학술상 시상과 춘계 학술대회를 열고 동아시아 선불교를 주제로 연구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박진영 씨가 조선 후기 삼종선 사상을 새롭게 조명한 연구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한국불교학회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술상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 작년에 이어 2회째 맞은 한국불교학회 학술상 및 춘계 학술대회가 동아시아의 선불교를 말하다를 주제로

0: 열린 겁니다. 학회장 자연 스님은 8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진학자를 위한 공평한 평가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식 중에서는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심사나 이런 쪽에는 일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나가면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다운상의 권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0: 학술상 우수상은 조선 후기 선리 논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한 박진영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생에게 돌아갔습니다. 박진영 씨는 논문을 통해 백바스님의 의견이 당시 고립된 소수 의견이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연구는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설두봉기, 응운인전, 해붕전령 등 삼종선을 지지했던 스님들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2: 삼종선이란 것이 단순히 어떤 백파스님의 독단적 주장 내지는 백파스님 이제 문도들 사이에서만 공유됐던 어떤 소수설 이런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의 선가에서 이제 이종선과 함께 주류를 이루는 주요 사조 중에 하나였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0: 특히 부유계 선사인 해붕 스님이 독자적인 삼종선 이해를 보여줬다는 점을 밝혀내 조선 후기 불교사 연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려상을 수상한 이복희 동국대 선학과 박사 수료자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질문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냈습니다. 논문은 직지에 나타난 선문답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인의 고착된 인식을 깨뜨리는 의문 덩어리로서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과거의 기록에 머물러 있던 선사상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한국 불교학의 미래를 밝힌 신진학자들. 한국 불교학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연구 환경 조성으로 미래 불교학을 이끌 인재 양성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대승불교 보살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인 법망경 보살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해석됐는지 학술적 흐름을 집대성한 연구서가 나왔습니다. BTN 투게더의 진행자 법장 스님이 펴낸 신간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을 이지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4: 대승불교 보살의 삶을 규정하는 핵심 계율인 법망경 보살계. 조계종 포살의 근간이 되는 법망경 보살계의 해석 흐름을 정리한 연구서가 나왔습니다. BTN 투게더의 진행자이자 조계종 교육아사리인 법장 스님이 펴낸 신간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입니다. 투게더를 통해 법망경을 대중의 눈높이에서 풀어왔던 법장 스님이 보살계의 바탕을 이루는 사상적 배경을 한층 심도 있게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5: 법망경 보살계 흐름에서는 그 변화가 이루어진 대략 4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그 사이 동안 어떤 변화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졌는지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향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좀 아주 세밀하게 교학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4: 총 4장으로 구성된 책은 가장 오래된 법망경 주석서인 천태지희 스님의 보살계 의소를 시작으로 원효와 법장, 태연 스님의 이르기까지 법망경 주석 전통의 흐름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보살계의 의미가 어떻게 조정되고 실천됐는지 대승불교 윤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보살계에서는 살생하지 말라 하기보다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해석을 통해 이 호국불교를 이룰 수 있게 하고 또 살생이라는 것을 반대로 자비의 실천으로 바꿔서 생명 존중 사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4: 특히 불온에선 네 스님의 법망경 10중계 해석을 비교해 상이점과 유사점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적 윤리와 실천의 방향을 모색하는 지금 보살계의 의미와 해석의 흐름을 통해 현대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 깊이를 더합니다.
5: 보살계의 정신을 통해 우리가 지금 꿈꾸는 보살, 모두가 함께하는 삶으로 자타일시 성불도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성불해서 함께 행복하는 시대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보살계가 다시금 조명받고 모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4: 법망경 주석서의 불교 사적 맥락과 교학적 가치를 집약한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 대승불교 핵심 윤리인 보살계의 깊이와 흐름을 이해하려는 수행자와 연구자들에게 교학적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평택 수도사 주지이자 괴태곶 봉수대 되찾기 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정문 스님이 괴태곶 봉수대 복원과 시민 개방을 위한 범시민운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0

19일 평택역 서부역 광장에서 열린 괴태곶 봉수대 되찾기 범시민 발대식에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봉수대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며 복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정문 스님은 이 자리가 시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봉수대의 의미를 되살려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며 괴태곶 봉수대 복원과 개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자비 나눔 도량 광주 동원사가 지산유원지 입구에서 제15회 어르신 행복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동원사와 광주 자비신행회 지산이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9일 동구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다양한 공연과 영양식으로 아름다운 나눔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주지 지장 스님은 회주 지각 스님의 원력으로 처음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치른 게 15년 전이라며 신심 깊은 신도들과 지역 봉사자들의 정성 덕분에 매년 행사를 이어갈 수 있어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동원사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국악 공연과 댄스, 색소폰 연주로 흥을 돋우고 맛있는 영양식과 선물로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동양 최대 와불 조성 도량으로 알려진 연천 수불사가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합동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태고종 수불사는 지난 26일 경내 와불광장에서 태고종 행정부원장 도성 스님을 비롯해 4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제20회 합동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태고종 경기 북부 종무원장 경월 스님은 법문을 통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며 부처님 법을 통해 본래 면목을 깨닫는 수행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주지 법경 스님은 다양한 교육과 실천 불교, 지혜와 자비로 모두가 함께하는 도량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 수행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불교 선교종이 세계 평화와 국민 화합을 발언하는 천지명향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선교종은 지난 26일 경남 남해군 반야 용선사에서 종정, 경보, 해만, 대종사 등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범각 스님은 수륙대제는 물과 육지의 모든 외로운 영가를 위로하고 천도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의식이라며 이번 대제를 통해 세계 평화와 국민 화합이 이루어지길 발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종은 세계 평화와 국민 화합을 발언하고 선망조성의 공덕을 기리는 수륙대제를 매년 봉행하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동전쟁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전국으로 확산 중인 평화의 발원, 그리고 한국 선불교의 수행 전통을 잇는 역사적 기록화 사업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중동전쟁의 비극을 멈추기 위한 불교계의 실천이 전국 사찰과 거리로 확산되며 평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은 지난 17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일시적 중단을 넘어선 항구적 평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특히 무력으론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오직 공존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창원 성주사는 삼보일배로 전쟁의 근원인 탐욕을 경계했으며 부산에선 금강경 독송 행진과 예술인들의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생명은 자비의 대상이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오체 투지와 진각종의 식재 서원 불공으로 이어지며 종단 초월적 연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생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이번 행보는 우리 사회의 평화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원수자회가 출가자 감소와 선원 축소란 위기 속에서 한국 선불교의 수행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전국 선원 사진 영상 자료집 편찬에 나섰습니다. 선원수자회는 지난달 21일 동화사에서 출정식을 열고 전국 80여 선원의 현황을 기록하는 대대적인 아카이브 사업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선원의 실상을 엄중히 직시하고
선풍 진작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대표 불산 스님은 수행자 감소로 선원 운영이 위축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집이 후대를 위한 소중한 참고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과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역시 이번 기록화 사업을 종단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급하고 중대한 역사적 과업으로 평가했습니다. 출정식을 마친 촬영팀은 현재 전국 선원을 향한 대장정에 올랐으며 이번 사업은 한국불교 수행 역사를 한눈에 조명하는 귀중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속에 심긴 불심은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민족을 지탱해온 가장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부처님 품 안에서 맑게 자라날 우리 천진불들이 곧 한국불교의 희망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0: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리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우순풍조 만민안락천하태평불일정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령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추리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 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에 몰려 사연에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3: 연불을
5: 들 수 있잖아요.
6: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7: 네!
8: 대무릎도?
6: 관절 복응!
8: 걸을 때도?
6: 관절 복응!
9: 일할 때도?
6: 관절 복응! 내 어깨도?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0: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1: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2: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11: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3: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4: 아빠 최고.
15: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6: 선택하길 잘했어요.
11: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6: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노주의 갖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5: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4: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성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칭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양평군 불교 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2026년 양평 관등 문화축제를 5월 9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은가은, 정홍일, 윤성, 강성희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바로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69-376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0: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일회상 처처에 모여 끄던 소림구월 조사가풍 어찌 멀리 좌절소냐. 청산은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설설하니 이 어떠한 소식인가. 일리지평 나둔 중에 알개조차 부족하다. 청복만 아쿠른 송엽 일발 중에 담마두고 백

승진신락이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팔 때

산해산 불보살 시방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아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네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겸만겸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어 고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0: 누구 할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있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0: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법화 겸 수행 도량 정예서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양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 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 겸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백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 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예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몰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광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왕래 선방에 한 줄기 청풍이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

0: 소설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 달마도. 김류연의 해피 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 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부터 개회식에 앞서 오늘 봉행하는 동네읍성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대제의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400여 년 전 임진왜란의 참화 속에서 이 동네읍성은 가장 치열한 격전의 땅이 되었으며 동네부사 송상영 공을 비롯한 수많은 군사와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한 마음으로 끝까지 항전하다 이곳에서 장렬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날 이 땅에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숨결이 쓰러졌고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한 채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산하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숨쉬고 살아갈 수 있으며 이 평화로운 일상 또한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산 위령 대제는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부처님의 자비로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잊혀져서는 안될그 희생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자리입니다. 또한 한국불교 태고종 부상교구 종도 스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잊고 화합을 이루며 우리 전통 불교의식인 영산제를 온전히 계승하여 이 귀한 법맥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큰 원력이 담긴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산위령 대제가 단순한 의식을 넘어 그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하나로 이어지는 깊은 인연의 자리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제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호국 영령들의 녹을 모시고 제23회 동래 읍성 임진왜란 호국 영령 위령 대제 영산 위령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부산교구 종무원 홍보국장 법경입니다. 집전은 오늘 부산교구 종무원 의전 스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3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부대중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 행사인 봉행사가 있겠습니다. 봉행사는 한국불교 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장이신 자간 큰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자간 큰스님께 일배 예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친 분만 크게 올해 좋은 일 많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임진왜란 당시 동네 읍성에서 나라를 지키고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의 덕을 유려하고 그 숭고한 희생과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영산 유령제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전란의 참혹한 역사 속에서 이 땅의 수많은 백성과 장병들은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며 그 희생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역사입니다. 오늘 이 영산 유령제의 법석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서 고통 속에 머물며 있는 영가들을 유려하고 극락정토로 인도하고자 하는 뜻깊은 수행의 자리입니다. 아울러 이 유령제는 한국불교 태고종도 스님들께서 해마다 한마음으로 봉행하여 종도 간의 화합을 이루고 우리 전통불교의식의 영산제를 계승 보존하여 후대에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원력이 담긴 법성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대중의 정성과 공덕이 하나 되어 우주무주 일체 영가들이 모두 업장을 벗어나고 고통을 여의어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간절히 바란합니다. 또한 이 공덕이 널리 희생되어 회양되어 종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화합과 정중한 수행이 더욱 깊어지고 이 나라가 평안하고 사회가 화합하고 세계가 평안하고

0: 가까워지며 모든 중생이 자비와 지혜를 함께 이루어 불국토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내빈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 강행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봉행사를 해주신 자강큰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이신 상진큰스님의 치사가 있겠습니다. 총무원장 상진큰스님께 지극한 공격과 정성을 다하여 일념으로 삼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 동네 성아 낙하명이니 망고

동네 생활에 떨어진 꽃들이 밝게 빛나니 망고의 충성스러운 늙이 티끌 세상을 놀래키도다. 부처님 법력으로 정화하여 중생계가 즐거우니 극락왕생을 발현하며 보현행을 닦으리라 라는 개송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한국불태우종 교구 부산교구 종무원장 자관스님, 종도 여러분, 그리고 내외빈과 불자 여러분께 함께해 주신 소중한 인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푸른 남해의 기운이 서린 이곳 부산 동네에서 역사의 아픔을 자비의 꽃으로 피워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제23회를 맞이하는 동네 업성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대제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이 땅을 지키다 쓰러져 간 고귀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불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령제에서 설판되는 영산제는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장엄한 현장을 재현하는 의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범패와 작법무 그리고 지극한 서원을 통해 지금 이 자리를 부처님의 정토로 바꾸는 불교 수행의 정수입니다. 영산제의 소리가 울려퍼지는 곳마다 번뇌는 사라지고 무명에 갇힌 영가들은 감로의 법문을 듣고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법석은 430년 전 임진왜란이란 참혹한 전란 속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름 없는 영웅들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동네 업성 싸움에서 전사 역가 도난이라고 하였습니다.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 죽이는 어렵다는 절개로 산하하신 손상현 부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군감민의 넋은 여전히 이 성벽 구비구비마다 서려 있습니다. 위령제는 그분의 원한을 원력으로 바꾸어 드리는 의식입니다. 칼날 아래서

0: 떨어진 고통을 부처님의 자비 씨앗으로 그분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발언하는 지극한 효와 충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참 대중 여러분, 오늘 이 장엄하고 존엄한 법석이 마련되기까지 지극한 원력으로 정성을 다해 주신 한국불교대부종 부산교구종무원장 자관스님을 비롯한 집행부스님들 그리고 교구 내 모든 대덕스님들과 신도님들의 노고에 깊이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산교구는 우리 태고종의 핵심 보류이자 전통문화의 전성의 산실입니다. 특히 자관스님께서는 평소 소구소망을 부처님 전에 발현하며 지역 포교와 우리 전통 불교 문화의 개성 발전에 신명을 다해 오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3회라는 긴 세월 동안 이 행사가 이어진 것은 오로지 호국 영령을 기리는 스님들의 진실한 도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원만히 봉행이 될 수 있도록 외수 주신 모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공덕은 세세생생 복락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경 말씀에 보면은 하리알라찬 수화사법칙 하리알라찬 기장합보만 업화돈철량 돈사탐진치 상기불법성 염념보리심 처처알라국이라는 우리의 개송이 있습니다. 이 개송은 영가시여 오늘 이곳에 차린 모든 재물과 각가지 진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오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오 오로지 제자들의 한결같이 정성스러운 마음에 나온 것입니다. 영가 앞에 나열하고 엎드려 바라옵니 흠향하옵소서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화차법식 하리알라차리라는 것은 오늘 이 영산제를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바로 안한존자께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중설하신 분이 양무제 왕이었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수양대군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륙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사실 이 동네 읍성 영산제는 시에서 아마 지원이 없고 구에도 지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무원에서 지원을 해서 오늘 이 법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가정들을 함께 나눠주시고 또 종도들이 참석해서 나라를 지키면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께 같이 힘을 해주면은 이 영가들께서 고이 잠들고 또 좋은 것으로 극락 왕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올린 재물들은 이 영가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뜨거운 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대단한 감사드리고 또 그 공덕이 아마 무소하게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 그리고 긍정이 함께 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1: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신 총무원장이신 상진 스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이신 종옥 큰스님께서 오늘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부득이하게 다른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하시고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사회자가 축전을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부산 교구의 제23회 부산 영산 위령제 봉행을 축하드립니다. 이곳 부산 동래읍성은 임진왜란 당시 수많은 호국 선열과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순절한 뜻깊은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 숭고한 희생과 호국 정신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을 위하는 자비와 정의가 무엇인지 호국 선현들께서는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부산교구 원장이신 자간스님께서는 그동안 23회에 걸쳐 호국 영령들의 덕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뜻깊은 위령대제를 봉행해 오셨습니다. 그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 봉행되는 부산 영산 위령제는 불교 예술과 전통의 정수이자 세계가 함께 인정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법석에 울려 퍼지는 법음이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위로하며 나아가 세계 인류의 평화와 화합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산 영산 위령제에 원만한 성취를 축하드리며 한국불교 태고종의 무궁한 발전과 사부대중의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정옥 큰스님께서 축전을 보내 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없지만 멀리서도 이 뜻깊은 법석을 위해 마음을 보내주신 종호 큰스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귀한 말씀으로 봉행사, 치사, 축사를 전해주신 큰스님들과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뜻깊은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모두 마음에 큰 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영산 위령제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께 회향하는 마음으로 사옹소원을 봉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TV 붓다웨이입니다.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상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2. 목요일 트론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 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0: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와 하나 되는 연등회. 5월 16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연등불의 빛이 흥인지문 종로 조계사를 밝히고 오후 9시 30분부터는 국적을 넘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합의 장을 나누는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5월 17일 한국의 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 문화마당과 공연마당이 이어지고 오후 7시에는 신나는 무대들로 이루어진 연등놀이로 화려한 연등회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펼쳐지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 평안과 화합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나만의 그릇을 핍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 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1: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2: 우리나라 관음 성지 중 으뜸으로 꼽히는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 보문사에서는 매년 용의 날을 시작으로 국태민안과 안시민명 성취를 기원하고 선망부모 영가 및 일체 고혼을 천도하는 장엄한 불교의식인 용왕대제를 봉행합니다. 4월 24일 금요일 입제해 49일간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가는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봉행되는 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문. 큰 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행해지는 장엄의식, 범패와 방생. 낙가산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제주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제주불교연합연등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불교연합합창제가 오는 5월 6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열리는 이번 합창제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

0: 사건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화남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석,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화남 061-755-5330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가 되기 전에 저와 데바다타는 열의 동생과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열의 비구가 된 이후에도 그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1: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단다.
0: 열의께서는 모두를 용서하실 수 있지만 데바다타는 질투심이 많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열의께서 여러 비구가 있는 자리에서 무안을 준 이후 그가 어떻게든 복수를 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는 방법은 단 하나, 상가의 분열일 것이고 열에도 타격을 당하실 겁니다.

0: 상관은 나의 청정한 마음이고 깨달음의 길이니 내게 고통이 될 일은 없으리라. 대바다타를 비구들 앞에서 비난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뿐. 내가 상가에 대해 어떤 권리도 대바다타에게 주지 않았음을 분명히 해두려는 것이었다. 그리 했는데도 대바다타가 무슨 짓을 한다면 분명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그런데...
0: 아나는 늘 함께하는 사람이니 무엇이든 안심하고 말해도 되네.
1: 지바카와 비구들한테 들은 정보가 있습니다. 대바다타가 반역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걱정돼서 급히 왔습니다. 대바다타는 아자타샤투의 후원을 받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자타샤투는 열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대바다타는 열의를 제치고 상가 지도자가 되려는 거죠. 두 사람이 공모해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2: 저도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대바다타 비구는 말을 잘해요. 수계받은 비구들도 많고요. 그들 역시 대바다타를 따르고 존경합니다.
1: 그 말이 맞아요. 대바다타가 열애의 깨달음의 길에 의심을 품었다고 들었어요. 열애의 수행도 흠을 잡고요. 수행을 연구한다는 미명하에 그는 비구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열애의 지도 방식이 젊은이한테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이기적 욕구가 사회에 퍼질 때마다 젊은이들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되곤 합니다.

0: 머리가 부족한 사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1: 이 사악한 음모에 아자타샤초가 데바다타와 함께해요. 데바다타한테 숲을 선물하고 그의 비구들한테도 물과 음식을 주고 있어요. 수천 명이 뭉쳤대요. 상가를 분열시켜 새로운 상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2: 요레시오, 설법 시간입니다.
1: 전 이만 가볼게요. 자꾸 걱정이 됩니다. 두렵기도 하고.
3: 삶의 비결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네. 그 누구도 미래는 모르네. 내 미래든 자네 미래든. 암나팔리,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게. 두려움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면 완전한 평화를 얻는다네.

0: 오늘 왕궁에서 귀빈들이 오셨고 다른 지역의 비구들도 오셨습니다. 의문상을 여러 개 질문하기 위해서입니다.
1: 여래께선 욕망을 줄이고 소박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래께서 제정한 다섯 가지 계율에 대해서 수정 연구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구들이 질박한 삶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 모든 비구들은 숲에서만 살아야 한다. 마을에서 살거나 자는 것은 금지한다. 둘, 탁발에서 무엇을 받든 비구는 그 음식만을 먹어야 한다. 점심이나 저녁 초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셋, 비구는 찢어진 누더기 옷을 바느질하여 그것만을 입어야 한다. 남들이 선물한 옷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네, 비구는 나무 밑에서만 자야 한다. 집안이나 움막에서 자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섯 번째 연구는 모든 비구들은 예외 없이 오직 채식만을 해야 한다.
2: 대바다타? 그 제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강제할 수도 없다. 숲에서만 살기를 원하는 비구들은 그리 해도 좋다. 나머지는 마을이나 시내에 살아도 좋다. 탁발로만 살기를 원하는 비구들의 경우

0: 점심이나 저녁 초대를 거절해도 좋다. 나머지는 원한다면 초대에 응할 자유가 있다. 찢어진 옷을 바느질하여 입기를 원하는 비구들은 그리해도 좋다. 그러나 가사를 선물로 받을 비구들은 세 벌까지는 허용한다. 나무 밑에서 자고자 하는 비구는 원한다면 그리해도 좋다. 나머지는 집안이나 움막에서 잘 수 있다. 이것은 각자의 권리다. 채식만을 원하는 비구들의 경우 그리해도 좋다. 그러나 채식이 아닌 음식을 원하는 비구들은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음식으로 먹기 위해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데바다타, 현재 체제 하에서는 비구들이 일반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다. 이것은 일반인에게 수행을 전파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1: 그러니까 저의 연구를 비난하시는 거군요.
2: 비난은 자네가 하고 있네, 데바다타.
1: 나는 보따에게 말하는 중이요. 제 연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겁니까?
0: 데바다타, 나는 자네의 연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2: 데바다타 비구! 지금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아는 건가?
1: 그게 형한테 하는 말버릇이냐? 아는?
2: 사람은 그 행동으로 순위를 알아. 형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행동을 했나? 잘못하고 있는 거야. 상가를 망치려고 그래?
1: 신세대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새로운 사고를. 그런데 이게 뭐야? 자기의 의견을 붓다에게 개진을 하면 그게 다 모욕인걸?
2: 붓다는 모욕을 넘어서신 분이야.
3: 붓다는 훌륭한 데바다타의 다섯 가지 계율을 거부했어. 왜일까? 데바다타의 계율이 붓다 것보다 더 엄격하니까. 비구가 일반인처럼 산다면 결국에는 파멸밖에 더 오겠나?
2: 일반인을 궁극적 지혜로 이끌어 주려는 거야. 일반인을 방치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 지혜를 얻을 기회를 놓치겠지. 이 점을 이해해야 해.
1: 아이고, 물러터지기는. 하나 명심해. 고행은 어려운 거란다. 엄격하고. 우리 모두가 이 엄격한 길을 가고 있다고.
0: 결국 데바다타가 상가를 분열시켰구나.
4: 데바다타가 가시덤불을 심었으니 어찌 열매를 거둘까요?
0: 안 한다. 그리 잘 아는 사람이 눈물을 보이느냐?
5: 이제 어디를 가든 대화의 주제는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 상가의 분열이 됐습니다. 데바다타는 수행의 길을 버렸습니다.
6: 요레시여, 데바다타가 더 이상 상가의 인원이 아니라고 고지하시지요. 그는 잘못 가고 있습니다.
0: 마카시아파, 전에 자네는 데바다타를 칭찬했다. 자네가 옳았는가?
6: 예, 붓다. 칭찬했었지요. 그의 행동과 고행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0: 이제는 데바다타를 비난하고 있다.

0: 그게 진실인가?
1: 예, 부다.
0: 한 가지만 말하겠네. 어떤 경우든 우선 먼저 진리를 옹호해야 하네.
1: 내일 아침 저희는 대바다타의 탈선 행위를 전 상가에 고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상가 비구가 아니라고요.
2: 왜들 잠자코 계세요? 목갈라나 비구, 사리프타 비구.
3: 요레시오, 목갈라나와 저는 대바다타 상가에 들어가겠습니다.

0: 가마를 멈추어라! 암나팔리 마마, 바이샬리 왕이 명령하시기를 마마의 가마가 바이샬리 국경에 당도하며 체포하여 왕 앞에 데려오라 했습니다.
1: 체포를 하겠다면 죄목은 알아야지.
0: 반역죄입니다. 바이샬리의 적인 마가다국 아자타샤투에게 피신처를 제공했죠. 그가 아자타샤투라는 사실을 안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누구든 당신에게 손을 대면 살아남지 못해 암나팔리. 나를 믿어줘. 당신을 정말 사랑해 암나팔리.

0: 왜 그래, 암나팔리?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구했는데 당신은... 함께 갑시다. 오늘 결혼합시다.
1: 결혼하겠다는 결정을 아직 못 내렸어요.
0: 오랫동안 이 문제를 회피하는군요. 오늘은 결정을 내려야 하오, 암나팔리.
1: 나라에 대한 의무와 당신에 대한 사랑이 다투고 있다오. 나의 의무는 결혼하지 말라 하오. 나의 사랑은 사랑하니까 결혼해야 한다 하오. 아주 오랫동안 진퇴양난이었지요. 허나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0: 불안해 죽겠소, 암나팔리. 어서 말해보시오. 어떤 결정을 내렸소?
1: 부타 말씀이 두려움에서 노연하라고. 두려움 때문에 미래나 또는 자신을 생각하지 말라. 누구도 의존하지 말라. 두려움을 거부할 때 완전한 평화를 얻는다. 당신의 힘은 오직 하나뿐, 아자타샤투. 두려움. 당신이

0: 이름을 들으면 백성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오늘도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1: 당신을 사랑하기에 그런 거야, 암나팔리.
0: 사랑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은 한순간에 많은 가족을 파괴했어요. 많은 여인을 과부로 만들고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죽음의 짐을 지고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당신은 내 평화를 빼앗았어요. 당신의 죄에 나를 동반자로 만들었어요. 이제 가세요. 어서 가요!

0: 폐하. 바이샬리의 특별한 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배신을 했습니다. 부상당한 마가다의 아자타샤 두 왕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치료라는 미명하에 그에게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자타샤 두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1: 암나팔리, 이 혐의들이 사실이요? 암나팔리, 침묵만 지키고 있으니 이 혐의를 인정하시오? 아니면 부인하시오?
2: 제기된 모든 주장은 사실입니다.
3: 뭐라는 거야? 수치도 모르고.
0: 폐하! 정말 뻔뻔합니다. 법정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 폐하, 사형을 내려 마땅합니다. 생매장을 해야 합니다. 제 여자를요!
5: 맞아요! 생매장을 합시다!
1: 암나팔리, 참으로 마음 아픈 사실이요. 바이샬리를 그렇게 배신한 이유가 무엇이란 말이요?
2: 폐하, 저는 바이샬리를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비난을 받고 증오의 표적이 되었네요. 저들의 눈에 저는 이미 죄인이군요.
1: 아니요, 암나팔리. 유죄라 할 수 없어. 제기된 혐의가 증명될 때까진 기탄 없이 말해보시오.
2: 나는 붓다를 따릅니다. 붓다께선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이 다친 것을 보거든 차별 없이 치료해주라 하셨습니다. 저의 궁 밖에 병사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이샬리 병사의 제복이었죠. 실제로 그가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그를 치료하는 동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바이샬리를 위해 할 만한 어떤 비밀도 말한 적은 없습니다.
1: 바이샬리의 적을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하. 의도하진 않았지만 중대한 실수를 했소.
6: 맞아요! 죄를 저질렀어요! 유죄입니다, 유죄!
7: 죄를 저질렀어요!
6: 아니게요!
2: 사람을 사랑한 게 죄라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유죄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과거 언젠가는 바이샬리의 특별한 여인 암나팔리를 사랑했으니까요. 모두가 같은 벌을 받아야겠죠. 바이샬리에 대한 제 진실한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는 게 슬픕니다. 나는 바이샬리 행정부가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내 피

0: 주를 배신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모국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인 아자타샤투를 사랑하는 실수를 저질렀어. 병사의 제복을 입고 있던 아자타샤투였어요.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폐하, 폐하께서 제게 내리는 벌을 존중하겠습니다.
1: 당신의 두려움 없는 마음을 존경하고 암납할리. 인간의 마음은 지금 나쁜 것을 만나면 과거에 좋았던 것을 다 잊어버리오. 허나 나는 아니오. 사랑하는 바이샬리 백성들이여, 암나팔리가 전쟁 중 우리 병사들을 치료해 주었던 그 정성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소? 모든 재산을 다 놓았고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았으며 항상 우리 병사들을 격려했었소. 그녀의 하인 야드로부터 알게 된 것인데, 만약 그녀가 원했다면 아다타 샤토와 결혼하여 마가다의 왕비가 될 수도 있었소. 또한 부따에 대한 당신의 믿음도 아오. 이런 이유로 엄한 형벌은 없소. 암나팔리, 당신을 모든 혐의에서 풀어드리는 바이오.

0: 제 귀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샤카머니 부타시오. 소개해 주시겠어요? 소개해 주실 거죠?
1: 진실로 출가하고 싶구나, 암나팔리.
0: 기만으로 가득한 세상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이런 삶의 되풀이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고 싶습니다.

0: 스승님, 사리부타와 목갈라나가 비구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타의 오른팔과 왼팔이니 신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구들을 세뇌해서 도로 데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1: 부타의 엄격함에 신물이 나서 나한테 귀하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이네. 솔직히 말해서 두 사람이 와서 마음이 놓인다네. 적어도 매일 가르쳐야 하는 부담에서는 벗어났잖아. 부따와 추종 비구들이 나를 상가에서 축출했네. 두 사람이 온 것은 나의 승리라니.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겠나 거팔리. 두 사람이 혹시 내 험담이라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0: 그런 적은 없지만 그래도
1: 상황을 좀 제대로 보란 말이다. 두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많은 비구들이 나한테 오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부따한테 잘못이 있다고 분명히 믿게 됐어. 사리부따와 목걸라나 비구가 그 친구다.
0: 스승님,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1: 뭐야? 카필라바스투 병사가 왜 여기?
2: 인사 올립니다, 데바다탄 마마. 유감스럽게도 마마께 비통한 소식을 전하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며칠 전에 드러나던 마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후로 망갈라 마마의 건강 역시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드님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꼭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빨리 저와 함께 카필라바스트로 가셔야겠습니다.
1: 그럼 반드시 가야지. 지금 당장 곧바로. 내가 없는 동안 상가를 잘 부탁하네.
0: 물론입니다.
1: 내 말 잊지 말고.
0: 예.

0: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1: 누구냐?
0: 저예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 대부.
1: 대받았다.
0: 예, 어머니.
1: 이리 어려. 정말 웅크의 아들.
0: 예,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1: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0: 안 돼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1: 이젠 예대 받았다. 내가 내 과거를 돌아보면 죄를 지었던 죄책감과 수치스러운 마음, 그리고 후회뿐이란다.
0: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1: 안 돼, 아들. 오늘은 할 말이 아주 많단다. 그래, 오늘은 내 상태를 잘 봐라. 난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 외로이 홀로 곁에 아무도 없이 내가 받는 벌인 게지. 지은 업에 대한 벌. 대받았다. 내가 묻는 말에 숨김없이 해주겠니?
0: 그럼요. 말씀하세요.
1: 왜 나는 그런 짓을 했을까? 평생을 살면서 한결같이 사람들을 배신했어. 나를 믿어주고 신뢰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기만하고 배신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진정으로 참회한다. 내가 모든 걸 뺏으려고.

0: 했던 사람들은 모두 속세를 떠나 출가했다.
1: 아,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면서 마음 상하지 마세요. 왜 자신을 벌하십니까?
0: 슬픔을 심었는데 어찌 행복을 거두긴. 문제는 내가 아들 역시 그런 마음으로 키웠다는 데 있다. 대받았다.
1: 아니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0: 대받았다. 내 말 잘 들어. 최근 비구들의 말을 듣자니 붓다의 상가를 네가 분열시켰다고 하더구나.
1: 사실이 아니에요, 어머니. 분열시킨 적 없어요. 어머니, 아들이 독자적으로 상가를 조직한 거예요.
0: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버렸다. 많은 고통을 겪고 고행도 한 후에 시따르타는 부다가 됐다.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그런 짓을 해?
1: 아니요. 수년간 연구를 계속한 결과 부다의 방식에 허물을 발견했어요. 연구를 했다고요. 새로운 신앙의 방법을 찾은 겁니다. 저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출가해서 의문의 답을 찾고 있어요.
0: 중대한 실수다. 부다는 깨달음의 길을 발견했어. 부다 덕분에 너도 그 세상을 발견한 거다. 대받았다. 정신 차려. 똑바로. 우린 악을 행했어. 항상 남들은 죽어도 우린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너도 상가도 오래 가지 못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
1: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았어요.
0: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어릴 때부터 너는 시타르타가 되고 싶어 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너는 마음을 바꿔 이제 부다가 되고 싶어 한다. 대받았다. 너는 절대 부다가 될 수 없다. 절대. 수백 년간 하나의 부다만이 존재해 수많은 생을 수행한 끝에 시타르타는 부다가 됐던 거야.
1: 그러니까 임종의 자리에서도 나를 조롱하려고 부른 거군요.
0: 참으로 안 됐구나. 부다한테 귀의하러 가서도 영혼을 바꾸지 못했으니 내가 너한테 준 증오와 가르침으로 인해 부다 품에서도 넌 죄를 씻지 못할 거다. 대받았다. 허나 아들, 넌 실제로 부다를 배신했다. 너는 절대 부다가 될 수 없어. 명심해라.
1: 난 부다가 될 거예요. 부다가 될 거라고요.
0: 부다가 되고 싶다면 너만의 길을 찾아라. 대받았다. 아님 부다의 그림자가 되거나 깨달음의 길은 네 마음에서 열릴 것이야. 명상을 쫓지 말아라 아들. 반짝 순간일 뿐이야. 깨달음이 궁극의 진리다.
1: 몇 년 동안 붓다의 설교를 들은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어머니까지.
0: 붓다한테 사과해라 아들. 붓다한테 다 맡겨.
1: 절대로 못해요.
0: 네. 마지막 소원까지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한테 좋지 않을 거다. 그래, 넌 내 다비장작에 불을 당길 수 없어. 아들이 장작에 불을 지펴주지 않아서 내 영혼은 편히 쉬지 못할 것이야. 아들, 붓다한테 귀의하고 사과를 해라. 제발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말해라. 붓다한테 나는 귀... 합니다.

빌라바스트 백성에게 모두 알려라. 망갈라 마마께서 별세하셨다고. 우리 어머니가 가셨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장례식을 치르라.

0: 삶의 비결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누구도 미래는 알 수 없다. 나의 미래도 너의 미래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라. 두려움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면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1: 목갈라나 비구가 배신을 했습니다. 아! 아! 아! 죽여야지.
2: 나는 그대를 잃었어. 암나팔리, 제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탁.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 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제가 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온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칠보탑 불사를 모연합니다. 칠보탑 공양에 동참해 무량 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고 성불의 길로 나아가시길 발언합니다. 법화칠보탑 낙성식은 오는 4월 26일에 봉행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

하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목동이 자기 암소에서 우유를 짰다네. 그 우유를 친구한테 맡겨놓고 잠시 떠났지. 친구는 그 우유에 레몬을 짜놓은데 그러자 우유는 응고됐고 잘 혼합해서 버터를 만들었네. 목동이 돌아왔을 때 자기 우유가 버터로 변한 것을 봤네. 친구는 버터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네. 과연 그런가?
1: 아닙니다.
2: 생각해보게 우유가 없었다면 어찌 버터가 나오겠는가? 지혜와 자비를 모든 이에게 나눠주시는 부다께서는 그 무엇도 당신 것이라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다네. 모든 것을 사랑과 믿음으로 친구와 나누었지. 그런데 친구는 도둑질을 했다네. 목동은 붓다고, 친구는 대바다타 비구라네. 붓다는 수행하여 궁극의 진리를 깨쳤는데 대바다타는 거기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네.
0: 우리는 지금 고타마 붓다께 가겠네. 자네들은 정도를 벗어났어. 우린 사랑으로 도우러 온 것이네.
2: 나와 사리부타 비구는 이런 부적절한 일에서 자네들의 마음을 돌려 열애와 함께 돌아가려고 온 것이네. 열애께서는 우리가 왜 상가를 떠나는지 묻지 않으셨어. 우리의 행동을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네.
0: 깨달음의 길을 가지신 오직 한 분, 샤카무니 부다께서 우리 상가를 만드셨다네.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자 우린 그 손을 잡았네. 그런 부다가 저렇게 계신데 상가가 분열되는 건 애통한 일이네. 우리하고 같이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합류해도 좋네.
3: 잠시만요. 저희도 가겠습니다. 부다 말고 어떤 스승님을 모시겠습니까?
4: 아니, 어디들 가시오? 어딜 가는 게요? 어디로 가느냐고요?
3: 부다께 돌아갑니다. 두 분 덕분에 눈을 떴어요. 두 분이 바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갑니다.
4: 사기꾼, 배신자, 대바다타 비구를 이렇게 속이다니.
3: 그럼 대바다타가 고타마 부다를 속인 것은 어떻구요?
0: 떠나게 해주시오.
4: 아니, 못 갑니다.
5: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 수가 있겠어? 나도 갑니다. 에?
4: 안 돼.
6: 우리도 갑시다.
4: 안 돼.
6: 갑시다.
4: 가지 마요.
5: 어서 가요.
4: 이럴 수는 없어. 거기서

0: 스승님, 사리포타와 모깔라나의 비구가 배신을 했습니다. 안 계신 틈을 이용해서 우리 비구들을 모두 부따의 상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1: 부따에게 귀의하러 가서도 영혼을 바꾸지는 못했으니 이런

0: 너는 절대 부타가 될 수 없다. 늘 수백 년간 오직 한 분의 부타만 주지.
1: 아니야.
0: 부타에게 가라.
2: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0: 이걸로 나를 때려 치하고 모든 것을 얻었던 한 번에 잃어버린 놈은 벌을 받아야 돼. 때려.
1: 안 됩니다.
0: 때려. 때려. 때리라고. 더 세게 때려. 피가 나도록 때려. 때려.
2: 용서해 주십시오. 구제해 주십시오. 자기를 구제할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네. 아무도 대신하지 못해. 아무도 그럴 힘이 없네. 이 길에서는 각자가 홀로 걷는 거네.
3: 걷겠습니다, 요래시여.
0: 때려! 때려! 더 세게 때려! 세게 쳐서 비가 흐를 때마다 분노의 불길이 더 세게 타오르도록 때려!
3: 저희가 잠시 길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0: 때려! 때려!
3: 세종께서는 큰 나무십니다. 그 그늘에서 쉬게 해주십시오.
2: 자네들은 떠난 적이 없네. 내 앞에 없었지만 내 마음 속에는 항상 있었다네. 자네들은 이 비구들을 데려오려 떠났지. 해를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걱정을 했었네.
0: 때려! 때려! 아!

지금까지 평생을 부탄은 늘 나를 괴롭히기만 했어. 나의 모든 것을 파괴했지. 나의 아쉬움, 나의 상관과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어. 어머니는 다비장작에 불도 못 붙이게 하셨어. 부타, 너는 파괴만을 일삼았어. 파괴만을, 네가 다 파괴했어. 이제 부타의 목숨을 살려둘 수 없어. 내 너를 죽여주마. 부타, 너는 죽어야 해. 죽고 또 죽어야 해.

0: 사랑을 말하지 마라. 당신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당신은 내 평화를 앗아갔어요. 당신의 죄의 공범자를 만들었어요.
1: 페아, 야두가 뵙기를 청합니다.

0: 암나 팔리 마마가 떠나기 전에 이 상자를 아자타샤투 대왕께 전하라 했습니다.
1: 나를 거부한 걸로도 부족해서 내가 사랑을 담아 선물한 보석인데, 야도 이 의미를 설명해 주겠나? 암나팔리는 어디로 갔는가?
0: 암나팔리 마마는 비구니가 됐습니다. 숲에서 폐하를 마지막으로 만난 후에 마마는 바이샬리궁으로 끌려갔습니다. 청문회는 그저 핑계에 불과했고 분명 형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따의 은혜 덕분에 정중하게 사면을 받았습니다. 어찌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는 부따께 가서 귀의를 했습니다.

0: 나는 그대를 잃었어, 암나팔리.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내 가슴은 텅 비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증오뿐. 나를 버리고 비구니가 되셨구려. 행복도 부귀도 버리고 붓다의 가시밭길을 걷기로 한 것이오. 붓다가 뭐가 그리 특별하길래, 뭐가 그리 특별해서 그동안 내가 사랑을 갈구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씩 나를 버리고 떠났구려. 다시 혼자가 됐어. 그들은 모두 붓다를 선택했고.
1: 붓다는 인류에게 혁신을 주러 오셨다. 고통을 소멸한 길을 알려주시려고.
2: 눈을 뜨고 잘 보아라, 아자타샤투. 서리그 지식은 위험하다고 부탁께서 말씀했다. 부탁께서 두려움에서 노여나라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어찌 될까 생각지 말라고.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말아요. 두려움에 굴복하기를 거부할 때 완전한 평화를 얻어요.
0: 아버지, 암다. 모두가 붓다의 그늘로 들어갔다. 무슨 힘이 있길래 그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것일까? 내가 공연히 그를 적으로 간주했어.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귀한 아버지 목숨도 희생시켰다. 어머니는 나 같은 죄인에게 등을 돌렸고, 그리고 암나팔리는 그녀도 나를 거부했어. 그들을 얻겠다는 욕망에 불타는 동안 그들은 하나씩 나를 떠나갔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상처들이 한꺼번에

욱신거린다. 이 고통, 죽음도 이토록 아프진 않으리라.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평화를 맛보고 싶다.

0: 한 가지 물어도 되겠어?
1: 예.
0: 많은 왕들을 보았어. 학식 높은 현자들도 보았고, 하나 그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긴장과 근심이 있었어. 그런데 당신들은 어찌 그리 행복하고 침착할 수 있어?
1: 미래에 관한 걱정을 멈춘 사람은 과거라는 짐도 놓아버립니다. 가도 될까요?
0: 아니요, 바루가 아직 비었구려. 이것을 나의 공양으로 가져가 붓다에게 전해주시오.
1: 아자타 샤토 대왕이 이 왕관을 붓다께 전해달라 했습니다.
2: 나 같은 빈자가 이런 사치품을 무엇에 쓰겠는가?

0: 가자, 아난다. 아자타샤투가 청정해졌다.
1: 그렇다면 왜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0: 아상 때문에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거지.
1: 그런데 세존의 자비로움은 그 죄인을 찾아가시는군요. 그 사람도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0: 물론이라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바로 길이니까.
2: 붓다, 손수 여기에. 저를 부르시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붓다.
0: 대왕의 것을 돌려주려고 왔다오.
2: 아닙니다, 붓다. 갖고 싶지 않습니다. 이 왕관에 대한 욕망 때문에 저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평생 제 마음을 잔인하게 짓밟으며 살았습니다. 허나 오늘 제 양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평화를 원합니다. 아니, 미쳐버릴 것 같아요, 부타.
0: 평화는 이미 내면에 있어요. 밖에서 찾지 마시오.
2: 어찌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죠? 다친 개처럼 그저 상처를 핥고만 있을까요?
0: 안정을 찾으세요. 왕이잖소. 담마에 따라 다스린다면 내면에 평화와 행복이 깃드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백성에게도 줄 수 있다오.
2: 붓다, 저는 안에서 파멸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파편이 흩어져요.
0: 음악을 좋아하오?
2: 아, 예, 예, 비파를 조금 칠 줄 압니다.
0: 그럼 말해보시오. 비파줄이 느슨하면 연주가 잘 될까요?
2: 아니요, 붓다. 듣기 좋은 곡이 나오지 않죠.
0: 맞아요. 그럼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되겠소?
2: 연주하다 줄이 끊어집니다.
0: 그렇다면 줄을 멜 때는 너무 팽팽하게도 느슨하게도 하면 안 되죠. 줄이 알맞게 조여질 때

0: 좋은 음악이 나오죠.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지금 대왕의 줄은 너무 팽팽하오, 아자타샤토. 그래서 자칫하면 끊어지게 돼요. 안정을 찾으시고 침착하세요. 그리고 비파줄을 가늠하듯이 대왕 내면의 줄을 잘 조절한다면 아름다운 곡이 울릴 것이오.
1: 맞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기에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0: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면 그 뿌리로 내려가시오. 아자타샤투, 눈을 떴을 때, 즉 아침이 왔을 때 고운 가락이 되시오. 그리 되면 대왕의 마음에서 담마가 자라게 되오. 그리 되면 브라만과 대신들이 담마와 함께 춤을 출 것이오. 모두가 합류하여 담마에 따라 살게 되면 백성들도 바르게 살게 되오.
1: 맞습니다, 부타.
0: 명심하오. 왕은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스리는 거요.
1: 제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타. 전 죄인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죄인. 이 어둠에서 나가 저는 반드시 당신의 빛이 되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0: 악인이 아니오. 이 넓은 우주에서 대왕이 아니라 대왕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아마도 오직 한 사람, 대왕뿐일 거요. 오직 대왕만이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오.

0: 놀랍군. 이런 광경을 보다니 향락궁에만 있던 아자타 샤투 왕이 명상을 하네. 놀라워, 놀라워.
1: 명상이라니 무슨. 그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중이네.
0: 그래서 좀 평화로워졌나? 아니겠지. 자네의 평화를 앗아간 자가 아직 살아있으니 화를 참을 수가 없겠지.
1: 붓다를 말하는 건가?
0: 그럼 누구겠나? 이번엔 내가 완벽한 계획을 짜왔다네. 군대를 좀 주시길. 쓸 일이 있어.
1: 뭘 하려고?
0: 이번엔 붓다뿐만 아니라 상가 전체를 싹 쓸어버리겠네. 자네 군대 앞에서 그들은...
1: 군대는 보내지 않겠네, 대받았다.
0: 왜?
1: 그리고 명심하게. 자네든 누구든 만약 붓다나 그 상가를 헤아려 한다면 나의 적이 될 것세.
0: 알겠네. 욕망덩어리.

0: 인간이 현자인 척하게. 자네 이런 변화 뒤에는 붓다가 있겠지.
1: 참으로 교활하군 대받았다. 붓다는 우리의 사고 능력을 넘어선 곳에 있네. 나는 평생 맹목적으로 죄를 지었어. 결국 죄가 그게 달해서야 나는 구제를 받고 싶어졌다네. 붓다는 나를 용서하고 수행과 용서의 길로 나를 이끌어주었네. 남은 생에 나도 단마를 따를 수 있게 되었지.
2: 그는 사기꾼이야!
1: 진리를 깨달은 붓다는 귀한 보석과도 같네. 역사는 끝없이 우리 인간을 생산해내고 우린 곧 죽어. 개개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지겠지만 붓다의 가르침은 영원히 남아서 세상을 밝힐 것세. 비록 늦었지만 낫는 것보다 낫지. 나는 붓다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네.
0: 비겁한 배신자. 우정이라는 미명하에 항상 나를 기만했지. 두 번째에도 두 번째 자네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리 거절을 하는구만. 잊지 마라. 난 절대 잊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자네가 말하는 붓다가 아자타샤투, 바로 그 붓다가 자네를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로 만들 것임을 잊지 마라.
1: 난 기꺼이 거지가 되겠네, 대받았다.
0: 좋아. 원한다면야 거지가 되게나. 잊지 마라. 내 이름 대바다타를. 내 이름 대바다타를. 이 대바다타는 스스로 노력해서 초능력을 얻었다. 자네의 붓다를 공격할 만한 그런 힘을 난 얻었다.
1: 대바다타! 자네도 잊지 말게. 무슨 짓을 하든 붓다를 해칠 수는 없을 것을.

0: 좋다.
1: 인사 올립니다, 부따. 아, 따뜻한 옷도 입지 않으시고 이 추위에.
2: 더위도 추위도 내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오.
1: 아, 그러시군요. 저희가 정사에 갔더니 빠를 하러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점심 초대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고맙소.
3: 저희가 감사하지요. 가시죠.
4: 잊지 말게. 자네가 무슨 짓을 한다. 붓다를 해칠 수는 없을 것을.

0: 난 너의 죽음을 보장한다, 시타르타. 아마 칼에 죽을 운명은 아닌가 보구나. 그래서 봐, 자연마저도 이 세상에서 너를 보낼 사람으로 나를 임명하잖아.
1: 저 사람은 왜 이런 추위에 저리 하고 있는가?
2: 저 브라마는 아침에 강으로 갔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오다가 개구리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해졌고 중죄를 지었기에 물로 씻어 없애려고 물속에 108번 담그는 것입니다.

0: 이보시오. 추위로 몸을 떨고 있으니 계속 하다가는 몸져 누울 것이오.
1: 무심코 부주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강은 겐지스강의 지류이니 이 물에서 목욕하면은 죄가 씻겨나가...
0: 이 강에서 목욕을 해서 죄가 씻겨나간다면 이 강에 살고 있는 개구리를 밟아대서 부정해질 수가 있겠소? 강물에서 목욕하는 것으로 죄가 씻겨나간다고 생각한다면 강에서 사는 물고기나 거북이, 뱀과 개구리도 모두 구원을 받았겠구려.

0: 듣고 보니 맞는 말씀입니다.
1: 강물에 목욕한다 해서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죄를 벗으려면 마음이 깨어나야 합니다.
0: 이런 단순한 진리를 말씀하시다니 범상치 않은 분이시군요. 위대하니요. 오랫동안 정해진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랐습니다. 당신께서 눈을 열어주셨네요.
1: 무엇이든 글로 된 것, 우리가 배운 것, 수년간 반복된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세요.

0: 형을 최고 무술자로 고지하세요. 저는 새를 죽일 수 없어요.
1: 야수다라, 내 선물이야.
2: 이 꽃을 나 대신 모두 가져.
1: 내가 준 연꽃과 시타르타가 준 연꽃이 뭐가 다른 건데?
2: 이 연꽃다발은 하인들을 시켜 꺾은 거지만 시타르타는 손수 이 꽃을 따왔거든. 다리에 아직 진흙이 묻어있잖아.

0: 그러니까 제 연구를 거부하신다는 겁니까? 어머니, 이 아들이 독자적인 상가를 만든 겁니다.
1: 그는 모든 걸 버렸다. 고통도 많이 겪었고 고행도 무수히 했지. 싯다르타가 부다가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오직 한 분의 부다만 나올 수 있어.
2: 그는 사기꾼이야!
3: 진리를 깨달은 부다는 귀한 보석과도 같네.
2: 우린 곧 죽어.
3: 개개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지겠지만 부다의 가르침은 영원히 남아서 세상을 밝힐 것을.

0: 나는 화를 내는 게 아니다.
1: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아. 원래 남에게 던지려던 석탄인데 손에 쥐고 있으니 우리가 다치게 돼.
2: 저는 분단 용서조차

0: 구했어.
1: 진정하게 대받았다.
0: 정말 많이 부탁을 해줬습니다. 정말
1: 난 아무 기억도 없다네.

0: 부다 담마 상가는 모두의 마음속에 있네. 스스로 깨어날 수 있는 힘이 붓다라네. 깨어난 후 우리가 걷는 길이 담마라네.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정신을 모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상가라네. 이 모두가 자네 마음 속에 있어.
1: 거룩한 담마의 귀함이라야다. 거룩한 상가의

0: 부다 담마상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스스로 깨어날 수 있는 힘이 부다다. 깨어난 후 우리가 걷는 길이 담마다.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것이 상가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 기도의식을 준비하거나 모든 비구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부모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세. 삶과 죽음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1: 어떻게 병사를 비구로 만듭니까? 저들을 보십시오.
0: 어떤 비구도 병사들을 출가시킬 수 없어.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백무릎도?
0: 관절 복응!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

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못 갈라나. 왜 이리 울고 있나?
1: 벌써 며칠 밤을 자리에 앉으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저는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아픕니다. 생전에 해드린 게 없으니 이제라도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편히 쉬실 수 있도록요. 어머니가 보일 때마다 어머니! 이 꿈 때문에 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무슨 꿈일까요?
0: 못 갈라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악행을 한 적이 있는가?
1: 말로써, 행동으로써 어머니는 혼란을 퍼뜨렸습니다. 그 업을 어찌하면 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했든 제 어머니입니다.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0: 비록 악행을 한 어머니이지만 자네의 지극한 사랑에 내 마음이 감동했네.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도 같이 밤이나 낮이나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해. 부모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 자신의 삶을 평화롭고 의롭게 사는 거네.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을 부모에게 회양하는 것이네. 자네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다네. 사람들을 위하고 해탈과 평화로 인도하니 자네 공덕을 부모에게 회양한다면 죄가 사해질 걸세.
1: 감사합니다.
0: 길이를 택해서 자네와 다른 비구들이 어머니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를 올리게. 수행과 진심으로 올리는 기도에는 힘이 담겨있나 못 갈라나. 그리하면 어머니의 죄가 사해지고 의로운 길도 보여드릴 수 있지. 기도의식을 준비하거나 모든 비구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부모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세.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1: 대자대비하십니다. 모든 일을 다 염려하시니
0: 하나의 등불은 많은 등불을 켤 수 있다네. 그리해도 빛이 줄진 않아 실은 더 커진다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니까.

0: 폐하, 그게 사실인가요? 부따의 후원자가 되신 게 끔찍합니다. 제가 여행을 가지 말았어야 했군요. 어찌 그리 참담한 일을 하며 대왕의 의무를 저버리십니까? 크샤트리아의 의무는 고귀한 것입니다. 폐하의 본분은 마가다 국경을 넓히고 군주가 되는 것입니다.
1: 국왕으로서 내 의무는 알고 있어, 구로.
0: 붓다가 폐하께도 마술을 뻗었군요. 그자는 최면수를 동원해 부왕에게 했듯이 폐하도 조종하는 겁니다.
1: 붓다한테 근거 없는 모욕을 멈추시오.
0: 폐하, 사실입니다. 붓다는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말을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도 답은 없습니다.
1: 어떤?
0: 세상이 영원한가 무상한가, 세계는 무한한가 유한한가, 몸과 영혼은 하나인가 다른가, 사람은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1: 나는 이런 질문에 답하지 않겠소, 구로. 머리로 만들어낸 질문이잖소. 붓다의 가르침에선 대체로 이런 것들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0: 폐하,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답하지 않는다면 붓다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며 또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요?
1: 붓다는 몸과 호흡을 잘 다스리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항상 옥죄는 감정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이요. 슬픔과 분노를 극복하고 삶의 좋은 때와 나쁜 때를 강하고 꿋꿋하게 살라고 합니다. 붓다는 삶의 등을 돌리지 말고 성성히 깨어서 살라 했습니다. 고로, 삶은 그런 작은 가르침이 가득 담긴 보물상자라. 학문적인 큰 가르침이 아니라
0: 작은 사람들은 작은 행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폐하는 왕이십니다. 마가다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지요.
1: 그런 생각도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0: 제 생각에 폐하는 몰락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전사이신 분이 현자처럼 말을 하니.
1: 전사와 브라만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차이입니다. 부탁께 귀의하고 평화를 찾았어.
0: 아, 평화를 원하신다면 저 역시 많은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불안만 주었던 구루가 어찌 평화를 주겠습니까? 의로웠던 부왕의 죽음을 초래한 것도 오직 구루 때문이었어. 눈을 감을 때마다 아버지가 보입니다. 빈비사라 대왕의 얼굴이 나를 빤히 보죠. 밤에는 잠을 잃고 낮에는 평화를 잃었어.
0: 용서하십시오, 폐하. 브라만으로서 간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질책하는 원인은 부왕의 죽음이 아니라 암나팔리가 비구니가 된 데 있지 않을까.
2: 구루!
0: 이것이 따가 가르친 거군요. 마가다 백성의 기대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오히려 저를 모욕하시는군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제 몫이지요.
3: 폐하, 이런 변화가 놀랍기만 합니다. 아자타 샤투의 검이 적의 피를 흘리지 않고 칼집으로 돌아오다니요.
1: 이전 같았으면 구루를

0: 서슴없이 죽였을 것이다. 하나 그러면 스승이신 부탁께 누가 될까?
1: 그루는 격앙된 어조로 말하며 나갔죠.
0: 사람들이 아무리 나의 화를 돋구어도 다시는 폭력에 의존하지 않으련다. 스승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갈 것이다.
2: 열애시여,
3: 인사 올립니다.
2: 제가 제재인 수타타얀의 푸나락슘입니다.
4: 웬일인가? 수다타는 잘 있나?
3: 세존이시여, 남편 수다타가 지금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남편은 일편단심 세존 생각뿐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애착이 많지만 남편은 언제나 세존께 헌신하며 살았어요.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4: 수다타는 아무런 사욕 없이 나와 비구들을 위해 일했네.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주었고 우리가 머물 정사를 지었네. 그런 훌륭한 사람의 임종에 당연히 가야지.
5: 꽃다가 오실까? 나는 기다릴 수가 없어. 한 번만 뵀으면.
3: 봐요, 지금 오시잖아요.

0: 마지막으로 한번 뵙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1: 당연히 와야지 수다타. 자네의 사랑과 봉사에 참으로 감사하고 있네. 왜 이리 불안해하는가? 죽음이 두려운 것인가?
0: 부따, 무섭습니다. 나 이렇게 뵈니 다시 용기가 납니다.
1: 두려워 말게 수다타. 지금까지 남들을 돕는데 자네 삶을 바쳤네.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을 걸세. 내가 말하는 것에 집중을 해보게. 그러면 죽음을 맞이할 용기가 생길 걸세. 자, 이제 눈을 감고 집중하게. 나는 이 눈이 아니다.
0: 나는 이 눈이 아니다.
1: 나는 이 귀가 아니다.
0: 나는 이 귀가 아니다.
1: 나는 이 혀가 아니다.
0: 나는 이 혀가 아니다.
1: 나는 이 몸이 아니다.
0: 나는 이 몸이 아니다.
1: 나는 이 마음이 아니다.
0: 나는 이 마음이 아니다.
1: 집중이 잘 안 되나? 집중하게 수다타. 두 눈을 감고 나는 보이는 것들이 아니다. 나는 들리는 것들이 아니다. 나는 냄새 맡는 것들이 아니다.

0: 나는 이 순간 일어나는 맛, 생각, 촉감이 아니다.
1: 나는 보이는 것들이 아니다. 나는 들리는 것들이 아니다. 나는 냄새를 맡는 것들이 아니다. 나는 이 순간 일어나는 맛, 생각, 촉감이 아니다.
0: 나는 이 시각도 소리도 아니다. 이 냄새도 생각도 아니다. 이 맛도 마음도 아니다.
1: 이 냄새도 생각도 아니다. 이 맛도 말씀해 주세요, 부다.
0: 이 땅의 원소가 아니다. 하늘도 아니다. 나는 공기도 물도 아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원소도 나를 묶어둘 수 없다. 삶과 죽음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1: 삶과 죽음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0: 나는 웃는다.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기에. 삶은 나를 태어나게 하지 않았고 죽음도 내 생명을 앗아가지 못한다. 나의 존재는 절대로 생사에 의존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왜 그러나 수다타? 집중이 안 되나?
1: 집중됩니다. 해주신 모든 말씀이 마치 이슬방울처럼 영혼으로 스며듭니다. 제가 우는 건 오랜 세월 부다 곁에서 삶을 살았고 배웠는데도 임종이 돼서야 이해하게 돼서 위대합니다, 부다. 훌륭합니다. 제 가슴을 결박했던 죽음의 공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당신만을 보고 싶습니다. 세상을 떠나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부처님을 믿습니다.

0: 폐하. 이 상인들이 폐하께 청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차 비지로 가는 길인데 도중에 밀림이 있다 합니다. 그 밀림을 지나는데 보호가 필요하답니다.
1: 비지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0: 예, 폐하. 지난 몇 달간 무장 강도들이 출몰한답니다. 칼과 단검을 들고 와서는 약탈을 일삼한 후에 밀림 속에 숨어버리는데 며칠이 지나면 약탈한 물품을

0: 지시 시장이다. 내다 판다고 합니다.
1: 지시를 내리겠다. 우리 간자들을 평민복을 입혀 위장하여 비지로 보내게. 강도들에 대해 모든 정보를 입수해 오라고 하게. 즉시 그들을 잡아 벌하겠다.
0: 알겠습니다.
1: 이 일은 시간이 걸릴 것이나 망설이지 말고 비지로 가게. 군대를 상단에 붙여줄 것이다. 군대가 함께 간다면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사령관,
0: 육군대장 두 사람은 수하 군대를 이끌고 이 상인들과 함께 가라.

0: 여보게, 우리 삶은 이게 뭔가? 허망할 때가 있네. 육군 대장으로서 하는 일이 나라를 지킨다면 사람만 죽이잖아.
1: 내 말이 그 말이래. 대왕의 파견은 옳지 않아. 무장 강도들이 사납다던데 우리를 봐도 달아나지 않을 거야. 우리와 싸워서 힘을 과시하려고 할 테니 우리 의지에 반해 그들을 죽여야만 하겠지. 그 후엔 상인들은 계속 부를 쌓을 것이고 사람을 죽인 죄는 우리에게만 떨어지겠지 뭐.
0: 맞네 친구. 그런 부담감을 우리가 평생 짊어져야 하겠지.
1: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고.
0: 폐하는 깨달음의 길을 찾아서 붓다의 제자가 되었어.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은 후에 지금은 깨달음의 길을 걷는 거지. 우리는 안 될까?
1: 맞아. 폐하는 비폭력의 길을 선택해놓고 우리들한텐 폭력의 길로 가라고 밀고 있잖아.
0: 맞아 친구. 우리가 병사인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순 없겠지. 반역죄에 해당하니까. 그러니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해.
1: 방법은 하나야. 우리가 붓다의 제자가 되면 아무도 폭력을 사용하라고 강요할 순 없어.
0: 그렇겠네. 오늘 당장 탁발 수도자가 되는 거야. 우리도 구제받을 수 있어. 가자, 어서.

0: 무슨 일인가 사리포타. 왜 그리 불안해 보이는가?
1: 열애시오,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답니다. 저의 마을에는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0: 무슨 허락이 필요하겠나 사리포타. 어머니를 보살피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네. 공경은 특전과 같은 것이네. 사리포타, 진심으로 누군가를 공경할 때 동시에 명상 수행도 할 수 있네.
1: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과거에 대해 안타까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냐. 나의 삶이 살아있는 이 순간, 내 앞에 놓인 이 순간, 그 순간에 완벽한 집중과 이해 속에서 사는 것이네.

0: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슬픔을 안고 찾아와도 지치지도 않고 격려해 주시는군요.
1: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오.
0: 붓다, 현자들을 많이 보았지만 붓다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1: 아자타샤토, 아무리 많은 책을 읽는다 해도 또는 암기하여 외운다 해도 그것이 삶의 중심축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오. 어려운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요, 아자타샤토.
0: 붓다, 제 마음을 읽으시는군요. 마가다의 구루는 평생을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예지력은 마가다에 중요하죠. 하지만
1: 왕이 나의 가르침을 따르자 구루가 화를 냈군요.
0: 예, 붓다. 이제 아무것도 서로 맞지 않습니다. 저와 구루 그리고 마가다의 브라만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틈이 더 커지면 이 불필요한 분쟁의 타격은 백성들에게 돌아가죠.
1: 차이를 없애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로 확실하면 내게 방법이 있어요, 아자타샤토.
0: 말씀해 주십시오.
1: 첫째, 양측 모두가 서로 마주 앉아 각기 자기 입장에서 문제를 말합니다. 둘째, 이런 차이가 일어난 원인을 기억해 봅니다. 양측 모두가 그 원인을 잊지 말아야 하고 침착하게 말해야 합니다. 셋째, 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 마음으로 해법을 찾습니다. 넷째, 실수했다 판단되면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한 자신을 용서해 줍니다. 남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0: 맞습니다, 붓다.
1: 다섯째, 여기서 내린 모든 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입니다. 결정은 모두 앞에서 세 번 읽어야 합니다. 아무도 반대한다며 손을 놀리지 않는다면 최종 결정으로 간주합니다. 여섯째, 양측 모두가 수락한 결정을 항상 지킵니다. 그리고 사이좋게 지냅니다. 일곱째, 카필라바스토의 농부들이 서로 싸우곤 했을 때는 모두가 존경하는 최연장자 농부가 말을 했습니다.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내고 묻는다. 이제 모두 지난 일이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아자타샤토. 그럼 불길이 진정이 되죠. 평화의 길을 닫고 돈독히 다지게 되고요. 이것이 서로와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입니다.
0: 붓다, 그리하면 세상에 분명 평화가 오겠군요. 언제든 정의가 손상되었을 때, 언제든 두 집단 사이에 틈이 벌어졌을 때, 이 방법은 모든 차이를 없애줍니다. 최상의 실현 가능한 해법입니다. 구로, 우리의 견해 차이로 인해 마가다 국정에 지장이 있어 침착하게 서로의 차이를 없앤다면 좋을 것 같소.
2: 폐하, 저는 항상 폐하의 생각을 존중했습니다.
0: 이런 차이를 없애는 7단계 규칙을 실행해 봅시다.

0: 이 7단계를 우리가 함께 실행하면 모든 차이점이 해소될 것이오. 첫 번째 단계.
1: 그런데 폐야, 이 규칙은 누가 만들었었나요?
0: 부따께서요.
2: 뭐라고요? 부따요? 폐하, 저희가 왜 부따의 규칙을 따릅니까? 무슨 판관이라도 되나요? 여기가 한계입니다.
3: 아, 여기가 한계?
4: 한계입니다.
1: 폐하, 우리가 만약 부따의 규칙을 따른다면 우리와 부따의 제자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0: 그 차이를 없애려는 것이.
1: 폐하, 영원한 진리로 가는 부따의 길은 저희 같은 브라만을 모욕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 문화도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규칙을 만듭니까?
0: 구로는 큰 실수를 하고 있어. 부따는 브라만에 대해 험담을 한 적이 없어. 아주 오랫동안 기만당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무지를 깨우쳐 주었을 뿐이요. 인간이 만든 차이로 인해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을 근절했을 뿐이요. 이것이 영원한 진리요. 여러분은 부와 안락 속에 살고 있어. 부따의 고결성을 의심한다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는 왕관을 부따의 발 아래 내려놓았었어. 그런데 부따가 돌려주었어. 권력과 부의 탐욕이 범접하지 못하는 분, 어떤 악취도 범접하지 못하는 분이 부따시오.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빈자가 되신 분,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의지력이 크신 분.
2: 비야만세! 비야만세! 저희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실은 보호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업자 빈지로 가는 길에 약탈을 당했어요. 매까지 맞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말 아파요. 이렇게 정말이요.
0: 보호해주라고 군대를 딸려보냈잖는가.
2: 하지만 육군 대장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배야, 겨우 병사 5명이 싸웠어요. 그것도 무장 강도들한테 다 죽었고요.
0: 사령관!
5: 예, 배야.
0: 이게 무슨 소린가? 내 명령을 어긴 것인가?
5: 용서하십시오.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육군 대장 2명이 모두 다 비구가 되었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인즉 폐하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다고, 비폭력의 길을 걷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 폐하, 모두가 비구가 돼버리면 나라가 위중해집니다. 저는 부따에게 전혀 개인적 원하는 없지만 이런 이유로 반대를. 부따는 크샤트리아였지만 비구가 됐어요. 크샤트리아가 브라만처럼 행동한다면 전체 행정체계가 무너집니다. 어떻게 병사를 비구로 만듭니까? 저들을 보십시오. 폐하, 마가다의 모든 병사가 비구가 된다면 마가다는 누가 지킵니까?
0: 부따, 구루의 질문은 재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병사들이 무기를 버리면 백성은 누가 지킵니까? 반대 측은 이 문제를 중시하며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비구들이 병사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을 상가로 영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따, 저는 염려가 매우 큽니다. 이곳은 제가 통치하지만 다른 나라 왕들은 비구들을 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부따.
6: 걱정 마시오, 아자타 샤투. 나는 병사들이 나의 비폭력의 가르침을 사용하여 본분을 저버리길 원치 않소. 나라에 대해 나라의 왕과

0: 백성에 대해 의무를 이행해야 하오. 내가 가르침 시간에 이 규칙을 말하겠소. 어떤 비구도 병사들을 출가시킬 수 없소. 안 한다? 이 규칙을 상가 전체에 고지하라.
1: 붙다. 비폭력의 길을 이해합니다. 허나 수 없는 의문이 떠오르는군요.
0: 기탄 없이 말해보시오, 아자타 샤토.
1: 왕과 사령관, 병사들의 본분은 악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백성들이 규칙과 법률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요. 부타께서는 비폭력을 지키고 약자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범죄자들을 벌주는 것은 허용됩니까?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면 그것은 괜찮습니까?
0: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어, 아자타 샤토. 한 마을에 독사가 한 마리 있었죠. 그 뱀은 많은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했소. 마을 사람 모두가 그 뱀을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뱀이 사는 나무에서 놀기를 무서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닭발승이 마을을 지나다가 잠시 쉬려고 그 나무 그늘에 앉았죠. 뱀은 그를 물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닭발승이 불안해하지 않는 것을 보고 뱀이 놀랐죠. 닭발승은 말했습니다. 네가 사람들을 물고 해치면 사람들이 고통스럽다고, 생명을 잃기도 한다고요. 뱀은 고행을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고 아무도 물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죠. 뱀이 잠잠해지자 사람들은 서서히 두려움을 잊었어요. 뱀을 놀리고 아이들은 뱀 꼬리를 밟고 놀았죠. 그래도 뱀은 아무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뱀은 전혀 보복하지 않았어요. 기아와 고통으로 점점 야윈 뱀은 밤에는 자갈을 삼켜 허기를 면하고 낮에는 그렇게 공격을 당했어요. 얼마나 상처를 입었던지 사람들은 뱀을 밧줄처럼 취급했습니다. 어느 날 전에 그 닭발승이 다시 왔습니다. 뱀의 상태를 본 닭발승은 매우 슬펐죠. 뱀에게 약을 발라주며 물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냐고. 뱀이 대답했어요. 깨달은 바가 있어서 사람들을 물지 않게 되었다고. 닭발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물기를 삼가라고는 했지만 어찌 자연에 등을 돌릴 수가 있으며 혀를 날름거리지 않겠냐고. 무엇이든 과한 것은 그것이 비폭력이라 해도 폭력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범법자들은 대왕을 두려워해야죠. 죄에 대해 벌을 받아야죠. 판단할 때 주의할 것은 개인적 증오 때문에 그들을 벌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벌만 받아야죠.
1: 만약 분노, 질투, 탐욕이 개입되면 어찌합니까?
0: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만약 악이 선보다 강하다면 인류는 멸망할 겁니다. 악을 소탕하기 위해 전쟁을 벌여야 한다면 그리 하세요. 허나 그 전쟁의 원인이 되지는 마세요. 전쟁을 해야 할 경우엔 꼭 필요한 만큼만 하세요.
1: 붓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가르침이 제 마음속의 어둠을

말끔히 걷어냈습니다.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붓다가 제 삶에 오시니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0: 아무리 많은 책을 읽는다 해도 또는 암기하여 외운다 해도 그것이 삶의 중심축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1: 이 마을에서는 탁발을 할 수 없습니다.
2: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3: 가만두지 않겠다!
0: 목갈라나의 뼈로 탑을 세우고 미래에도 모두가 목갈라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4: 붓다? 이건 재앙이 오는 징조인가요?
0: 석 달이 지난 후에 난 열반에 들 것이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칭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741-4394번입니다. 양평군 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2026년 양평 관등 문화축제를 5월 9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은가은, 정홍일, 윤성, 강성희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바로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69-3765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0: 아니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예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양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예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순례 절로 가는 길은 5월 26일에,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5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황산순례가 7월 5일에, 대한불교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성지 오대산과 웅강석굴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일.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0: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부따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2: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1: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왜 그러나 케다르, 왜 멈춰선 게야?
1: 스승님, 이 마을에서는 탁발을 할 수 없습니다.
0: 케다르, 자넨 이제 비구라네. 비구는 어떤 반대도 초월한 사람이야. 삶에서 얻은 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않아. 오히려 사람들 속에 안정된 마음으로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지.
1: 여기에는 저의 과거가 고스란히 있어요.
0: 게다라, 지난 일은 묻어두게. 이제 비구로서 새로 태어난 것이네. 과거를 두려워하지 말게. 지금 이 시간 자네 삶은 이쪽에 있다네. 그리고 케다르, 비구는 배가 고파서 탁발을 하지 않아. 탁발을 통해 일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고귀한 기회를 얻는 거지. 가세. 옴 바가와티, 공양을 베푸소서.

0: 교만하고 빨빨한 감히 네가 여길 어떻게 해? 감히 어떻게 이 마을에 온단 말이냐? 오늘 내가 네놈을 갈기갈기 찢어주면!
1: 뭐 하시는 겁니까? 그는 비구입니다.
0: 비구가 아니라 내 딸의 신세를 망쳐놓은 놈이지. 작년에 내 딸하고 결혼을 하더니만 좀 이따 출가를 해서는 비구가 됐지. 덕분에 고생하는 건 불쌍한 내 딸이고, 저놈 부모들까지 모든 일에 내 딸을 탓하며 딸을 여기에 버렸어. 저놈은 내 딸을 망쳐놓은 놈이다. 그렇게 비구가 되고 싶었으면 도대체 왜 결혼을 했어?
1: 결혼을 할 때는 깨달음의 길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평화를 원했어요. 그러다가 부다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이 스승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0: 그러니까 저자 때문에 빗나갔군.
1: 제대로 가게 해준 거죠.
0: 네 말 따위는 믿지 않겠다. 책임을 회피하고 혼자 도망을 가버린 이 비겁자야! 삶이 고통스러웠다고!
1: 세속의 즐거움을 그는 다 버렸습니다. 집착, 애정, 분노, 가래, 모든 것을 버렸는데도 그가 비겁자라 느끼십니까?
0: 당연히 비겁자지!
1: 아니요. 그는 용감합니다. 거미들처럼 얽힌 집착을 부수고 해탈을 향했으니까요. 그런 결정은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진정하시고 생각해보세요. 아마도 그가 따님과 함께 살았다면 슬픔만을 주었을 겁니다. 적어도 따님은 슬픔에선 자유롭지 않습니까?
0: 그런 몰상식한 소리나 가르치고 있다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2: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분은 못 갈라나세요. 빗나간 사람들을 많이 깨우쳐준 분이십니다. 두 분께서는 어서 가십시오.
0: 내 딸 신세를 망쳐놓은 나쁜 놈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0: 제게 주세요 부다. 매일 탁발을 나가시고 매일 설법도 하시네요. 이젠 나이가 드셨는데 한 곳에 앉아서 수행을 하시고 싶지 않아요? 비구들을 지도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맡는 게 좋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1: 그건 걱정하지 않아 안 한다. 나의 길을 가는데 나의 오른 다리와 왼 다리가 함께하잖아. 두 다리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사람이 잘 가지. 깨달음의 길을 맨 처음 걷는 것도 두 다리다. 바로 나의 사령관 사리푸타와 명석하고 두려움 없는 목갈라나라네. 사리푸타는 나의 오른다리고 목갈라나는 나의 왼다리.
0: 어?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부타.
2: 스승님, 목갈라나가 입적했습니다.

0: 목갈라나는 상가에 성심껏 공언하였다. 그러니 눈물로 보내서는 안 된다. 목갈라나는 불길처럼 두려움이 없었다. 용감하고 솔직하였다. 목갈라나의 그런 삶에서 비구들은 영감을 얻으리라. 신통제일 목갈라나는 죽지 않는다. 그는 늘 우리와 함께하며 용기를 줄 것이다. 목갈라나의 뼈로 탑을 세워라. 미래에도 모두가 목갈라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1: 부탁 오셨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부탁. 나무 그늘에서 좀 쉬세요. 어서 쉬십시오. 어서요.
2: 여래쇼, 잠시 좀 쉬시죠. 오늘은 설법하지 마세요. 이미 지치셨습니다.
0: 안 한다. 궁극의 진리에 대한 지혜는 마음 속에 있다. 저 하늘에 있지 않아. 여기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오계를 지키는가?
3: 아, 예.
0: 그럼 오늘 모두 함께 서약을 하세요. 앞으로 젊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겠다고, 노인들에게는 자비롭게 공경할 것이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겐 힘이 나게 동조해주고, 그리고 약자에겐 아무리 못되게 굴더라도 부드럽게 대해주시게. 잊지 마시게. 이런 삶의 단계는 조만간 우리에게도 온다네.
4: 때론 본의 아니게 마음이 옹졸해져서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0: 그런 행동에

0: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다시 또 옹졸하게 행동을 할 때 자연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와 우리 삶을 만든다네. 생각이 악하게 되면 행동도 악해지지. 그럼 고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네. 수레가 소가 가는 대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러하네. 그리고 생각이 선하면 행동도 선해진다네. 그럼 항상 행복이 뒤를 따라오지.
1: 삶의 본질이 무언가 다르다면 어찌 됩니까?
0: 종국에는 오직 세 가지만이 중요하다네. 첫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둘째,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살 수 있는가? 셋째, 모든 것을 떠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2: 열애시여, 사메르 찬트가 사리프타 비구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우리가 태어난 것은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네. 그것을 찾고 나면 그 삶의 목적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라네.

0: 사리프타에게서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는가?
1: 오, 여래시여, 사리프타 비구가 열반에 들었습니다. 날라에 도착한 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본인도 열반에 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를 불러 말하기를 본인이 열반한 후에 사리와 바루 그리고 가사를 거두어 세종께 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리프타 비구는 부다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본인이 먼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제가 사리프타의 열반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뜻밖이라서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도 없고 텅 비어버렸어요.
1: 안 한다? 사리부타가 열반에 들면서 너의 계율과 너의 지혜와 너의 이해와 너의 수행과 너의 자유를 다 앗아갔느냐?
0: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리푸타는 생전에 여법한 삶을 살았습니다. 후배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며 격려했어요. 그런데 목갈라나와 사리푸타가 열반하고 나니까 상가가 텅 빈 것 같아요. 내색은 안 하셔도 세종께서도 슬프시겠지요?
1: 잊었느냐 안 한다? 이전에 내 말한 적이 있다. 삶에는 죽음이 늘 따른 법이지. 만나면 곧 헤어진다. 종교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라. 삶과 죽음, 일어남과 사라짐, 이 모든 것을

넘어서야 한다. 사리푸타는 큰 나뭇가지와도 같다. 성심과 온전한 헌신으로 나무 전체를 육성했지. 그 가지는 여전히 나무에 연결되어 있다. 그 나무는 바로 비구상가다. 궁극의 진리를 향하는 동시에 대중을 향해서도 뻗어가는. 안 한다? 눈을 뜨면 이 나무들에서 사리푸타가 잘 보일 것이다. 달에도 있고 그가 가르친 비구들 속에도 있고 열의 안에도 있다. 그가 선택했던 수행의 길에도 그는 있다. 사리푸타가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지 말라. 항상 함께 있다. 어서 오게 비구들이여. 사리푸타가 열반을 하였네. 비구들에게 당부하노라. 하나의 등불이 되어 자신을 밝히기 바란다. 남들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 승리는 자신의 것으로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느니 신도 악마도 못하고 하늘도 지옥도 못하지.

0: 오늘은 많이 늦으셨네요.
1: 안 한다. 오늘은 말이야, 숲의 나무를 다 만나고 왔다. 나무 하나하나마다 사리 부타의 모습이 있었어.

이 자연에서 사라진 얼굴들을 보고 있다. 지금은 여기에 없네.

안 한다. 여기를 떠나자. 살리하스트 숲길을 따라 바이샬리로 가야겠다.

오른다리, 왼다리를 잃으신 후에도 그렇게 당당하게 걸으시는 분은 또 없을 겁니다, 부따. 목갈라나와 사리부따의 이별이 힘드네요. 우리보다 더 큰 자비심과 사랑을 가진 당신은 어떠실까요?

0: 바이샬리는 참으로 아름답다. 사원도 기적처럼 빛이 나는구나. 안 한다. 나는 이곳 차팔라 사원에서 잠시 쉬어야겠다.
1: 여기서 잠시 쉬고 계십시오. 저는 가서 탁발을 해오겠습니다.

0: 새들이 왜 이리 조용하지?
1: 지진이다! 부탁! 부탁해서 무사하셔야 할 텐데. 무사하시길 바랐습니다. 갑자기 새들이 쥐저임을 멈추었어요. 사방을 정적이 온통 휘감더니 바로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부탁! 이건 재앙이 오는 징조인가요?
2: 안 한다. 여기 내 옆에 앉거라.
1: 말씀하십시오.
2: 안 한다. 난 결정을 내렸다. 석 달이 지난 후에 난 열반에 들 것이다.

0: 여래시여, 지금 뭘 하셨나요? 제가 분명 잘못 들은 거죠.
1: 지금부터 석 달 후에 나는 열반에 들 것이다.
0: 왜 이런 결정을 내리십니까? 사실이 아니죠. 저를 지금 시험하시는 거죠.
1: 누구든지 태어난 자는 죽게 되어 있다. 나는 부다다. 허나 내 몸은 늙어가고 있어. 이 삶의 여정에서 나는 이제 마지막에 왔다. 지난 80여 년 동안 찬란한 해가 뜨고 서늘한 달이 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되풀이하여 보았다. 너도 나를 시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0: 아닙니다, 여래시오. 제가 불평한 적이 있었나요? 홍 모시는데 부족한 점이라도 있었나요? 어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으세요? 자비로우신 분이 이분들을 이렇게 버리고 가시다니요. 부디 어여삐 여기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 안 한다. 나를 보아라. 오랫동안 함께 해온 열애를 믿느냐? 그렇다면 내 결정이 시기상 옳다고 생각하기 바란다. 석 달 후에 나는 이 몸을 버릴 것이다. 눈물을 닦아라, 안 한다. 침착해라. 너는 이제 큰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안 한다. 가서 비구들을 소집해 쿠타가르 정사에 모이라고 해라. 거기서 마지막 설법을 할 것이야.
0: 저는 못합니다, 부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부타.
1: 삶에서 최대의 패배는 자기의 능력을 저버리는 것이다. 아직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모르는구나.
0: 저 애를 떠나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1: 안 한다. 너는 계속 수행길을 걸어라. 네가 그 길 자체가 될 때까지.

0: 안 주세요?
1: 물론 주지.
2: 오늘도 탁발에서 받으신 것을 다 나누어 주셨네요.
1: 아이들이 먹는 것을 보면 배가 고프지 않구나.
2: 여래시여, 인근의 모든 비구와 비구니들이 지금 코타가루 정사에 모이고 있습니다. 안이 가십니까?
1: 바이샬리는 아름다운 도시다, 아난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것을 보고 있다. 아난다, 뱀은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 역시 과거를 버리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 오늘 설법이 끝나면 우린 파바로 간다.

고귀한 길을 함께할 사람에게 우리 상가의 문은 그들에게 활짝 열려 있네. 어떤 계급이든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네. 차별도 없다네. 나는 거대한 강처럼 한 줄기로 흐르고 있었다. 거기에 수백만 개의 치류가 합류하고 있다.

0: 바로 붓다가 열반에 드신다고 들었어. 그게 정말 사실일까?
1: 그래, 크나큰 자비를 베푸셔서 여기에서 마지막 설법을 아신다네. 붓다가 가신 후의 삶을 생각만 해도 온몸이 마구 떨려.
2: 오늘 모든 한 걸음이 함께 모여 바다를 이룬 모습이 여기에 있다. 모든 사람에게 세 가지 진리를 전해야 한다. 넓은 마음, 친절한 말, 자비로 행하는 봉사의 삶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진언이 모든 인류를 변화시킬 것이다. 모든 사람을 자비로 대하라. 부자든 빈자든 사람은 다 고통이 있다. 그 정도나 양이 다를 뿐이다. 사랑하는 비구, 그리고 비군이여, 오늘까지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잘 공부하도록 하고 체험하도록 하라. 공부를 게을리 말라. 먼저 자신에게 시험을 하고 그런 다음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오늘 여기 모인 여러 비구, 비구니들은 궁극적 진리를 모든 이에게 전해야 한다. 무엇이든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 비록 그것이 내가 한 말이라 해도 말이다. 각자가 확신이 들 때까지 의심하고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랑하는 비구, 비구니들이여, 만물은 영원하지 않다. 태어난 것들은 죽어 없어지고 사라진다. 매 순간 깨달음을 향하여 정진하라. 지금부터 석 달 후에 나는 열반에 들 것이다.

0: 아니로다. 우리가 탁발을 하러 나갈 때마다 붓다를 음해하는 말을 듣게 돼.
1: 붓다는 코끼리처럼 당당하게 사셨잖아. 누구든 붓다를 중상하려 했던 이는 본인의 이름만 먹칠했잖아. 붓다께서 바이샬리의 브라만에게 얼마나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었는지 기억나?
2: 반대의 말을 하고 계시군요.

0: 환생을 믿으시지만 영혼은 믿지 않는다고요. 만약 영혼이 없다면 어떻게 환생을 합니까?
1: 맞습니다. 허나 여기선 반대되는 게 없습니다. 영혼이 없어도 환생할 수 있습니다.
0: 어떻게요?
1: 망고 열매를 보셨나요? 씨앗을 흙에 심으면 망고나무가 나오지요. 거기서 많은 망고가 열리고요. 그건 망고의 환생 아닌가요?
2: 당신은 부정적인 사람이요. 듣자하니 당신의 첫 번째 진리는 모든 곳에 고통이 있다. 고통이 가득하다. 태어남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그것이 부정적 사고가 아닌가요?
1: 맞습니다. 허나 첫 번째 진리 다음에는 두 번째 진리를 말했죠. 고통의 끝이 있다. 고통의 소멸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고통을 말했던 겁니다. 고통을 극복할 방법이 있다고 그 길을 말해주는 것이 어찌 부정적이란 말이요.
3: 당신은 세상을 파괴하러 왔어. 젊은이들을 비구로 만들고 있잖아.
1: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오. 세상에 거짓된 행복을 포기하고 삶의 원천으로 가라고 말할 뿐이오. 이 길을 걸으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하오. 오직 위대한 사람만이 걸을 수 있다오. 이 넓은 세상에서 오직 바루 하나만 들고 마치 칼날 위를 걷듯이 매 순간 내면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오. 한 집안의 아들이 만약 깨어나지 않았다면 집안을 고양시킬 가능성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오. 마찬가지로 비구들은 온 세상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기에 깨어난 비구는 세상을 고무시킬 수가 있다오.
3: 그건 사실이오.
4: 당신이 말하는 비폭력의 길을 걷기 위해 병사들이 멋대로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소. 정의를 행한다며 그들은 죄를 짓는 거요.
1: 맞습니다. 허나 비폭력은 변화요. 폭력은 절대 폭력으로 끝나지 않죠. 폭력은 자비로만 끝날 수 있어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오. 그러므로 이런 공통된 두려움을 본다면 당연히 폭력을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오.

열애 씨요, 제가 지금 무엇을 회상하는지 아시나요? 언젠가 설법을 하러 오셔선 침묵을 지키셨죠? 한마디도 없이 단지 연못에서 백년 한송이를 뽑아서는 비구들에게 보였지요. 연꽃의 뿌리에는 아직 진흙이 묻어 있었어요.

0: 그 설법을 푸시파경이라 이름했지요. 저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하카샤파는 가르침의 뜻을 알았습니다.
1: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비구들에게 말해주었다.

0: 허나 말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마카샤파에게 전해주었다. 안 한다. 꽃 한 송이의 기적을 우리가 명상 속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질 것이다.
1: 좀 더 설명해 주세요.
0: 그 하얀 연꽃은 물 속에서부터 이 삶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연은 자라서 꽃이 피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 독립을 했지. 마찬가지로 나도 이 세상을 넘어서서 궁극의 진리를 깨달았다. 안 한다. 이제 그만 바바로 가야겠다. 나의 제가 신자 찬다가 점심 공양을 한다는구나. 떠나기 전에 그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0: 모든 사람에게 세 가지 진리를 전해야 한다. 넓은 마음, 친절한 말, 자비로 행하는 봉사의 삶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진언이 모든 인류를 변화시킬 것이다.
1: 부디 저도 데리고 가십시오. 제가 곁에서 모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2: 열애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0: 안 한다. 아직 봄이 오지 않았구나.
3: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4: 네!
5: 대무릎도?
3: 관절 복음!
6: 걸을 때도?
3: 관절 복음!
7: 일할 때도?
3: 관절 복음!
8: 내 어깨도?
3: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9: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0: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1: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10: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2: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3: 아빠 최고.
14: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5: 선택하길 잘했어요.
10: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3: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 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제주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제주불교연합연등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불교연합합창제가 오는 5월 6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열리는 이번 합창제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원암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석,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원암 061-755-5330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상월원각 대조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대한불교 천태종 마읍포교당입니다. 이곳은 한국불교 중흥의 큰 별 상월원각 대조사께서 태어나신 성스러운 곳입니다. 대조사께서는 이곳에서 구도의 길을 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의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마읍 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뜻을 기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선격화 불사를 진행합니다. 마읍 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깨달음과 평화가 가득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읍 포교당에서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느껴보세요. 삼척 마읍 포교당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나만의 그릇을 핍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우리나라 관음 성지 중 으뜸으로 꼽히는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 보문사에서는 매년 용의 날을 시작으로 국태민안과 안시민명 성취를 기원하고 선망부모 영가 및 일체 고혼을 천도하는 장엄한 불교의식인 용왕대제를 봉행합니다. 4월 24일 금요일 입재해 49일간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가는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봉행되는 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문.

큰 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행해지는 장엄의식, 범패와 방생. 낙가산 보문사 소륙 용왕대제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일.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0: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체력이 약하면 그만큼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데요. 체력을 키우면 인내심이 강해지고 타인을 배려할 여유도 생깁니다.
1: 네, 맞습니다. 체력은 우리의 몸 건강뿐 아니라 감정과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희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더 다정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몸의 근육도 마음의 근육도 열심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0: 러닝 붐이 일고 있다고 하죠. 달리기는 우리 신체 기능을 빠르게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인데요. 기분 좋은 바람결을 느끼면서 체력도 키우고 다정함도 함께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1: 오늘은 쾌남 열전 청취자들을 위한 스윗 가이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그 달콤함에 한번 빠져 보시지요.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쾌남열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2: 남궁진입니다.
1: 네, 우리가 오프닝에서 다정하면 체력에서 나온다 이야기를 해봤는데 공감하시나요?
2: 아, 뭐 제가 그런가요?
1: 네. 근데 아, 네. 이 말 자체가 우리 남궁진 씨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1: 몸이 점점 바늘 들어가요?
2: 아, 아닙니다.
1: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2: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우리 나상도 씨는요? 어떠십니까?
1: 저도 당연히.
2: 아니, 체력은 진짜 나상도 씨가 최고 아닙니까?
1: 아, 이제 체력은 다 빠졌고 이제 근성이에요.
2: 아,
1: 이제 근성으로 네. 버티고 있습니다.
2: 네네. 예. 뭐 요즘 엄청난 스케줄을 또 소화하고 계신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소 천사의 그 미소 유지하고 계신 비결이 궁금합니다.
1: 네. 억지로 웃고 있습니다. 농담이고 또 네. 그만큼 체력이 좋으니까 네. 이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그리고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우리 남궁진 씨만의 방법이 있다면?
2: 글쎄요, 저는 명상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눈을 가만히 감고 좀 마음을 비우면 네, 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1: 거짓말하지 마세요. 명상도 헬스장에서 할 거예요. 이게 다 하면서 네. 오늘 하루
2: 야, 잘 먹는다.
1: 좋다. 잘 먹는다. 이렇게 명상을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같이 헬스를 해봤지 않습니까?
2: 맞습니다.
1: 예, 도인 같았습니다. 예. 자, 잠시 후 쾌남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1위 오너라 함께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2: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서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6회 상쾌 통쾌 이 상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녀들만 모십니다.
2: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오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쾌남 초대석 이리 오너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0: 자,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우리 손민아 씨였습니다. 네, 연모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팬분 여러분들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손민아입니다. 네.
2: 아, 반갑습니다.
0: 아니, 무슨 CD를 틀어놓으면 어떡해요. 아, 네.
2: 아, 근데 네. 저희 프로그램 취지랑 좀 안 맞았어요.
1: 네. 왜요?
2: 라이브로 불러야 되는데 이거 CD 아니에요?
0: 맞아요.
1: 라이브입니다.
0: 라이브라고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2: 확실히 맞습니까? 네. 너무 와. AR인데요?
0: 아이, 너무 좋았습니다.
1: 아니, 그때 네. 아니, 뒤에서 네. 계속 이제 리액션을 하시잖아요.
0: 네. 네.
1: 그 노래 하기 전에 막 계속 약간 막 우참한다고.
2: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0: 네. 오늘.
2: 어, 네. 노래가 너무.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2: 진짜. 그때 오디션에서 불렀을 때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에서 해도 되는 말이겠죠? 미쳤다. 아~ 진짜 그 정도로 찢어놨는데.
0: 네, 찢었다.
2: 어우, 지금 너무 잘해요. 더 잘해요.
0: 진짜로.
2: 네. 근데 이 연모라는 곡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네. 감정선을 쭉 이어가야 되니까.
1: 그쵸.
2: 이런 사랑 노래를 부를 때 비나 씨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시면서 부르시는지.
1: 저는 보통 이제 저희 할머니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할머니께서 저희 때 어릴 때부터 저희를 이제 어머니 대신에 또 키워주셔가지고
2: 네네.
1: 항상 할머니 생각하고 노래를 하면 좀 더 노래에 집중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2: 저는 또 이게 또 비나 씨의 스토리를 아니까 네. 그리고 함께 해온 또 세월이 있으니까
1: 그쵸. 이게 지금 이게 어느 일은 다른 방송 출연할 때보다 지금 더 엄청 편한 것 같아요.
2: 원래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편해요. 만만하게 행동해 주세요. 그럼 막말해도 돼요. 당신은 네. 라이브로 다 나간다는 거.
1: 아, 알겠어요. 조심하시죠.
2: 먼저 말아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 다정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0: 네.
2: 비나 씨는 뭐 체력이 당연히 좋으시죠?
1: 요즘 들어서 조금 체력이 좀 약해지긴 했는데
2: 아, 또 활동이 바빠가지고
1: 아, 요즘 다이어트를 좀 시작을 해가지고
2: 아이고야
0: 진짜로요?
1: 네
2: 근데 그렇죠. 우리 비나 씨는 그 체력과 다정함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체력과 다정함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비나 씨랑 같이 이제 뭐 지내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비나 씨가 뭐 짜증을 낸다거나 이렇게 막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약간 그 예민해지는 시기가 오기도 합니까?
2: 정답! 네. 배고플 때.
1: 맞아요.
2: 두 분이 그런 운동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이런.
1: 네.
2: 지금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0: 아, 진짜 몸이 엄청 탄탄해요. 진짜로.
2: 골렘이에요, 골렘. 네. 와, 그 정도로 체력 관리, 그리고 체격 네. 관리를 잘 하는데.
1: 네.
2: 와,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먹는 거. 네. 또 관리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또 심지어 또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1: 네.
2: 아, 또 배고플 때 이럴 때 되게 예민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1: 근데 이제 다이어트 초기에는. 네. 좀 약간 많이 예민해졌었는데. 그때는 막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산을 많이 타다 보니까 그 저기 멘탈적으로 좀 이제 많이 좀 수양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또 금방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지금도 다시 이제 그 다시 에너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0: 산도 요즘 다니시나요?
1: 산은 네. 요즘 이제 스케줄이 이제 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네. 산은 이제 자주는 못 하고 한 번씩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북한산은 갑니다.
0: 북한산 저희 예.
1: 네 저희
0: 그 작년이었죠.
1: 작년 새해
0: 네, 맞아요 맞아요.
1: 새해 딱 해 뜰 때 그때 네. 가서 같이
0: 첫날 새해 첫날
1: 네, 그때 형 옷 얇게 입고 가가지고 거기서 네. 막
2: 거기서도 몸 자랑했어요.
1: 야.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왔더라고요. 거기서 막 형 괜찮다고 그러는데 막
2: 떨면서 네,
0: 며칠 알아 누웠어.
2: 또 올라가서 옷 좀 깔라고.
0: 아 며칠 알아 누웠어.
2: 그거 아니에요?
0: 원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2: 야, 네. 근데 우리 북한산도 생각보다
1: 네.
2: 높아요.
1: 네 맞아요.
2: 힘들어요.
0: 정말 진짜 산행으로 다져진 엄청난 체력 진짜
2: 그렇죠.
0: 최고입니다.
2: 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체력 상황으로는 엄원길 선생님보다 더 잘 탈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2: 예.
0: 감사합니다.
2: 자, 쾌남 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손민아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손민아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0: 네.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손민아 씨에 대해서 알아가보는 시간입니다. 손민아 씨의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키워드 바로 보여주시죠.
0: 똥강아지? 똥강아지?
2: 이거는 예전에 할머니들이 네. 우리 똥강아지, 똥강아지 네. 이렇게 많이 부르셨거든요.
0: 네.
2: 그리고 또 비나 씨가 실제로 애완견을 네. 키우고 계시고 해서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맞습니까?
1: 어 맞습니다.
2: 어 진짜요?
1: 둘 중에 하나 맞습니다. 네.
2: 어 뭐지?
0: 둘 중에 하나라면 어떤 네. 걸까요?
1: 어릴 때 이제 네. 할머니한테 힘 아, 크다 그렇죠. 보니까
2: 역시 하동남에 거의 거기서
1: 항상 이제 보면 막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똥강아지 하면서 맨날 이렇게 불러주시던 그런 그게 항상 저는 어릴 때부터 어 약간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손주라고 하면 항상 저희 첫째 형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첫째 형을 많이 손주라 그러고 항상 저를 부를 때마다 거의 대부분 똥강아지라고 많이 부르셔가지고
0: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키워드 보여주시죠. 못할 것이 없다.
2: 야, 야 이거야말로 그쵸? 진짜 손비나 마인드. 예, 손비나 좌우명
0: 이꼴 이거죠.
2: 그렇죠. 네.
0: 야, 아니.
2: 자, 이, 네. 이 키워드에 대해서 네. 덧붙이신다면 네. 네.
1: 어, 제가 이제 이 키워드를 결정하게 된 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산을 등산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한창 그 코로나 시기 때 일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그때 저... 그냥 집에만 있으면 막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와, 나 이제 진짜 밥벌이도 못 하고 나 이렇게 그냥 쫄쫄 굶는 건가? 막 이 그 걱정을 엄청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시작을 했던 게 등산이었는데 아... 백두대간을 진짜 시작을 해가지고 백두대간 완주도 다 하고 그리고 백대명산까지 싹 다 타면서 제가 그 산 타면서 느꼈던 게 아니 내가 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걸 시작을 해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을 이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일 이거 하나
0: 못할 게 뭐 있어?
1: 못할 게 뭐 있어? 약간 아. 그런 이 마인드가 심어지더라고요.
2: 이런 게 멋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다 피라... 보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든 뭘 하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2: 사실 그 네. 등산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아, 네. 쉽지 않고. 비라 씨가 코로나 때 그 힘든 시기에 산을 타면서 극복을 했을 때 저는 먼 산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아,
3: 먼 산? 예.
2: 아, 그 정도로 의지가 네. 대단한 친구예요. 정말 대단한 친구고.
0: 백두대간을 다 완주를 하셨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 또 내가 정복해보고 싶은 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또 있을까요?
1: 산은 이제 네. 대한민국인들 웬만한 산들은 다 탔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산에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약간 도전하고 아직 지금 시작하고 끝을 네. 못한 게 있습니다. 오? 또 대한민국에 있는 또 유명한 네. 또 섬에 있는 산들이 있거든요.
0: 섬에
1: 제가 그걸 타다가 이 경희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 잠깐 이제 지금 중단을 해놓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섬에 있는 산들을 또 다 타보는 게 제 또 목표고.
2: 이러다가 비나 씨 난 자연인이다 MC로 가는 거 아니에요?
1: 어느 순간 만약에 제가 사라졌다 그러면 네. 산에 들어가신 줄 알면 됩니다.
0: 아니 가실 때 한번 불러주십시오. 같이. 네네. 저도 산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하니까. 네.
2: 네. 저는 배웅해드릴게요. 가진 않고.
0: 잘 다녀서 또 먼 산을 또 바라보시길.
2: 아시겠지만 비나 씨 아잖아요. 네. 제가 섬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2: 남해가 섬이잖아요. 네. 굳이 섬까지 가가지고. 예. 뭐 그 놀러 가는 거면 갈게요. 2박 3일. 아, 요 정도 짧은 일정으로. 아, 좋습니다. 예. 또 다른 얻고 싶은 타이틀이 있습니까?

0: 드려?
1: 예.
0: 저는
1: 여심 저격수나 애교쟁이 뭐 이런 거
0: 그런 것보다 저는 이 콘서트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가수가 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1: 예. 예. 진짜 거의 모든 가수들의 그 공통적인
0: 그렇죠.
1: 예, 뭐 그런 목표일 수도 있죠. 네.
2: 나중에 게스트로 한번 불러주시죠. 네.
0: 같이 해야죠.
2: 아, 같이? 아,
0: 게스트가 너무, 아니라 같이
2: 해야죠. 너무 감사하죠. 저렇게 뭐 말씀만 해주시고.
1: 저만 불러주세요. 예. 저 되게 싫어요. 저 혼자 할 거야.
2: 게스트라도 좀 불러주시면. 네. 네.
1: 그럼 갈게요. 그게 어디든.
0: 네, 나중에 이런 콘서트 하시면.
2: 아니, 요즘 또 배우 하신다고. 아, 또 톤이 좀 배우로 바뀌셨어요. 아,
1: 죄송합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가보시죠. 네,
2: 알겠습니다.
1: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2: 네. 닮아진 꽃.
1: 닮아진 꽃?
2: 네.
1: 오. 달맞이 꽃은 뭐죠?
2: 어떤
1: 유추가 안 되네요.
2: 네.
0: 그 달맞이 꽃이 그 달이 떴을 때 그 달빛으로 피는 꽃이거든요.
1: 그런 게 있어요?
2: 해가 떴을 때 피는 게 아니고.
0: 네. 달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달빛으로 이렇게
1: 밤에 피는 개화가 되는 거예요.
0: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이혼을 하시면서
1: 네.
0: 이제 제가 항상 그 추억이 있거든요. 어머니하고 같이 했던 그 추억. 그 저녁에 어머니랑 같이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그 시골 산책을 하면서 그 달맞이 꽃을 봤었던. 그리고 또 그 달맞이 꽃이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이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많이 생각이 항상 나는 것 같아요. 네.
1: 아, 그냥 진짜 예전에 그냥 그 아름다운 추억,
0: 네.
1: 또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추억을 담고 있는 꽃이네요. 네. 제가 사실 달맞이 꽃이라는 그 꽃을 제가 떠올리지 못해요, 지금. 어떤 꽃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0: 네네.
1: 아마도 근데 그 비나 씨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피고 있었으면 제가 사는 동네에도 피고 있었을 텐데
0: 네, 맞아요.
1: 저는 인지를 못했잖아요.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흔한 꽃일 수도 있는데 네. 예, 비나 씨가 그 추억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0: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꽃을 한 번씩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그때가 많이 떠올라요.
1: 아.
0: 네.
1: 나중에 비나 씨 이제 작사도 하면서
0: 네.
1: 달맞이 꽃이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써서
0: 네.
1: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셔도 의미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
0: 네, 안 그래도 저 이제 이 키워드를 또 쓰는 이유가 나중에 한번 그때 그 추억을 좀 회상을 해서 한번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한번 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빨리 쓰세요. 네. 좀 뺏기게. 네. 달맞이 꿈 뭐 이래가지고 대충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좀 뺏겨서 앨범을 내겠습니다.
2: 그러지 좀 마세요.
1: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 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네,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 아, 현재 진행. 오늘 좋아요. ING.
0: 네, 네.
1: 현재 진행. 오늘 영화.
2: 네,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0: 지금 네. 일단 요즘 제가 이제 시작한 게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잖아요.
1: 다이어트. 뺄 때가 있어요, 지금 또? 지금 너무 빠진 것 같은데?
0: 지금요?
1: 네.
2: 지금 턱선이 지금 베이겠어요. 네.
0: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도 계속 지금 이게 다이어트는 제가 지금 한
1: 숙명이죠?
0: 그렇죠.
1: 네.
0: 지금 가수 시작을 하고부터 네. 계속 이제 지금 끝이 없이 이제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1: 그쵸,
0: 있어서.
1: 그쵸.
0: 네. 그리고 또 저는 이 진행형이라는 이 키워드를 한 이유가 현재 진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저는 이제 엄청나게 뿌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저는 이제 한번 먹으면 막 엄청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2: 진짜 대식가예요.
1: 이래서 맞아요. 제가 비슷하다고 한 거예요. 네. 진짜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2: 저희 둘이 있으면 엄청나게 먹습니다.
1: 그리고 음식이 남는 꼴을 못 봐요.
0: 그리고 일단 뭐 남으면 뭐 싸가든지.
1: 네.
0: 근데 저는 싸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그 자리에서 다 없애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1: 배에다 싸가는 스타일.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이제 그 고삐를 풀면 안 된다. 항상 이 의지를 포기를 하면 다시 이렇게 찐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계속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진행형이다.
2: 네, 이렇게 손비나 씨를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코너에서 우리 손비나 씨를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밸런스 게임으로 손비나 씨의 취향을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 자,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이죠. 빠르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잠깐만 비나 씨가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초 안에 대답을 해야 돼요.
0: 근데 3초 안에
1: 굉장히 난감한 질문도 있거든요.
2: 네.
1: 자, 준비했습니까?
2: 네.
1: 준비 안 돼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 뒤를 봐주시고요.
1: 예, 3초입니다.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장르는 코믹, 멜로,
2: 액션 섹시.
0: 와.
1: 하나,
2: 셋.
0: 코믹.
2: 둘, 코믹.
1: 코믹? 오케이, 좋습니다.
2: 더 듣고 싶은 칭찬은 동안이에요. 네, 듬직합니다. 듬직해요.
1: 예.
2: 하나. 동안이에요.
1: 네.
2: 내가 더 자신 있는 것은 물건 판매 대 댄스.
0: 물건 판매.
2: 물건 판매. 아,
3: 댄스는 아니죠.
2: 나에게 더 어려운 것은 매운 음식 먹기 대 다이어트.
0: 다이어트.
2: 다이어트. 와. 자, 더 마음에 드는 별명은 트로트계의 어몽길 대 하동 서른동.
0: 오. 아동서른동.
2: 아동서른동. 이렇게
0: 합니다. 아, 네.
1: 생각보다는 대답을 잘했어요.
2: 엄청 빨리 해주셨습니다.
1: 근데 해명이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코믹, 멜로, 액션, 섹시 중에 코믹을 골랐어요.
2: 코믹. 네. 네.
1: 자신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 있는 장르. 네.
0: 자신 있는 장르. 네. 그 중에서는 그나마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1: 섹시. 네. 괜찮은 것 같은데.
0: 아, 멜로.
1: 아, 그리고 주피나 씨가 눈이 약간 소눈이 있어요, 소눈. 그 슬픈 눈을 갖고 있거든요.
2: 네, 엄청 초롱초롱해요.
1: 네, 그래서 네. 멜로가 될 것 같아요. 네.
0: 멜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좀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또 쳐다보고 있으면.
1: 아, 어찌됐든 간에 그 비나 씨가 연모나 이런 곡들을 부를 때.
2: 맞아요. 네.
1: 그게 멜로예요. 그게 멜로죠.
0: 아니, 노래할 때는 좀 그런 거는 그게 이렇게 막 생각은 안 하는데 딱 작정하고 멜로 이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그 코믹, 멜로 이 장르 조금씩 표정 연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코믹, 네. 멜로, 액션.
2: 아니 코믹과 멜로, 액션,
3: 아,
2: 섹시.
3: 이 아닙니까? 네. 뭐
2: 귀여움까지 한번 연달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코믹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믹, 시작!
1: 자, 멜로! 멜로. 자, 코믹 탈락! 하지마,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나! 동생아, 너무 무너지는 거 싫어. 망가지는 거 나 싫단 말이야. 그냥 멋있게 지금 그대로 있어.
0: 그냥 차라리 망가지는 게
1: 나아. 안 돼, 안 돼. 멜로, 멜로.
2: 멜로.
0: 아, 멜로 어떻게 하지?
1: 멜로.
2: 멜로. 자, 멜로 하나.
1: 아, 이 대사가 있잖아요. 네. 대사로 하면 되죠, 멜로 대사.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2: 그래.
1: 그리고 자, 원빈. 그 하동 원빈으로. 얼마면 돼? 얼마면 될까?
0: 아우, 큰일 났다. 땀난다.
1: 네. 아, 이거 두 번이면 됩니다.
2: 자, 아, 멜리.
0: 큰일 났다. 이런 거 안
2: 쓰실 줄 알았는데.
1: 멜리. 자, 장우야. 자, 카메라 롤. 자, 멜리. 하나, 둘, 액션. 탈락! 이러면 여자가 이미 갔어.
2: 네. 아니,
1: 탈락!
2: 아, 아니, 지금 눈빛으로 연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0: 이미 눈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눈으로.
1: 예?
2: 아, 눈으로. 그렇군요. 지금 눈빛으로 연기하고 있었는데.
1: 자, 섹시. 섹시.
0: 섹시. 섹시. 어떻게
2: 섹시.
0: 네. 섹시 어떻게 해요?
1: 이거 웨이브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셋. 오! 괜찮다!
0: 괜찮아요.
1: 이게 그냥 나온 것 같은데?
0: 괜찮은 거예요?
1: 예. 네. 야, 그 전에 액션, 멜로랑 코믹을 얼마나 못했으면 이게 잘한 거야.
2: 아, 그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네, 네. 하나만 더. 귀여움.
0: 귀여움.
1: 야, 이겨는 해야죠. 이건 필수죠.
2: 네.
1: 예. 네. 네. 많은 팬분들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네. 자, 하나, 둘, 셋. 오, 귀여워.
1: 귀여워.
2: 나 귀여운데?
1: 오. 그만 드세요. 그만 드세요. 귀여워.
2: 더 귀여워.
0: 당 떨어져.
1: 지금 제가 보면 코믹, 멜로, 액션, 네. 섹시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귀여움. 거꾸로 가야 돼. 귀여움, 섹시, 액션, 멜로, 코믹 이렇게 가야 돼. 이 순으로 저는 맞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맞아요.
1: 비나 씨.
0: 네.
1: 제가 그리고 더 듣고 싶은 칭찬으로 동안, 듬직.
0: 네.
2: 동안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0: 듬직한 거는 네. 뭔가 이렇게 너무 듬직한데요? 이러면 네. 그냥 뚱뚱한 사람들 보고 대충 이렇게 약간 살짝 좀 좋은 말로 듬직하네요. 막 이렇게
1: 뼈대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2: 남자도 없다.
0: 근데 동안은 진짜 네. 어려 보인다는 거잖아요.
2: 그러면 뭐 가장 어려 보인다라고 네. 이렇게 네. 들으셨던 게 몇 살까지였나요?
0: 아, 몇 살까지요? 네. 20대 같다라고 20대. 얘기는 해주셨어요.
1: 20대가 노안이 아니잖아요.
2: 그래요. 맞아요.
0: 네.
2: 이걸 또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실 분이 또 계시다고 합니다.
0: 그래요?
2: 네.
0: 자, 누구죠?
2: 우리 선미나 씨의 절친이신 무룡 씨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 자,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이쪽 앞에
2: 앉아요. 네.
1: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4: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 자, 우리 무룡 씨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아, 네. 우리 쾌남 열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가수 무룡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이고. 네.
1: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4: 지금 연습실에서 이제 행사 노래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0: 아니, 정말. 형이 근데 진짜 연습을 엄청 네.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어느 정도냐면 저희 그 예전에 회사 안에 그 연습실이 있었거든요.
1: 네.
0: 한 번도 안 빠지고 형 항상 있었거든요. 가면 가지마. 그러니까 형 지금 연습볼래라 그래요.
1: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끼리끼리 만나요. 이렇게 연습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네. 친하잖아요.
0: 네. 네.

0: 아니 저희가 지금 우리 비나 씨에 대해서 이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무용 씨가 보셨을 때 우리 비나 씨의 매력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아 우리 비나의 매력은요. 제가 일단 매력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0: 어? 어? 어떤 걸 준비했어?
1: 우유빛깔.
2: 우유빛깔. 직접 쓰신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또 정성을 보여주셨네.
0: 아 저기 밑에 큰암일전 나상도 남궁지.
2: 아유 고맙습니다.
0: 또, 감사합니다.
2: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다음에는 네임펜으로 써주세요. 잘 안 보여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1: 네임펜이 없었어요. 네,
2: 충분히 네. 보여요. 네. 충분히 네. 보여요. 예. 네.
1: 네. 아 우리 비나 매력은요. 아 정말 열심히 하고요. 언제나 변하지 않고.
2: 그렇죠.
1: 네, 그리고 또 정말 세심한 친구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그 필요한 게 뭔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묻어있으면 제일 먼저 물티슈를 가져다 주는 친구래.
2: 진짜 사람 네. 좋죠.
0: 배려가 몸에 이제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2: 그리고 일단 그 이 질문이 동안 외모 듬직한 이 두 개였는데 네. 우리가 무리용 씨가 네. 생각했을 때는 비나 씨가 동안입니까? 지금까지 인터뷰 중에 가장 진실된 소리가 나왔어요.
0: 방송에 고르지 못한 탓일까요?
1: 비나 동안이고요. 네, 동안이고. 근데 사실 저는 동안보다는 듬직함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2: 맞죠, 맞죠.
1: 그래서 뭐 이게 덩치가 커서 듬직하다 그런 게 아니라 본인. 비나 성격이 참 듬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동생이지만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그런 동생이에요.
0: 그러면 우리 무룡 씨 본인이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비나 씨가 더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오 지금 채팅창에 비나 팬분들이 많이 보셨는데 네. 조금만 더 동안이라고 하면
2: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무룡 씨랑?
3: 형이랑 저랑 한 살.
2: 거의 뭐 한 살이면. 네. 거의 뭐 형식상 형이지 거의 친구죠.
1: 아 맞아요. 네네
2: 거의
1: 맞아요.
2: 친구죠.
0: 무룡 씨도 엄청 동안이시다 진짜.
2: 근데 진짜 동안이세요. 네. 네. 네 부럽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비나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1: 아 우리 비나는 뭐 항상 너무 고맙고 사실 비나랑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옛날에 이제 둘 다 이제 무명 시절 때 팬 한 분도 없고 네. 춤도 한 번도 못 춰보고 이제 비나랑 저랑 춤이라는 걸 같이 처음 춰봤어요. 저도 처음이고 비나 처음이고 그렇게 열심히 함께 농담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 어느새 이렇게 많은 팬분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치 성공한 것처럼 너무나도 행복하고 저도 이제 곧 따라가서 같은 위치에 서서 이렇게 함께 더 오래오래 저희 한 100살 넘어서까지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나 사랑한다 형님.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뭐 짧게 우리 비나 씨도 무룡 씨에게. 네. 예.
3: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이번에 경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지만 형도 진짜 실력으로는 누구한테 진짜 지지 않는 형도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 경연이라는 이건 솔직히 아까 형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운도 좀 따라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형도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딱 그 운만 들어오면 이제 아마 형은 더 저보다 잘 될 거라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님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형님 저도 형님 항상 응원하고 사랑하고 있겠습니다 형님. 화이팅!
2: 우리 캐남 열전과 함께한 연예인이라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나중에 또 같은 무대에서 만날 거잖아요. 좋은 날 좋은 무대에서 네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무룡 씨.
3: 감사합니다.
2: 잘생겼어.
0: 너무 좋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이 시간에 또 연습하다가 예, 또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또
0: 자, 다음으로요. 나에게 더 어려운 것 중에 매운 음식 그리고 다이어트하기 중에 다이어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3: 네.
0: 다이어트가 더 힘드신가요?
3: 다이어트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2: 매운 음식을 못 드세요? 잘 드세요?
3: 매운 음식 잘 못 먹거든요.
0: 아, 잘 못 드시는.
3: 근데 다이어트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낫죠. 훨씬 좋죠. 일단 먹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먹는 거 빼는 거니까.
3: 그렇죠. 예. 네. 먹는 거는 너무 쉽죠.
0: 근데 지금 충분히 많이 또 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목표치가 또 있으세요?
3: 목표치는 딱 그 제가 산행할 때 그 네. 몸무게가 70kg 딱 초반대였거든요. 딱 거기까지가 저는 딱 목표치예요.
2: 야, 뭐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0: 네.
1: 걱정 마세요.
0: 네. 예.
1: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별명. 어몽길 하동서른도.
0: 아.
2: 하동서른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0: 네.
2: 네. 우리 서른도 선생님 어떤 닮고 싶은 점이라든지.
0: 일단 또 제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산을 타는 것보다는 서른도 선생님이 훨씬 또 더 훨씬 더
1: 당연하죠. 또
0: 레전드 선생님이시잖아요.
1: 충분히 그런 자질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믿어주시지 않고
2: 그렇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고요. 아주 센스 있게 답변해 주신 손민아 씨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벌써 1부 끝날 시간이 됐어요.
2: 시간 빠르죠.
0: 네. 네.
1: 자,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정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끝곡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어떤 네, 잠시만요.
2: 불러주실지. 아. 네.
0: 당신 꽃.
1: 나 보실 거라는 줄 알았어요.
2: 대본이 나는 주머니에 있으셔.
1: 센스쟁이. 아. 네. 저 비나 씨. 비나 씨 스스로를 꽃에 네. 비유한다면 어떤 꽃일 것 같아요?
0: 전 해바라기라고 생각합니다.
1: 해바라기.
0: 항상 좀 이제 많이 웃으려고 하고 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해바라기 보면 항상 이렇게 활짝 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뭔가 밝고 활짝 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오늘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 당신의 꽃은 달맞이 꽃입니다.
0: 아~
1: 늘 기억하겠고. 자, 우리 손민아 씨의 당신 꽃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손민아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잠시 후에요. 손민아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민아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제가 입덕을 한 지가 이제 두 달째 됐고 랜덤 재생을 하면 성기나트 허버벅 말고는 나오질 않아요 지금.
1: 난 너희 둘 다 가지고 싶어.
2: 너희 둘 다 내 거다.
3: 대패 좀 주세요. 좀 짜증나.
4: 아 근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5: 손비나 부 아버님께서 가수 장려 이후에 폭소.
2: 아 네. 공부.
4: 공부. 어.
2: 항상 너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무조건 가지고 가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단다. 야, 그 방향 멋있다. 틀리지 않은 방향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파이팅.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의 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주세요.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둥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66-3318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제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

0: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온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칠보탑 불사를 모연합니다. 칠보탑 공양에 동참해 무량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고 성불의 길로 나아가시길 발언합니다. 법화칠보탑 낙성식은 오는 4월 26일에 봉행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성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 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4월 16일 토요일 부산 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 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일.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0: 애들이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1: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2: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

0: 대구 산보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E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송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대자유치원이 내년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기록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등록문화유산 위주로 총 59점의 희귀 자료들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불빛이 서울 성북구를 수놨습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는 한성대 입구역 광장에서 점등식을 열고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이어지길 염원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가 학술상 시상과 춘계학술대회에서 선불교를 주제로 연구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박진영 씨가 조선 후기 삼종선 사상을 새롭게 조명한 연구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법망경 보살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해석됐는지 학술적 흐름을 집대성한 연구서가 나왔습니다. BTN 투게더의 진행자 법장 스님이 신간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을 펴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암흑같던 시절 우리 아이들에게 민족의 혼을 심어준 배움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대자유치원인데요. 내년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숭고한 역사가 담긴 기록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지사 이석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이 극에 달했던 1927년 5월 1일. 마산 정법사는 교육을 통한 구국을 목표로 대자유치원에 첫 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보육기관을 넘어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며 교육불사의 씨앗을 뿌렸던 100년의 역사가 창원시립 마산박물관 전시실에서 재조명됐습니다.
2: 무엇보다도 이 어린 새싹들을 마음속에 부처님

0: 저희 가르침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부대중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만 100년 아니라 200년, 300년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이번 전시에서 우리는 입트는 조선의 꽃을 주제로 불교계와 지역민이 합심해 지켜온 소중한 기록물들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선보였습니다. 지난 4월 경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8건, 31점 위주로 총 59점의 희귀자료들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2: 우리 일제강점기 아주 혹독한 시기에도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보려고 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사람들에게 많은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1: 초대주지 구하스님의 인장과 만우스님의 유품엔 어린이 포교를 구국운동으로 삼았던 선대스님들의 간절한 원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1942년 졸업앨범의 일장기 위에 태극 문양을 덧칠한 고사리 손들의 흔적엔 일제 침략에 맞선 굳건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오늘날 대자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이 역사는 자긍심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3: 1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전시를 통해서 과거의 아이들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역사의 의미 그리고 아이들이 소중한 빛이라는 그 의미를 가슴에 한번쯤 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1: 전시는 설립 과정부터 우리말 수호의 기록까지 총 3부로 구성됐으며 관람객이 함께 대형 태극기를 완성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연꽃처럼 100년의 세월을 지켜온 대자유치원의 기록은 오는 8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4: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이 총무원장 상진스님 교구 순방 주지 연석회의와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8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을 비롯해 경남교구 종무원장 황봉스님 등 교구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무원 내 법당에서 주지 연석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종단 운영의 핵심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경남교구 발전을 위한 일선사찰 주지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황봉스님은 이번 연석회의가 경남교구가 종단 발전의 핵심 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봉축 점등법회가 이어져 구군융창과 종단화합, 지역포교 활성화를 발언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건학 120주년을 맞아 교직원에 대한 근속상과 공로상을 시상했습니다. 지난 30일 교내 남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선 장하용 사회과학대학 교수와 박현창 공과대학 교수가 30년 근속상을 받았습니다. 불교대학에선 허남결 명예교수가 근속 20년을 인정받아 상패를 받았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수상자 모두가 동국의 전성기를 읽어낸 산증인이라며 120년 동국 역사를 지탱해온 삼보의 정재라고 격려했습니다. 윤재용 총장은 근속자와 공로자의 모든 순간이 모여 오늘의 동국을 만들었다며 한결같이 동국을 지켜온 헌신 그 자체로 존경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 불교총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충북도민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충북불교총연합회는 지난 29일 청주 엠포드 호텔에서 회장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스님들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 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장 정덕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세상을 화합으로 이끄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 자비와 지혜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때 충북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봉축사를 전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기원법회가 도민 화합과 충북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의 불빛이 서울 성북구를 수놓았습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는 한성대 입구역 광장에서 점등식을 열고 마음의 평안이 곧 세상의 화합으로 이어지길 염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5: 오며 가며
6: 지혜를 상징하는 코끼리를 타고 인자한 미소를 짓는 아기 부처님. 한성대 입구역 분수마루 광장에 놔둔 부처님 모습에 사부대중이 합장으로 예경합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와 성북경찰서 경승실이 함께 봉행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은 지역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발언하는 간절한 기도의 장이 됐습니다.
7: 오늘 우리가 함께 밝히는 이 점등의 불꽃이 남한의 안락을 넘어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을 녹여내고 평화와 행복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 올해 봉축 법어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이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점등식이 우리 지역과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부처님의 화징 정신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길 기원하며 봉축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9: 사람의 도리대로 그리고 정말 우리가 깨닫는 만큼이나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저희들도 더 정진하고 하겠습니다.
10: 부처님이 주신 그런 지혜와 깨달음을 다시 잘 새겨서 이런 전쟁의 험악한 세상들을 저희들이 잘 이겨내고 많이 불안하지만 우리 세상에 행복과 평안이
11: 소외된 사람 없이 아픈 사람 없이 모두가 좀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가는 그런 불빛으로 잘 자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6: 조계종 원로의원 동명대종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마음을 전하는 날로 소개하며 불자들에게 정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2: 부처님 오신 날은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 따뜻하게 다 같이 뜨거운 마음을 전하는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 성북구 사부대중의 정성으로 올린 봉축의 마음은 우리 사회 그늘진 곳곳을 어루만지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군위 지역 불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봉축의 의미를 되새기는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군위불교사업연합회는 지난 29일 군위 팔각정 광장에서 회장 호암 스님, 은혜사주지 성로 스님, 회원 사찰의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회장 호암 스님은 물질과 경쟁의 시대 속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인간과 자연이 하나임을 깨달아 진정한 평화를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성로 스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 탄생과 함께 전해진 말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담겨 있다며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존귀하고 누구나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했습니다. 가평군 불교 사암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에 자비의 불을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가평군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봉행된 점등식에는 연합회 회장 승원스님, 현등사주지 해복스님, 대원사주지 선월스님, 성불사주지 법광스님, 서태원 가평군수 등이 참석해 봉축 의미를 나눴습니다. 승원스님은 스스로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씩 베풀고 나눠서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점등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하며 나눔과 실천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한편 가평군 불교사업연합회는 화합과 평화를 노래하는 경기 북부 대표 불교 문화축제인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가평 자라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불이 꺼졌던 서울 은평경찰서의 봉축 연등이 7년 만에 다시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와 은평경찰서 불자회는 지난 29일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민생 치안과 경찰 안전을 기원하는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연합회장 법회 스님은 시민 불안 해소와 질서 유지에 힘쓰는 은평 경찰들의 모습은 부처님 자비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숭고한 사명이라며 우리 사회가 더욱 평안해지길 기원했습니다. 김현환 은평경찰서장은 부처님 가르침은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늘 새겨야 할 가치라며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치안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국사 문화원장 도훈 스님은 웃음 속에 즐거움이 있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향기로운 초심을 잃지 말라고 법문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가 학술상 시상과 춘

0: 학술 대회를 열고 동아시아 선불교를 주제로 연구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박진영 씨가 조선 후기 삼종선 사상을 새롭게 조명한 연구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국 불교학회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술상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 작년에 이어 2회째 맞은 한국 불교학회 학술상 및 춘계 학술대회가 동아시아의 선불교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겁니다. 학회장 자연 스님은 8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진학자를 위한 공평한 평가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식 중에서는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심사나 이런 쪽에는 일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나가면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다운상의 권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1: 학술상 우수상은 조선 후기 선리 논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한 박진영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생에게 돌아갔습니다. 박진영 씨는 논문을 통해 백바 스님의 의견이 당시 고립된 소수 의견이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연구는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설두봉기, 응운인전, 해붕전령 등 삼종선을 지지했던 스님들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3: 삼종선이란 것이 단순히 어떤 백파스님의 독단적 주장 내지는 백파스님 이제 문도들 사이에서만 공유됐던 어떤 소수설 이런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의 선가에서 이제 이종선과 함께 주류를 이루는 주요 사조 중에 하나였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 특히 부유계 선사인 해붕 스님이 독자적인 삼종선 이해를 보여줬다는 점을 밝혀내 조선 후기 불교사 연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려상을 수상한 이복희 동국대 선학과 박사 수료자는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을 질문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냈습니다. 논문은 직지에 나타난 선문답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인의 고착된 인식을 깨뜨리는 의문 덩어리로서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과거의 기록에 머물러 있던 선사상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한국 불교학의 미래를 밝힌 신진학자들. 한국 불교학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연구 환경 조성으로 미래 불교학을 이끌 인재 양성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대승불교 보살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인 법망경 보살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해석됐는지 학술적 흐름을 집대성한 연구서가 나왔습니다. BTN 투게더의 진행자 법장 스님이 펴낸 신간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을 이지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4: 대승불교 보살의 삶을 규정하는 핵심 계율인 법망경 보살계. 조계종 포살의 근간이 되는 법망경 보살계의 해석 흐름을 정리한 연구서가 나왔습니다. BTN 투게더의 진행자이자 조계종 교육아사리인 법장 스님이 펴낸 신간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입니다. 투게더를 통해 법망경을 대중의 눈높이에서 풀어왔던 법장 스님이 보살계의 바탕을 이루는 사상적 배경을 한층 심도 있게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5: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에서는 그 변화가 이루어진 대략 4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그 사이 동안 어떤 변화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졌는지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향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좀 아주 세밀하게 교학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4: 총 4장으로 구성된 책은 가장 오래된 법망경 주석서인 천태지희 스님의 보살계 의소를 시작으로 원효와 법장, 태연 스님의 이르기까지 법망경 주석 전통의 흐름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보살계의 의미가 어떻게 조정되고 실천됐는지 대승불교 윤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보살계에서는 살생하지 말라 하기보다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해석을 통해 이 호국불교를 이룰 수 있게 하고 또 살생이라는 것을 반대로 자비의 실천으로 바꿔서 생명 존중 사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4: 특히 불온에선 네 스님의 법망경 10중계 해석을 비교해 상이점과 유사점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적 윤리와 실천의 방향을 모색하는 지금 보살계의 의미와 해석의 흐름을 통해 현대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 깊이를 더합니다.
5: 보살계의 정신을 통해 우리가 지금 꿈꾸는 보살, 모두가 함께하는 삶으로 자타일시 성불도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성불해서 함께 행복하는 시대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보살계가 다시금 조명받고 모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4: 법망경 주석서의 불교 사적 맥락과 교학적 가치를 집약한 법망경 보살계의

0: 흐름. 대승불교 핵심 윤리인 보살계의 깊이와 흐름을 이해하려는 수행자와 연구자들에게 교약적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평택 수도사 주지이자 괴태곶 봉수대 되찾기 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정문 스님이 괴태곶 봉수대 복원과 시민 개방을 위한 범시민운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5일 평택역 서부역 광장에서 열린 괴태곶 봉수대 되찾기 범시민 발대식에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봉수대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며 복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정문 스님은 이 자리가 시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봉수대의 의미를 되살려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며 괴태곶 봉수대 복원과 개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자비 나눔 도량 광주 동원사가 지산유원지 입구에서 제15회 어르신 행복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동원사와 광주 자비신행회 지산이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9일 동구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다양한 공연과 영양식으로 아름다운 나눔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주지 지장 스님은 회주 지각 스님의 원력으로 처음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치른 게 15년 전이라며 신심 깊은 신도들과 지역 봉사자들의 정성 덕분에 매년 행사를 이어갈 수 있어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동원사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국악 공연과 댄스, 색소폰 연주로 흥을 돋우고 맛있는 영양식과 선물로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동양 최대 와불 조성 도량으로 알려진 연천 수불사가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합동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태고종 수불사는 지난 26일 경내 와불광장에서 태고종 행정부원장 도성 스님을 비롯해 400여 사부대 중이 동참한 가운데 제20회 합동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태고종 경기 북부 종무원장 경월 스님은 법문을 통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며 부처님 법을 통해 본래 면목을 깨닫는 수행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주지 법경 스님은 다양한 교육과 실천 불교, 지혜와 자비로 모두가 함께하는 도량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 수행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불교 선교종이 세계 평화와 국민 화합을 발언하는 천지명양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선교종은 지난 26일 경남 남해군 반야 용선사에서 종정, 경보, 해만, 대종사 등 500여 사부대 중이 동참한 가운데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범각 스님은 수륙대제는 물과 육지의 모든 외로운 영가를 위로하고 천도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의식이라며 이번 대제를 통해 세계 평화와 국민 화합이 이루어지길 발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종은 세계 평화와 국민 화합을 발언하고 선망 조성에 공덕을 기리는 수륙대제를 매년 봉행하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동전쟁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전국으로 확산 중인 평화의 발원, 그리고 한국 선불교의 수행 전통을 잇는 역사적 기록화 사업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중동전쟁의 비극을 멈추기 위한 불교계의 실천이 전국 사찰과 거리로 확산되며 평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은 지난 17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일시적 중단을 넘어선 항구적 평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특히 무력으론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오직 공존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창원 성주사는 삼보일배로 전쟁의 근원인 탐욕을 경계했으며 부산에선 금강경 독송 행진과 예술인들의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생명은 자비의 대상이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오체 투지와 진각종의 식재 서원 불공으로 이어지며 종단 초월적 연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생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이번 행보는 우리 사회의 평화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원수자회가 출가자 감소와 선원 축소란 위기 속에서 한국 선불교의 수행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전국 선원 사진 영상 자료집 편찬에 나섰습니다. 선원수자회는 지난달 21일 동화사에서 출정식을 열고 전국 80여 선원의 현황을 기록하는 대대적인 아카이브 사업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선원의 실상을 엄중히 직시하고 선풍 진작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대표 불산 스님은 수행자 감소로 선원 운영이 위축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집이 후대를 위한 소중한 참고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과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역시 이번 기록화 사업을 종단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급하고 중대한 역사적 과업으로 평가했습니다. 출정식을 마친 촬영팀은 현재 전국 선원을 향한 대장정에 올랐으며 이번 사업은 한국불교 수행 역사를 한눈에 조명하는 귀중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속에 심긴 불심은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민족을 지탱해온 가장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부처님 품 안에서 맑게 자라날 우리 천진불들이 곧 한국불교의 희망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일.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0: 지금부터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구군용창과 충북발전을 위한 무심천 수육제를 봉행하겠습니다. 제4회 무심천 수육제 집행위원장 지행스님의 개선언이 있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4회 무심천 수륙제에 많이 참석해 주신 육부 대중

0: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4회 무심천 수륙제를 봉행하겠습니다.
1: 먼저 부처님과 부처님이 가르친 승가에 대해 예를 표하는 3기 1회를 전통 범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부대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중앙에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다음은 제4회 무심천 수륙제 봉행위원장이신 도안 스님의 봉행사가 있겠습니다.
1: 봉행사, 수륙제는 불교에서 물과 육지를 헤매는 영혼과 아귀를 달래고 이로하기 위해서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 의식으로 중국 양나라 무제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불교에 대한 신심이 두터웠던 무제는 유주무주의 고혼들을 널리 구제함이 제일 가는 공덕이라고 생각하고 승려들과 상의한 후 스스로 의식문을 만들었는데 그 의식문에 따라 505년에 금산사에서 제를 베푼 것이 그 시초입니다. 그 뒤 당나라에서는 그 의식이 유명계를 이익되게 한다고 하여 크게 융성하였습니다. 송나라 때는 희령연간에 동천이 수륙문 3권을 지어서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수륙제가 크게 성행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수륙제가 행하여진 것은 고려 광종 때 때때로 성대히 열린 바 있었는데 광종 21년 970년에 간량사에서 개설된 수륙도량이 그 최초의 예이며 선종 때는 태사국사로 있었던 최사겸이 수륙제의 의식 절차를 적어서 놓은 수륙 의문을 송나라에서 구해온 것을 계기로 보제사의 수륙당을 새로 세움으로써 수륙제를 더욱 성대히 격식에 맞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 배불 정책에 따른 불교의식의 유교화 정책은 수륙제를 국행으로 거행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오랜 전통으로 계속되어 오던 수륙제를 쉽게 폐지시키는 못하였으며 억불로 이름 높은 태종도 국행 수륙제 폐지의 상소문을 받았으나 대대로 거행하여 온 유풍을 쉽게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국행을 고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매년 2월 15일에 거행했으나 태종 15년 1415년에부터는 1월 15일로 변경해서 실시하였었는데 이 수륙제는 대체로 1515년 중종 10년까지 크게 변동됨이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왕실이 직접 그 시주가 되어 때때로 수륙제를 열게 됨에 따라 유생들의 시비와 비난을 받았으나 1606년에 창의문 밖에서 실었던 수륙제나 1433년 세종 15년에 효령대군이 시주가 된 한강에서의 수륙제 때에는 양반, 평민 등이 인산일회를 이루어서 길을 메울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종 때에 이르러서 유생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수륙제가 북행으로 거행됨이 금지되었고 민간을 통해서만 정성대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뜻깊고 유서 깊은 수륙제가 원만히 설판되도록 적극적인 후원은 물론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시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행사를 증명하시고 늘 지도 편달해 주시는 본종 최고 어른이신 총무원장

0: 상진스님과 오늘 법어를 위해서 동참하신 종단의 여러 어른, 또 특히 법문하신 포교원장이신 능예스님께도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수륙제에 동참하신 육부대중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참 대중 모두의 원력으로 지역도중은 화련개화하고 아기도중은 영멸개화하며 축생도중은 지혜명철하고 법계학년 모든 중생은 이고등락하게 하며 동참제자는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업장소멸 소원성취하시기를 삼보전에 바로 나오며 봉행사에 가름합니다. 불기 3053 3월 3일 무심천 수륙제 제4회 봉행위원장 흥천사주지 도안.
1: 다음 한국부교태구종 충북교구 종무원장이신 도성스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와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그 오늘 먼저 무심천 수륙제가 사회죠. 제가 처음에 1회 때 시작할 때 3년은 비 온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4회 때부터는 비가 안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안 왔죠? 어느덧 제4회 무심천 수륙대제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륙대제는 물과 육지에 떠도는 모든 영가를 이루하고 유주무주 고온을 천도하여 자비와 공덕을 해양하는 참으로 뜻깊은 불교 의식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맺힌 논안을 풀리고 어둠 속에 머물던 영가들이 밝은 길로 나아가며 나아가 우리 모두의 삶에도 지혜와 평안이 깃들기를 발원합니다. 아울러 이 공덕이 무심천을 비롯한 이 땅에 두루 해양되어 지역사회의 화합과 상생에 인연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한 걸음 해주신 원로대덕스님들과 육부대중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삼보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며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충청북도지요. 충청북도가 안정이 돼야 대한민국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도시가 되게끔, 특히 청주시가 그렇게 되게끔 다 같이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은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의 의장이신 법륜스님의 치사가 있겠습니다.
3: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대지의 생명의 창가가 울려 퍼지는 이 찬란한 봄날,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청주 무심편 무심천전에 우리 무심천 수륙제를 봉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유주무주 고원의 서러운 넋을 달래고 일체 중생의 평화와 안녕을 발언하는 거룩한 법석을 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지극한 정성을 법석을 원만히 준비해 주시고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장이신 도성 스님과 더불어 함께 해주시는 종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륙제는 차별 없는 자비의 구현이자 소통의 장입니다. 수륙제는 본래 하늘과 땅, 산천과 물속에 떠도는 모든 외로운 영혼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 왕생하기를 서원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의 핵심은 무차입니다. 이는 그 어떤 장벽도 차별도 없는 모든 존재를 포용하고 치유하는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영가들에게는 해탈의 기쁨을 전하고 살아있는 이들에게는 탐, 진, 치, 삼독을 씻어내는 성찰의 시간을 선물하고

0: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일체 중생을 한 몸이라는 동체 대비의 가르침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 무심천의 물줄기가 대지를 적시듯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염원 또한 내 말은 현대의 가슴을 적시고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사바 세계를 치료하는 감로수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중생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유마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수록제의 참뜻입니다. 태고종은 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충북교구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긴밀한 호흡하며 포교와 봉사의 최일선에서 종단의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특히 오늘 봉행되는 수록제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서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무형무산을 계승하고 청주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정신적 기초로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소납은 태고종 주황종회를 대표하여 우리 종단 충북 교구를 비롯해 지역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교가 사회적 아픔을 보듬고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실천할 때에 불교 중의 문은 비로소 활짝 열릴 것입니다. 법회에 참석하신 공덕으로 계시는 곳 혹은 가시는 곳마다 부처님의 법향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절한 연불 소리가 무심천을 넘어서 온 세상에 평화와 울림이 퍼져나가기를 서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수록제 봉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월 삼진날 본전 인사드립니다.
1: 다음은 한국불교 태고종 호법원장이신 구산 스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2: 오늘 화창한 봄가음이 그 대지를 가득한 희망의 계절입니다. 사방에 완연한 이 아름다운 4월의 봄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무심천 법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하는 무심천 수록제가 청주 시민의 마음을 부둥고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굳건히 자리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록제는 중국 양나라 무제에 의해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때 가량사에서 설판된 것이 그 효시라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조선 세종조에는 효룡대군이 한강에서 실천한 수록제의 인산 이대를 이뤘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수록제는 계층을 넘어 모든 생명의 안락을 기원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행하는 제4회 무심천 수록제 역시 이러한 만물 평등과 생면 종중의 고귀한 가치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횟수를 거듭하며 그 의미가 더욱 깊어가는 이번 수록제가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는 감로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불교 태고종의 전통문화를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 누구나 우리 불교 문화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충북교구는 종단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무심천에서 봉행되는 법석을 통해 충북교구가 한 단계 더 높이 비상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일체의 중생을 내 마음처럼

0: 그런 귀하게 여기는 동체지비의 마음을 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심을 실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4회 무심천 수록제의 원만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불교 토종 후원장 구산.
1: 무심천 수록제를 맞이하여 불자님들에게 법을 전하는 법문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포교원장 능해 큰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법문에 앞서 법을 청하는 청법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충북교구 영꽃합창단과 함께 청법가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을 청하기 전에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만물 동근 일체관이요 무심천수 정진란이라. 평등자비 훈법계 생사무의 해탈도. 만물은 한 뿌리요 한 몸이라 관하니 무심천 맑은 물이 세상의 온갖 번뇌와 티끌을 씻어 주시네. 평등한 자비심이 온 법계에 가득 차니 삶과 죽음 걸림없는 해탈의 길을 열도다. 이름 낙지 천하초라하였으나 이제는 만화방창한 봄 기운이 우리 충청북도 대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주를 흐르는 생명의 근원인 이곳 무심천에 모여 유주무주 애혼들의 고단한 넋을 달래고 나아가 우리 충북 지역과 청주시의 무궁한 발전과 일체 중생의 안락을 기원하는 제4회 무심천 수륙제를 엄숙하게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완연한 봄에 접어들어 산천 초목이 저마다의 찬란한 생명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환희로운 시절에 동참 대중이 지극한 정성으로 수륙의 고혼을 천도하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인연을 위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무명을 밝히고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사바세계를 부처님의 정토로 바꾸겠다는 사부대중의 숭고한 서원이자 대자비의 실천입니다. 수륙제는 본래 차별 없는 평등의 법석입니다. 양나라 무제로부터 시작되어 고려와 조선의

0: 여기까지 이 의식은 왕실과 민초를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의 존엄을 일깨워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정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심천의 굽이치는 물결 앞에 향기로운 공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품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를 위해 노심초사 정성을 다해 주신 충북교구 종무원장 도성스님과 집행부 교직자 소임자 여러분의 원력에 깊은 치하를 보냅니다. 또한 불교 문화의 전성을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청주시 관계자 여러분과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여러분들과 충북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청주가 문화와 예술 그리고 신앙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생의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부 육부 대중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산천 초목과 삼라만상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라 설하셨습니다. 오늘 이 법석이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반목과 상처를 치유하는 감로수가 되고 우리 충북 교구가 지역사회의 아픔을 보다듬으며 한 차원 더 높이 비상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곳 무심천에 흐르는 물이 결국 하나의 큰 바다에서 만나듯이 우리의 자비심 또한 너와 나라는 울타리를 허물고 만물 평등과 생명 존중의 거대한 강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공덕으로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앞날에 서광이 비치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무심청류 세척원결 충북번영 불일정위 무심천 맑은 물은 맺힌 원한 씻어내고 충북의 밝은 번영 부처님법 길이 빛나리 자비일념 보조세간 원공중생 동성불도 자비로운 한마음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니 원컨대 모든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나무 마하 반냐 바라밀 나무 마하 반냐 바라밀 나무 마하 반냐 바라밀.
1: 오늘 크고 깊은 소중한 감로의 법을 설하여 주신 한국불교태고종 포교원장 능해 큰스님께 깊은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주 서원구 국회의원이신 이광희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2: 무심천 수륙제가 4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불교만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겠다고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심천에 벚꽃이 졌지만 벚꽃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피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벌나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미물들의 죽음들, 이 떼죽음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쓰지 않는 그 사이에 우리는 과실 맺는 일들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부심천에 가보면 언제나 보이던 송사리도 안 보이고 물고기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서 세상은 이렇게 요동치고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던 그런 영가들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살아보자고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육지와 물속을 할 것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이런 불교 불가의 정신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지금 시대에 확실하게 필요한 그런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영가들을 위로함으로써

0: 구군 용창과 충북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보자는 이런 기원이야말로 정말 기후변화 시대, AI 시대에 꼭 필요한 이런 행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행사를 4년째 만들어주고 계시는 우리 도성스님을 비롯한 우리 태구종 종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다음은 이현희 위원님의 축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 뜻깊은 수륙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도성스님 정말로 감사드리고 참 그 어려운 시절입니다. 경제가 조금 살아나려고 했더니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다시 또 그 어려움이 모든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데 결국 이 어려움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손잡고 연대해서 이 어려움을 해체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부처님께서도 고통은 나누면 작아지고 자비는 나누면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연대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자비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온 대중들에게 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준비해 주신 우리 태고종 스님들께 감사드리고 제 인사말을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은 청원구 국회의원이신 송재봉 위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3: 네, 방금 소개받은 청주 청원구 국회의원 송재봉입니다. 불교계는 언제나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앞장서서 구군을 융창을 빌어주시고 또 지역 발전에서 앞장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제4회 수륙제를 개최해 주신 도성 우리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총무원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앉아서 보니까 이 자리에 지금까지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충분하게 수행의 공덕을 쌓으신 것 같습니다. 모두 성불해 주시오. 고맙습니다.
1: 다음은 발언문 순서입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비구니회장 정근스님의 발언문이 있겠습니다. 사부 대중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상단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발언문. 우주에 두루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일체 중생과 함께 하시는 부처님, 오늘 이곳 청주시 생태하천 무심천에 모인 저희 동참대중 일동은 지극한 정성으로 수륙제를 봉행하고 있나이다. 구군 용창과 충북 발전을 기원하고 물과 육지에서 헤매이는 유주무주 고원을 이루하는 오늘 이 법석이 부처님의 대자 대비와 이없이 커신 원력으로 시방색을 비추사 넘치는 자비와 평화로 가득하여 지기를 기원하오며 문명이 아닌 밝은 세상, 미움이 없는 자비의 마음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충북이 날로 발전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발언하옵니다. 조그만 원력들이 하나로 모아져 오늘의 큰 법적을 이룬 것처럼 저희 무심천 수륙제가 부처님의 거룩하신 자비와 가필력으로 원만 성취되고 이 자리에 동참한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과 같이 굳건한 신심으로 저희들이 소원하는 발언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항상 하여지기를 바라옵니다. 나무 서가모니 불암.

0: 불기 2570년 4월 19일 충북 비구니의 해장 정건 합장.
1: 사부 대중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교구 연꽃 합창단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축가는 욕망의 강 비천 두 곡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성 공양을 올려주신 연꽃 합장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법의식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의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예.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칭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0: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741-4394번입니다. 양평군 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2026년 양평 관등 문화축제를 5월 9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은가은, 정홍일, 윤성, 강성희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바로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69-376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1: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이 자비 광명이 간해 두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의 세월을 보면 노후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구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평화를 통한 행복,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 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

0: 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또 현재에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똑바로 알아야만 되겠어서. 같이 이렇게 항상 도반으로서 한 도량에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생 하는데, 사생을 어떤 의미에서 사생이라고 합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생이라는 뜻을 똑바로 아시고, 그 사생의 천차만별에 있는 문제들을 자신들이 잘 직감하고 행동을 취해 나가야만 되겠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생이라는 것은 태로 낳는 거나, 알로 낳는 거나, 화해서 낳는 거나, 질척한 데서 낳는 거나, 이 낳는 것이 숲에서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고, 알로 낳아서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고, 또 화에서 낳아서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고, 태로 나서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그 천차만별 가운데 얼마나 영혼이 깨끗하게 밝고 정갈하게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한그 자기의 근본 불성 자체가 바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건데, 그 불성 있기 이전 영혼이라는 그 자체가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지 못한 사람도 많고, 또는 이 육신이 튼튼하고 정상으로 이렇게 불구가 아닌 분들도 영혼이 아주 그 불구가 있는 분이 있고, 몸은 불구나 영혼이 아주 불구가 아닌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과거로부터 우리가 불구가 나오게 할수 있는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불구로 태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구를 인해서, 불구가 된 자체로 인해서 자기의 자책감으로서의 어떤 문제가 닥쳐도 눈물을 흘리면서 뼈저리게 울면서 어려도 자기가 불구인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걸 자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보는 것도 정확하게 볼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기가 제일 밑에 섰기 때문에. 위가 됐으면 잘 보질 못할 텐데, 밑에서 보기 때문에 판단을 잘할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육신이 멀쩡한 분들도 이 마음이 불구가 돼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전륙발이고 이렇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모습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벌써 영혼은 아주 불구죠.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불구가, 이 몸, 육신 불구가 영혼이, 영혼도 불구냐?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정확한 사람들이 영혼이 불구가 된 사람들이 많으냐? 이런 걸 비유를 해볼 때, 이 몸이 불구된 사람일수록에 더 영혼은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영혼으로 인해서, 깨끗한 영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차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고, 삶음이 주어지고, 또그 복도 주어지고 그러는 것인데, 그 영혼을 그렇게 불구인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지금 불구로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없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침착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생들이 다 그래요. 날아다니는 새들도 육지에서 짐승들도 물에서 사는 고기들도 또 질척한 땅에서 사는 생명들도 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마음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똑바로 가지고 누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러커지 말아라 저러커지 말아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또 사랑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단 사랑을 하되 자비로 해라. 여보컴은 자비라는 것을 비자를 무슨 비자로 썼습니까? 슬플 비자로 썼죠. 그러나 가에 없어서 내 아픔 같이 생각하고 가에 없어서 내가 너를 건지겠노라. 너를 건지는 데는 내가 네가 돼주마. 이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가 주지 않는다면 건져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사생 그래서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일대사의 인연을 아주 그 사생 인연을 다 맺어서 그렇게 인연을 해놨기 때문에 둘이 아닌 까닭에 잡으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생들의 과정을 밀밀하게 지금 밝은 세상이니까 다 보시고 사시죠. 사생들의 모습이 어떻게 살고 있나? 또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가? 차원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다 뿐이지 삶의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생명도 둘이 아니요 바로 마음도 둘이 아니요 부모 자식이 돼서 형제가 돼서 삶도 또 둘이 아니라 애통해하고 자기 거를 다 껍데기가 돼서 자기가 다 자식을 위해서 다 주는 것도 똑같고 그러나 이 법에 부모는 여러분들이 다 법의 부모를 가지고 계십니다. 불성이라는 것이 법의 부모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수억겁으로부터 진화해서 형성시켜 나온 장본인이니까 이 모습이라는 건 한철 살다가 망거지면은 그냥 다시 바꾸는 것뿐입니다. 바꾸는 데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꿔지죠. 그러니 오늘 죽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 각자 하나씩만 잘못돼도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단추 잘못 끼는 것과 같아서 쭉 내려가면서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한 분이라도 물론 안 되면 한 분이라도 또 다르면 더더욱 좋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가는 거는 누구나가 다 있는 겁니다만은
부모를 두고 자식이 그냥 베란간에 죽는 거와

부모도 자식들을 두고서 배란간에 죽는 거와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해놓고 자식이 못 잊어서 그 죽은 자리를 몇 번이고 가서 울고 그럽니다. 그게 사람과 뭐이 다릅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요, 내 몸 이것도 한철에 살다가 버릴 집인데 우리가 뭘 그렇게 그 남의 거를 긁어듬어서 이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는 거 억지로 잡지 말고 내한테 닥치는 것마다 하지 말고 모든 거를 흡수해서 나님이 없이 해라. 내가 고개를 수그리고 아무리 아랫사람이 강하고 뻣뻣해도 내가 고개를 먼저 숙여준다면 상대방에서도 그냥 숙여준다. 내가 윗사람이라고 숙여주지 않는다면 아랫사람도 전혀 겉으로는 숙여줄지 모르나 안으로는 숙여줄지 모른다. 이게 진리의 원근본이죠. 진리에 살고 진리에서 죽고 진리에서 배우고 이러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어느 회사도 그렇고 또 우리 나라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 유통이 돼서 살아나가지만 첫때 융통성 있게 내 머리를 숙여서 말을 내 속에만 넣고 탁 자석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을 안 하면은 그냥 그건 오해가 생기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여자가 알면 뭐래 이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고는 아내 돌아오면은 화가 나니까 얼굴이 찌푸려지고 웃지 않고 그렇게 되면 여보 왜 그럽니까? 뭐 어쩝니까? 몰라도 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그런 걸 다 모르고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이러니까 마음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런데 내가 이러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 이렇게 해주면 어머나 그렇구나 저거 어떻게든지 잘 돼야지 하고 그 마음으로도 항상 그 기도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써주는 것이 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 한 가정에서도 이렇게 의아프고 그렇게 되고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가족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그래도 한 달에 너덟 번은 가족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다 털어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은 그것이 화합도 도모할 뿐 아니라 서로 이러는데 마음이 가고움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게 마음이 가고움이 없이 가고오면서 뒤를 받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몸으로 뛰고 무슨 말로 하고 이래서만이

뒷받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기 혼자 마음으로 하는 게지, 여러 식구가 한 마음이 되어준다면은 그냥 이거는

그런데 자식도 아버지가 하는 일 모르고 아버지가 자식 하는 일도 모르고 부부지간에도 모르고 이러니까 나가서 혼자 뛰고 혼자 근심 걱정하고 이러다 보면 몸이 망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고 안에서는 아내대로 오해를 사고 그냥 뛰다가 병이 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비가 부족해서요. 우리가 결혼을 해도 사랑만 가지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조건이 다 맞아서 자비가 돼야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문제들이 이 사생에 관한 거니 전부 그 같이 더불어 이렇게 살고 있으니 그 모두 하나가 모두 소중하다. 내가 살아보니까 모두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이 아까우면 남의 생명도 아까운 줄 알고 우리가 고기 방생이라는 게 언제서부터 생겼느냐 하면 산사의 그 옛날에는 그냥 비가 오면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면 지뢰이 뭐 미끄럼지 뭐 저희 뭐 소라 뭐 등등이 하여튼 가재, 괴, 할 것 없이 붕어, 석건 늘비했습니다. 들 안에는 그냥 늘비했어요. 그러니까 물도 없는 데서 모두 죽을 테니까 그릇을 가지고 그걸 담아서 강에다 넣어준 그런 이치상 생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위적으로 알고 이게 불거자들 이런 문제들을 전부 참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도 아주 모르게 보이지 않게 고생하는 분들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만나고 좀 인연이 되면은 그런 걸 조금씩이라도 우리 형세에 따라서 도와주면 그게 방생이에요. 물 없이 사는 건 물 있는 데다 갖다 넣어주는 것도 방생이고요. 또 옛날에 제비다리 해줬다는 것처럼 가다가 보면 다리가 부러져서 못 날르는 거 감아서 치료해서 날려버리는 것도 방생이고요. 그런 게 진실한 방생이지 어떻게 그게 방생입니까? 그렇게 방생이 잘못돼 돌아가고 있어요. 하여튼 어느 누구든지 겸손하고 둥글고 너무 욕심 차리지 마시고 그저 내한테 닥치는 것만 가져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우리가 지극하게 좀 자비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짐승들이나 또는 날라다니는 새들도 그 추위 그거 다 당해도 참고 봄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고생이 돼도 인내를 가지고 사는데 우리 사람으로서 고등동물로서 그런 인내가 없이 질서 없이 무변별하게 산다면 우리는 사람 될 가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마음 공부라는 거를 자기가 마음의 근본으로 인해서 육신이 움직이고 사는 거니까 우리가 육신부터 나오고 마음이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내 영원한 나의 근본 때문에

0: 내 육신이 형성됐으니까 말입니다. 알고 본다면 아주 지극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있어도 또 육신이 많아요. 육신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육신이 하나, 부처님 육신이 하나인데 하도 마음이 다른 육신들한테 그냥 모두 들어가서 자기가 돼봤기 때문에 그분은 부대기가 돼도 상관없고 어떠한 게 된다 하더라도 자기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전부 나님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자비하게 그렇게 겉이 평등하게 가족이시기 때문에 평등한 것이 똑같아서 평등한 게 아닙니다. 생명의 근본은 평등하지만 이 모습으로서 굴리는 데는 평등치가 않습니다. 천차만별이지. 그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그 융통성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생자부가 되라 해서 사생자부의 과정을 가리키기 위해서 뼈 한무대기를 놓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수 없는 과정을 거쳐올 때, 억겁, 천겁, 만겁을 거쳐올 때, 우리가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또는 형제가 되고, 이렇게 했다가, 잠깐 또 진화돼가지고, 또 다른 부모가 되고, 다른 자식이 되고, 또 거기서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해 올라오기를 장차 헤아릴 수 없이 거쳐 올라왔다 이거. 그랬으니 생각할 때는 지금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전체가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전체가 내 자식 아님이 없고 그냥 순간 바꿔서 모습을 바꿔서 자식이 돼서 나오고 순간 바꿔서 또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야. 우리는 종교가 있든 없든 하늘이 무너지든 땅이 솟든 간에 우리는 눈도 깜짝하지 말고 우리는 이 내 주인공이라는 이 자체가 이름이지만은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근본 불성을 돕기 때문에 그 불성만이 내 몸을 움직이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보디가드가 되고 해결사가 돼주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주는 동시에 딱 거기만 믿어야지 딴 데를 믿었다간 만날 속고 만날 걸리고 맞고 치욕적인 일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진짜 보디가드 아주 진정한 자기의 보디가드는 자기한테 있다는 거. 진짜 자기의 해결사는 자기한테 있다는 거. 그거를 믿으시고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하실 분 있으면.
1: 저는 사실 여기 선운에 다니게 되면서 제가 대행 큰 스님께 대해서 한 가지 좀 나쁘게 생각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님께서는 방법면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으시지만은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저희 신도들을 함께 이끌어 주시는 걸 보면은 실제적으로

0: 앞으로는 그 크나큰 그 권위와 카리스마를 갖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좀 외람되지만 그 사교 집단의 교주와 같은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 주인공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니까 또 그런 걸 생각할 때는 또 그런 마음이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스님한테 같이 있습니다. 그두 번째는 여자분. 네.
1: 가만 두세요. 해요. 말해요.
0: 아, 저기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한 여자를 알게 됐는데요. 마음이 참 이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비록 다르더라도 상대편의 마음을 따라갖고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알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그 여자를 알게 되고 나서 주인공한테 항상 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전까지는 어떤 마음에 있는 여자가 나타나면은 저 여자 많이 된다. 다른 여자는 안 된다. 그리고 저 여자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그런 집착과 조급함을 가지고서 제 생각과, 생각만 따라갔고 조급하게 다가감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도 몇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그 주인공한테 그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되면은 재미없지 않느냐. 좀 너무 잘 되기도 하지 마라. 적당히 좀 어렵게 해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마음 공부를 할수 있는 그 평생의 동지로서 가족을 한번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스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 여자가 저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맞으면은 맞게, 그리고 저한테 어울리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게 그한 마음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1: 이거 봐요. 지비가 적당히 이렇게 너무 쉽게 되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내가 갖고 싶으면 갖는 거야. 그냥 주인공에다 너 많이 잘해서 잘 살게 해줄 수 있잖아.
2: 마음이 그렇게 푸근하고 좋았었습니다. 제가 마음 공부하면서 좀더 정진할 수 있게끔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 박사를 내봐줘야 박사를 당할 사람은 당신이지 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박사를 내겠다는 생각도 말고 네 몸뚱이 네가 잘 이끌어 가야지 않아. 이렇게 얼팡갈팡 끌고 가서 돼 하고 그렇게 좀 인자하게 하였으면 더 좋지 않아. 그렇게 해서 잘 앞으로는 맑고 깨끗하게 또는 다복하게 살아요. 열심히 하면은 다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일체제불과도 연결이 돼 있고 이 불성에는 만물만생하고도 가설이 돼 있거든. 그래서 언제나 자비하게 같이 도와주는 빈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3: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지금도 집사 직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기는 상당히 힘들었는데 제가 가감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천도제를 올 초에 지냈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저희 남편이 공무원인데 제가 좀더 버텨보자고 생활전선을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를 했습니다. 아동복을 했는데 처음에 빚을 많이 갖고 시작했는데 그걸 갚는 게 아니라 점점 누적이 돼 갖고 그게 큰 빚으로 남았어요.

0: 근데 제가 얘기한 그 금액은 더 많은데 한 3분의 1 정도만 남편에게 알렸어요. 그래갖고 이 가게를 정리해가지고 남편이 이번에 정리를 해준다 그럽니다. 근데 저희가 저 마음 같아서는 그 얘기를 다 하고 싶어요. 금전적에 대한 얘기를 남편한테 안 감추고 살고 싶은 것이 제가 기도 제목이었는데 결국은 말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남편은 그게 다지 또 있는가? 묻는데 제가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다 정리하고 나면 조그만 가게를 할수 있겠다고 남편 얘기해서 조그만 가게를 변두리에다 얻었습니다. 변두리에다 얻었는데 거기서는 꼭 일어나서 남의 돈을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포장마차를 할까 아니면 곰탕집을 할까 제가 그게 걱정입니다. 스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곰탕 집인들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모든 게 자기하고 맞아야 되겠죠. 자기 그릇하고 그 그릇하고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지비가 기독교를 댕겨봤다니까 아는데, 주초는 당신한테 있어. 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그것도 종교를 믿는다고 믿었겠지.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종교를 믿는다고 했겠지. 그러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모든 게 생겼고, 허영의 그 눈이 당신을 망쳐놓은 거지. 그것도 욕심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인공 너 많이 이런 것을 가정을 다 화합하게 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 하고서 다 관하고 남편한테 다 전우사 얘기를 해요. 한번 죽지 두번 죽지 않잖아. 응?
0: 처음 너무 무서워가지고 불이 나면 눈이
1: 이거 봐요.
0: 바짝거려요.
1: 무섭지 않아, 천에 없어도. 그래도 남편만이 가족을 위해서 할수 있어. 소리는 질러도 속으로는 그 애타던 마음과 금창이 미는 마음, 분노와 그런 게 사무쳐도 그래도 살려야 하는 거는 책임진 거는 바로 남편이니까.
2: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3: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2: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4: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2: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4: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백무릎도?
0: 관절 복응!
2: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3: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4: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5: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6: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7: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6: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8: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9: 아빠 최고.
10: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1: 선택하길 잘했어요.
6: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0: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제주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제주불교연합연등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불교연합합창제가 오는 5월 6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열리는 이번 합창제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화남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석,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화남 061-755-5330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나만의 그릇을 핍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 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0: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호국사. 태고보호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일.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순례 절로 가는 길은 5월 26일에,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5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황산 순례가 7월 5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웅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어제 설을 쉬는 것 같더니 벌써 정월이 다 가고 이 2월 초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른데 우리들이 할 일은 많이 가로놓여 있으니 급한 생각과 바쁜 생각을 가지지 않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2월 초하루 날 여러분에게 설교가 될 문제들은 첫째 2월 초하루 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고 부처님께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몇해 전에 관음전을 저렇게 잘 지어놨는데, 그간에 이 관음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신앙단체회가 조직이 되어 있지만은, 참으로 중요한 이 관음회의

신앙 단체가 조직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법성 부주지 스님이 와서 관음회를 정식으로 회의를 조직하고 발족을 해서 관음 신앙을 앞으로 돈독하게 해나가겠다는 그런 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음 신앙에 대한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초하루마다 여러 가지 법문을 해왔지만은 역시 우리들은 생활이 우리들이 사는 이 과정이 생활이 첫째 부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우리 불제자들은 우리 신앙 다르고 우리 생활 다르고 그렇게 돼서는 신앙을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제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는 사람들이 모습이 전부 다르고 복력이 전부 다르고 사는 것도 수명이 전부 다 다르고 나서 오래 사는 사람, 중간에 죽는 사람, 단명한 사람, 창수하는 사람, 또 복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 또 살기가 아주 어렵게 고생하다 가는 사람, 뭐 가지각색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같은 국토에 태어났지만은 사는 그 질이나 양이나 모두가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한도 많고 눈물도 많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아 모두 중생들아 그 살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주 괴로운 바다와 같이 참으로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고해다 괴로울 것자 바다 했자 고해다 이 고해라는 말을 돈이 많은 사람은 괴롭지 않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겪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이 재벌의 대표적인 계기는 정주영 씨가 미국의 그 갑부부들도 미국에 출마한 갑부부들도 그 돈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괴로움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괴로움이 있고 모두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관리하는데도 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돈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 뺏기려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더 몇 배나 더 커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고 그 돈만 가지고는 먹고 사는데 뭐 끝이는 거지 별 수가 없으니까 명예를 대통령이나 혼자 뭐 이런 큰 지위를 얻어가지고 큰 그 명예를 남기는 그러한 그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돈 가지고도 안 되니까 또 더 큰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 돈 없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고 고통이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돈이 있어도 여러분보다 그 요새 아마 정주영 씨 국민당을 탈퇴하고 탈당하고 저렇게 그렇게 아주 참 역대 국가 원수들도 다 가서 손을 벌릴 정도로 그런 사람도 요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몇 가지 고통은 다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 짊어지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의 힘으로서, 돈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단명한 사람은 그 10살이나 20살 그때 죽어버리니까 아무리 돈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걸 더 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고, 인물이 못난 사람을 요새는 정형수석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 뭐 올통벌통한 곤보는 좀 비키우는데 그거 효과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정말 그 보기 싫은 사람들이 정말 그 멋진 양지비 거친 미인으로 그렇게 새로 대조되는 그런 한 전행수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조금 사람은 노력과 힘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한계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타고난 업이 탁하거든. 업이 탁하다 이게요. 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늘 들어서 알지만 행동이에요. 행동. 우리 사는 생활이라. 생활. 쉽게 말하면 우리 사는 생활이 업입니다. 업이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걸 하지 말고, 농업을 하는 사람은 농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업을 하는 사람은 공업이라고 하고, 상업을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업이라고 하고, 모두 제각기 다 업이 있다 이게요. 업이. 이 가운데도 장사하는 사람은 상업이 될 끼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업을 하고 있고, 공장을 돌리는 사람은 공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 제각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다 업을 가지고 부지런히 잘 노력하고 살으라고 했지만, 살생하는 업은 하지 말라 그랬거든. 살생하는 업은. 너무 생명을 죽이는 업은 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 만일 살생하는 업을 만일 모르고 가지고 있다면 그 업을 전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 화엄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살생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명을 단축하게 된다. 금생에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는 사람들, 또 팔짝팔짝 뛰어댕기다가 애들이 그냥 뭐 병이 들어 죽든지, 요새 말하자면 저런 교통사고로 죽든지 이제 죽는 사람들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가 보다 이렇게 됐어요. 요새 그런 사람 많죠. 요새는 그 명절 때 설에도 보니까 뭐 일곱 식구석, 여덟 식구석 한 차에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로서 그 삽시간에 온 가족이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없어지는 그런 여러 건을 봤어요. 우리 신문에도. 그러면 이게 모두 까다리 없는 게 아니라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 살생. 살생을 해놓으면은 그거는 살생은 다른 걸로 갚을 수가 없고 꼭 목숨으로 그 갚아야 되는, 그렇게 돼 있어요.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살생을 하지 말라. 정월 보름날 뭐 여러분들이 그 백일 기도 끝에 회향 끝에 방생을 모두 하러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참 잘한 거예요. 이 방생은 뭐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정월달에 새해에 접어들어서 정월달에 방생을 한 것은 1년 내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1년 내내 여러분들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씨를 뿌리기 때문에, 씨를 정월달에 뿌려놓으면 1년 내내 가고 또 다음 해까지도 연장이 되고 이렇다 이에요. 그래서 복되는 일은 빨리 하는 것이 좋겠지요. 빨리 하는 것이. 그래서 방생을 잘 했다고 나는 서울서 듣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살생을 한 사람들은 생명만 그렇게 짧게 타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는 동안에도 뭐 20년을 살든지 30년을 살든지 사는 동안에서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닥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 나무 생명을 사는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요새 그 테레비를 가끔 켜보는데 참 그 보니까 요새 살생을 많이 합니다. 무슨 몸에 이롭다고 해가지고 그 염소 같은

그 말이야. 아따, 하루에 수십 마리씩 뭐 대고 어떤 남산 그 뭐 보니까 그 죽이가지고 모두 사람들이 온 식구가 가서 그 뭐 먹고 맛있다고 일어섰는데, 입에는 이게 좀 맛이 있을란지 모르지만은 그 과보라는 것은 그걸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것을 내가 크게 그 걱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제도 텔레비 보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막 그 살을 전부 죽여가지고 그냥 굽고 또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찌고 또 그러다가 안 되니까 탕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요리법을 해가지고 그걸 먹는데, 여러분들 뭐 이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요새 그렇게 많이 하지만은 그렇게 나무 생명을 그렇게 많이 죽이면은 자기 생명에 그만치 대가로 짧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안 짧아지면 그 후손에 가서도 그런 영향이 미치고 그런 겁니다. 후손에 가서도 영향이. 그래서 내가 늘 얘기지만은 불교 믿는 신도들은 뭐 다른 거는 약간 해도 참회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살생을 해놓으면 이건 참회가 안 돼. 살생을 해놓으면. 남을 죽이는 건 그건 어떻게 다른 걸로 보상이 될 수가 없어. 그건 내 생명으로 보상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살생이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열 가지 이런, 그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청월달을 보내고 2월달을 맞이하니까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잘 이 복을 타고 나오는 사람들, 한나라의 국가 원수가 되는 사람들, 또 여자로서는 요새 말하면 뭐 옛날 같으면 황후가 되는 사람들, 또 그런 지혜 안 간다 하더라도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복스럽게 잘 타고 나온 사람들, 남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들, 이 세상에 남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까다리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까다리 있어. 까다리 있다. 열 가지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이다. 열 가지 착한 일. 이걸 갖다 불교에서는 열십자, 착할 선자를 써가지고 십선행을 한 사람이다. 열 가지 착한 업을 닦은 사람들이다. 업을, 행동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됐어요.

남겨요. 복잡한 인간 세상에 종교를 한 개 더 만들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친 게 어떻게 다른 종교들하고 차별성을 띄우고 있을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트로트 듣기 딱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상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2.

0: 아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생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 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낙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안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4: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칠보탑불사 원만회향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백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 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

하루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송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대자유치원이 내년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기록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등록문화유산 위주로 총 59점의 희귀자료들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불빛이 서울 성북구를 수놨습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는 한성대 입구역 광장에서 점등식을 열고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이어지길 염원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가 학술상 시상과 춘계학술대회에서 선불교를 주제로 연구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박진영 씨가 조선 후기 삼종선 사상을 새롭게 조명한 연구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법망경 보살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해석됐는지 학술적 흐름을 집대성한 연구서가 나왔습니다. BTN 투게더의 진행자 법장 스님이 신간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을 펴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암흑 같던 시절 우리 아이들에게 민족의 혼을 심어준 배움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대자유치원인데요. 내년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숭고한 역사가 담긴 기록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지사 이석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이 극에 달했던 1927년 5월 1일. 마산 정법사는 교육을 통한 구국을 목표로 대자유치원에 첫 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보육기관을 넘어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며 교육 불사의 씨앗을 뿌렸던 100년의 역사가 창원시립 마산박물관 전시실에서 재조명됐습니다.
2: 무엇보다도 이 어린 새싹들을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부대중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만 100년 아니라 200년, 300년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이번 전시에서 우리는 입트는 조선의 꽃을 주제로 불교계와 지역민이 합심해 지켜온 소중한 기록물들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선보였습니다. 지난 4월 경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8건, 31점 위주로 총 59점의 희귀 자료들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3: 우리 일제강점기 아주 혹독한 시기에도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보려고 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사람들에게 많은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1: 초대주지 구하 스님의 인장과 만우 스님의 유품엔 어린이 포교를 구국운동으로 삼았던 선대 스님들의 간절한 원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1942년 졸업앨범의 일장기 위에 태극 문양을 덧칠한 고사리 손들의 흔적엔 일제 침략에 맞선 굳건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오늘날 대자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이 역사는 자긍심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4: 1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전시를 통해서 과거의 아이들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역사의 의미 그리고 아이들이 소중한 빛이라는 그 의미를 가슴에 한번

0: 좀 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1: 전 시는 설립 과정부터 우리말 수호의 기록까지 총 3부로 구성됐으며 관람객이 함께 대형 태극기를 완성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연꽃처럼 100년의 세월을 지켜온 대자 유치원의 기록은 오는 8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2: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이 총무원장 상진스님 교구 순방 주지 연석회의와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8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을 비롯해 경남교구 종무원장 황봉스님 등 교구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무원 내 법당에서 주지 연석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종단 운영의 핵심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경남교구 발전을 위한 일선사찰 주지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황봉스님은 이번 연석회의가 경남교구가 종단 발전의 핵심 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봉축 점등법회가 이어져 구군융창과 종단화합, 지역포교 활성화를 발언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건학 120주년을 맞아 교직원에 대한 근속상과 공로상을 시상했습니다. 지난 30일 교내 남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선 장하용 사회과학대학 교수와 박현창 공과대학 교수가 30년 근속상을 받았습니다. 불교대학에선 허남결 명예교수가 근속 20년을 인정받아 상패를 받았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수상자 모두가 동국의 전성기를 읽어낸 산증인이라며 120년 동국 역사를 지탱해온 삼보의 정재라고 격려했습니다. 윤재용 총장은 근속자와 공로자의 모든 순간이 모여 오늘의 동국을 만들었다며 한결같이 동국을 지켜온 헌신 그 자체로 존경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 불교총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충북도민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충북불교총연합회는 지난 29일 청주 엠포드 호텔에서 회장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스님들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 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장 정덕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세상을 화합으로 이끄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 자비와 지혜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때 충북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봉축사를 전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기원법회가 도민 화합과 충북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의 불빛이 서울 성북구를 수놓았습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는 한성대 입구역 광장에서 점등식을 열고 마음의 평안이 곧 세상의 화합으로 이어지길 염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3: 지혜를 상징하는 코끼리를 타고 인자한 미소를 짓는 아기 부처님. 한성대 입구역 분수마루 광장에 놔둔 부처님 모습에 사부대중이 합장으로 예경합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와 성북경찰서 경승실이 함께 봉행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은 지역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발언하는 간절한 기도의 장이 됐습니다.
4: 오늘 우리가 함께 밝히는 이 점등의 불꽃이 남한의 안락을 넘어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을 녹여내고 평화와 행복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 올해 봉축법어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점등식이 우리 지역과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부처님의 화쟁정신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길 기원하며 봉축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6: 사람의 도리대로 그리고 정말 우리가 깨닫는 만큼이나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저희들도 더 정진하고 하겠습니다.
7: 부처님이 주신 그런 지혜와 깨달음을 다시 잘 새겨서 이런 전쟁의 험악한 세상들을 저희들이 잘 이겨내고 많이 불안하지만 우리 세상에 행복과 평안이
8: 소외된 사람 없이 아픈 사람 없이 모두가 좀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가는 그런 불빛으로 잘 자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3: 조계종 원로의원 동명대종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마음을 전하는 날로 소개하며

0: 불자들에게 정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부처님 오신 날은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 따뜻하게 다 같이 뜨거운 마음을 전하는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성북구 사부대중의 정성으로 올린 봉축의 마음은 우리 사회 그늘진 곳곳을 어루만지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2: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군위 지역 불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봉축의 의미를 되새기는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군위불교사업연합회는 지난 29일 군위 팔각정 광장에서 회장 호암 스님, 은혜사 주지 성로 스님, 회원 사찰의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회장 호암 스님은 물질과 경쟁의 시대 속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인간과 자연이 하나임을 깨달아 진정한 평화를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성로 스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 탄생과 함께 전해진 말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담겨 있다며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존귀하고 누구나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했습니다. 가평군 불교사업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에 자비의 불을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가평군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봉행된 점등식에는 연합회 회장 승원스님, 현등사주지 해복스님, 대원사주지 선월스님, 성불사주지 법광스님, 서태원 가평군수 등이 참석해 봉축 의미를 나눴습니다. 승원스님은 스스로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씩 베풀고 나눠서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점등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하며 나눔과 실천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한편 가평군 불교사업연합회는 화합과 평화를 노래하는 경기 북부 대표 불교 문화축제인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가평 자라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불이 꺼졌던 서울 은평경찰서의 봉축 연등이 7년 만에 다시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와 은평경찰서 불자회는 지난 29일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민생 치안과 경찰 안전을 기원하는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연합회장 법회 스님은 시민 불안 해소와 질서 유지에 힘쓰는 은평 경찰들의 모습은 부처님 자비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숭고한 사명이라며 우리 사회가 더욱 평안해지길 기원했습니다. 김현환 은평 경찰서장은 부처님 가르침은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늘 새겨야 할 가치라며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치안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국사 문화원장 도훈 스님은 웃음 속에 즐거움이 있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향기로운 초심을 잃지 말라고 법문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가 학술상 시상과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동아시아 선불교를 주제로 연구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박진영 씨가 조선 후기 삼종선 사상을 새롭게 조명한 연구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국불교학회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술상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 작년에 이어 2회째 맞은 한국불교학회 학술상 및 춘계학술대회가 동아시아의 선불교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겁니다. 학회장 자연 스님은 8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진학자를 위한 공평한 평가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식 중에서는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심사나 이런 쪽에는 일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나가면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다운상의 권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3: 학술상 우수상은 조선 후기 선리 논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한 박진영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생에게 돌아갔습니다. 박진영 씨는 논문을 통해 백바 스님의 의견이 당시 고립된 소수 의견이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연구는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설두봉기, 응운인전, 해붕전령 등 삼종선을 지지했던 스님들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5: 삼종선이란 것이 단순히 어떤 백파스님의 독단적 주장 내지는 백파스님 이제 문도들 사이에서만 공유됐던 어떤 소수설 이런 것이 아니라

0: 후기의 선가에서 이제 이종선과 함께 주류를 이루는 주요 사조 중에 하나였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 특히 부육의 선사인 해봉 스님이 독자적인 삼종선 이해를 보여줬다는 점을 밝혀내 조선 후기 불교사 연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려상을 수상한 이복희 동국대 선학과 박사 수료자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질문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냈습니다. 논문은 직지에 나타난 선문답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인의 고착된 인식을 깨뜨리는 의문 덩어리로서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과거의 기록에 머물러 있던 선사상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한국 불교학의 미래를 밝힌 신진학자들. 한국 불교학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연구 환경 조성으로 미래 불교학을 이끌 인재 양성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대승불교 보살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인 법망경 보살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해석됐는지 학술적 흐름을 집대성한 연구서가 나왔습니다. BTN 투게더의 진행자 법장 스님이 펴낸 신간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을 이지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3: 대승불교 보살의 삶을 규정하는 핵심 계율인 법망경 보살계. 조계종 보살의 근간이 되는 법망경 보살계의 해석 흐름을 정리한 연구서가 나왔습니다. BTN 투게더의 진행자이자 조계종 교육아사리인 법장 스님이 펴낸 신간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입니다. 투게더를 통해 법망경을 대중의 눈높이에서 풀어왔던 법장 스님이 보살계의 바탕을 이루는 사상적 배경을 한층 심도 있게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4: 법망경 보살계 흐름에서는 그 변화가 이루어진 대략 4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그 사이 동안 어떤 변화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졌는지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향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좀 아주 세밀하게 교학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3: 총 4장으로 구성된 책은 가장 오래된 법망경 주석서인 천태지희 스님의 보살계 의소를 시작으로 원효와 법장, 태연 스님의 이르기까지 법망경 주석 전통의 흐름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보살계의 의미가 어떻게 조정되고 실천됐는지 대승불교 윤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보살계에서는 살생하지 말라 하기보다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해석을 통해 이 호국불교를 이룰 수 있게 하고 또 살생이라는 것을 반대로 자비의 실천으로 바꿔서 생명 존중 사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3: 특히 불온에선 네 스님의 법망경 10중계 해석을 비교해 상이점과 유사점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적 윤리와 실천의 방향을 모색하는 지금 보살계의 의미와 해석의 흐름을 통해 현대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 깊이를 더합니다.
4: 보살계의 정신을 통해 우리가 지금 꿈꾸는 보살, 모두가 함께하는 삶으로 자타일시 성불도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성불해서 함께 행복하는 시대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보살계가 다시금 조명받고 모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 법망경 주석서의 불교 사적 맥락과 교학적 가치를 집약한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 대승불교 핵심 윤리인 보살계의 깊이와 흐름을 이해하려는 수행자와 연구자들에게 교학적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평택 수도사 주지이자 괴태곶 봉수대 되찾기 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정문 스님이 괴태곶 봉수대 복원과 시민 개방을 위한 범시민운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5일 평택역 서부역 광장에서 열린 괴태곶 봉수대 되찾기 범시민 발대식에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봉수대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며 복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정문 스님은 이 자리가 시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봉수대의 의미를 되살려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며 괴태곶 봉수대 복원과 개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자비 나눔 도량 광주 동원사가 지산 유원지 입구에서 제15회 어르신 행복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동원사와 광주 자비 신행회 지산 이동 행정 복지센터는 지난 29일 동구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다양한 공연과 영양식으로 아름다운 나눔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주지 지장 스님은 회주 지각 스님의 원력으로 처음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치른 게 15년

성전이라며 신심 깊은 신도들과 지역 봉사자들의 정성 덕분에 매년 행사를 이어갈 수 있어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동원사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국악 공연과 댄스, 색소폰 연주로 흥을 돋우고 맛있는 영양식과 선물로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동양 최대 와불 조성 도량으로 알려진 연천 수불사가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합동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태고종 수불사는 지난 26일 경내 와불광장에서 태고종 행정부원장 도성 스님을 비롯해 400여 사부대 중이 동참한 가운데 제20회 합동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태고종 경기 북부 종무원장 경월 스님은 법문을 통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며 부처님 법을 통해 본래 면목을 깨닫는 수행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주지 법경 스님은 다양한 교육과 실천 불교, 지혜와 자비로 모두가 함께하는 도량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 수행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불교 선교종이 세계 평화와 국민 화합을 발언하는 천지명향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선교종은 지난 26일 경남 남해군 반야 용선사에서 종정, 경보, 해만, 대종사 등 500여 사부대 중이 동참한 가운데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범각 스님은 수륙대제는 물과 육지의 모든 외로운 영가를 위로하고 천도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의식이라며 이번 대제를 통해 세계 평화와 국민 화합이 이루어지길 발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종은 세계 평화와 국민 화합을 발언하고 선망조성에 공덕을 기리는 수륙대제를 매년 봉행하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동전쟁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전국으로 확산 중인 평화의 발원, 그리고 한국 선불교의 수행 전통을 잇는 역사적 기록화 사업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중동전쟁의 비극을 멈추기 위한 불교계의 실천이 전국 사찰과 거리로 확산되며 평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은 지난 17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일시적 중단을 넘어선 항구적 평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특히 무력으론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오직 공존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창원 성주사는 삼보일배로 전쟁의 근원인 탐욕을 경계했으며 부산에선 금강경 독송 행진과 예술인들의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생명은 자비의 대상이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오체 투지와 진각종의 식재 서원 불공으로 이어지며 종단 초월적 연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생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이번 행보는 우리 사회의 평화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원수자회가 출가자 감소와 선원 축소란 위기 속에서 한국 선불교의 수행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전국선원 사진 영상 자료집 편찬에 나섰습니다. 선원수자회는 지난달 21일 동화사에서 출정식을 열고 전국 80여 선원의 현황을 기록하는 대대적인 아카이브 사업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선원의 실상을 엄중히 직시하고 선풍 진작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대표 불산 스님은 수행자 감소로 선원 운영이 위축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집이 후대를 위한 소중한 참고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과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역시 이번 기록화 사업을 종단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급하고 중대한 역사적 과업으로 평가했습니다. 출정식을 마친 촬영팀은 현재 전국 선원을 향한 대장정에 올랐으며 이번 사업은 한국불교 수행 역사를 한눈에 조명하는 귀중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속에 심긴 불심은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민족을 지탱해온 가장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부처님 품 안에서 맑게 자라날 우리 천진불들이 곧 한국불교의 희망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0: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둥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온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칠보탑 불사를 모연합니다. 칠보탑 공양에 동참해 무량 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고 성불의 길로 나아가시길 발언합니다. 법화칠보탑 낙성식은 오는 4월 26일에 봉행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아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양계 활인이 고거 일계 산하니 두 개 산 사람이 말이야 한 개 죽은 사람을 메고 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일계 사하니 담내 양계 활인이로다. 한개 죽은 사람이 두개산 사람을 미워 오더라.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은 우리 미워 올수 있는 것이지만은 어찌 그 반대로 말이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미워 올수 있는가 그 말이요. 노조는 삼경에 대방광명하고 드러난 기동은 삼경 한밤중이라 그 말이요. 한밤중에 크게 광명을 놓더라 이것이라. 그 기동이 불이 아닌데 어찌 광명이 놓을 수 있냐고 말이요. 그리하고 황금은 1호의 전실색채로다. 눈은 금은 말이요. 1호 한낮이라 그 말 12시 12시 한낮에 빛을 전부 다 이리 빛더라. 보살이 장전 매듭 호병하니 보살이 말이야. 저 관세음 보살이나 문수 보살이나 무신 보살이든지 그런 큰 보살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호병, 호떡을 샀더라. 그 말이야. 먹으려고. 떡을 사 먹으려고 와서 전수의 원래 단단 철계로다. 손을 펴고 보니까 원래로 떡이 아니고 둥글둥글한 쇠뭉치더라 이것이야. 가가가 허허 웃었다 이 말이야. 훈밭 이거는 진호입니다. 지금 내가 잠깐 무슨 얘기를 했는데 보통 들을 때는 그 네 가지 구단에 말이야. 서로서로 말도 통하다 않고 어? 또 이제 한 가지 그 네 구단 각각도 말이지. 서로 모순 데가 있고 말이 연맥이 안 닿는 같이 이렇게 들킵니다. 그렇지만은 알고 보면은 말이야. 이것이 전체가 다 웃든지 실로가 있고 좋은 웃든지 구실로 있듯이 뜻이 전부가 다 상통대가 있어요. 삼통대가 있는데 이제 이런 말을 알아들을 줄 알아서만은 말이야. 비로소 귀가 열린 사람이야. 만약 이런 말을 알아들을 줄 모를 것 같으면은 설사 천지통이 열려가지고 시방 세계의 소리를 갖다가 전체를 다 듣고 하더라 해도 이거는 귀머리와 똑같습니다. 24조 사자존자 말이야. 사자존자가 계빈구강, 급빈구강에도 일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자존자 계이선 나라 인긴 나라가 계빈이야. 급빈이라 하기도 하고 이인 장검문안 칼을 떡 들고 이제 사자존자는 문다 이 말이야. 그러니 어째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외도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장난을 크게 이제 일발시키게 되었는데 이제 만약 실패하면은 이것을 불교하다 갖다 전부 덮어씌우기 위해서 중의 행상을 하고 장난을 했어요, 갔어요. 난을 일발시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실패에 대해 빌거든. 실패에 대해 빌는데 걔 붙잡고 전부 보니까 말짱 버릴까고 쥐들아 이 말이야. 그 당시 이제 국왕은 아주 신심이 깊은 사람인데 삼보 참 어떤지 지극정서를 받들었는데 자기를 갖다 반대하고 어떤지 자기를 쥐질락 한 사람들이 전체가 저 중둘이거든. 그러한 때는 아주 크게만 노예했어요. 그래서 정부에 영을 내려가고 저를 갖다가 다들 부사비로 죽을 만큼 쫓아내비로 말이야. 그 중에 제일 이제 참말로 이제 법행인 사자존자를 갖다 죽이려고 쫓아온기라. 그래서 이제 칼을 두고 묵지를 갖다가 뭐라고 물었냐면은 사득 옹공부와 당신이 지금 도를 통해 가있고 천하가 제일 큰 도인이라 하니 말이야. 그러면 온이 다 공했느냐 말이야. 우리 참말로 이제 도를 갖다 완전히 깨친 사람 같으면은 온이 전체적으로 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온이 다 공했느냐 이런 물이니까네. 그 사자존자가 이공이라 내가 오원이 다 공했다 이 말이오. 왕이 묻기를 응? 기득공공인데 이 상사부와 그럼 오원이 다 공했신 말이오. 그 생사를 전부 해탈을 했느냐 알겠죠. 그게 이득이라 내가 오원이 전부 다 공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자유자재한데 말이오. 생사가 어떻게 해탈을 알지 않나. 완전히 생사를 해탈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뭐라고 묻냐면은 시사 걸뚝 두부와 그러면 당신 우리 내가 예? 목을 베어가면 싶은데 내게 목을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이려 하는 소리야. 그 이제 사자 하시는 말씀이 신비아유원이 이 몸뚱이 전체가 다 내 물건이 아니다 그 말이야. 어 기양두야 하물며 머리까부냐 이 말이야. 어 몸체를 머리 전 몸을 갖다 전체를 쪼글쪼글 나들게 해도 관계 없다 이 말이야 나한테는. 그러니 때는 이제 왜 벤 참지야. 왜 이만 되면 칼로 들고만 목을 막 베입습니다. 목을 베니까네 대규하고 장애하고 우천지 흰 젖이 말이여. 어? 흰 젖이 피가 안 목에서 피가 안 나오고 한진에 섰다 이 말이라. 그러나 왕비가 자리에기라 왕그 손은 말이여 팔은 지으려고만 떨리도록 이랬습니다. 그 역사적 사진이 있는데 그 이제 보통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렇게 참말로 생사에 자유자재한 사람이랄 것 같으면은 말이요. 어찌 남한테 맞아 죽을 수 있으며 또 한 가지 보면은 사람 목을 베면은 피가 흐르는데 어찌 젖이 웃든지 소스닥 하느냐 이것이라. 그 이전에 역사 볼 것 같으면은 큰 도시인데 죽을 때 말이요. 흔히 목이 빈 수가 있는데 그 젖이 많이 솟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건 알고 보면은 그 당연한 일이지만은 예, 모르고 보면은 도지 우리 글이 있으냐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말할 수 있는 것이라.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 하겠는데 사자전자 만든 목표에 죽은 데 대해서 말이야 한 말 하겠는데 말리 가요 핫 태평하니 저 철이 말리다 되는 우튼지 늙고 늙은 말이야 큰 우튼지 나라야 말이야. 그런 나라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이 말이라. 걔 노래 보고 춤을 추는 건 뭐였냐면 하 태평이야. 천하 무사에서 만드는 그 태평호를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라. 와 사람 죽인데 태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태평호를 부른다 가냐. 너무나 엄따운 소리 같지만은 이것이 실제서 사조존자가 죽은 데 대한 말이야. 참다운 소식을 전한 것이야. 야야야 청명이 희설을로다 밤마당 말이야. 밤마당 맑은 빛이 이 눈이 꽉 와서 만드면 천하 대피는데 그래서 말로한 무슨지 말하자면 이제 예? 환한 달이 비치다 이 말이야. 그 달빛 때 이제 그 맑은 빛이 화해서 같이 이제 비치더라. 이제 이것을 알려면은 사자존자 이제 돌아가신 그 근본 뜻을 갖다 알 수 있는 것이야. 그 뒤에 이제 불안 스님이라 한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사자존자 돌아가신 데서 이제

있어요. 죄송한 것인데 이것은 자기 글이 아니고 고시에 유명한 고시가 있습니다. 그 고시를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기송을 갖다 하겠습니다. 양자강도 양유춘에 양자강가 만들면 양유가 우친 양자강 우친지 그 양주 언덕에 양자 그 양유가 말이야 버들이 수양 버들이 저 흔들어져 있거든. 그 양유춘이라고 말이야. 그 양자강 우친 양 저게 그 수양 버들이 많이 늘어져 있으니까네. 그거가 같이 봄이 되면은 땅기만 아니고 말이야. 그 수양 버들 봄이더라 이것이라. 완전한 봄이 되었더라 이거 말이야. 양마수제 도두인이라. 깨어서 그 벼들이 많은데 벼들 꽃이 피가 있고 바람이 부니까는 우튼 이리도 날리고 저리도 날리고 말이지. 자꾸 이제 꽃이 날리거든. 아주 한창 이제 좋은 봄이더라 이 말이라. 그런데 어쩌면 수제 도두인이야. 강물을 우튼 배를 건너간 사람들이 꽃에 말이지. 꽃이 이리 와서 이제 이 사람을 갖다가 치고 저 사람을 치고 하니까 말이지. 예? 참으로 이제 그 관계 좋더라 이것이라. 일성잔적의 이적만 하니 예? 그래 이제 저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 있고 봄놀이를 한다고 말이야. 예?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봄놀이를 하는데 그게 다 이제 놀고 이제 끝머리 마치고 이제 슬슬 흡입하는 거든. 그게 일성잔적의 이적만이여. 남은 말이지 한 소리에 남은 피리 소리 예? 노래 소리라 그 말이야. 이적만 하니 그게 이제 그 노래터를 갖다 지금 떠나가는 파이거든. 가는 파인데 군맹 소상하행 진이라 진이라 나는 우리 소상강화로 가는데 말이요. 자네는 저 진나라로 간다 그 말이요. 서로서로 방향이 틀리게 간다 이 말이라. 군대는 사자전자 저거 사람 죽은데 우지 봄놀이하고 우지 그꽃 피고 말이야 꽃 날리고 하는 말이지. 뭐 그런 게 해당이 되냐 이것이라. 이것을 알아서만은 실제에 있어서 사자전자 근본 입각처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이것이요. 깨졌던 내한말 하겠는데. 마천짐조는 구두독이요. 하늘을 갔다 가는 하늘에 어떤지 하늘 덤다고 말이요. 진도락하는 어떤지 새가 어찌 큰지. 그 진도락하는 새는 어떤 새냐면은 하도 독해서 전체가 독등글이야. 독이 등글인데 그 새만 지내만 가면은 안 되면은 예? 지내가는데 그새 지내가는 그림자만 음식에 비치도록 해도 그 음식을 먹을 게 없던 살인 다 죽는다 이것이야. 그래 이전에 무슨 잔치라고 할때 차이를 치고 했는데 차이를 치는 뜻이 무슨 저기 햇빛도 피하지만은 사실에서는 그 독을 피하기 위해서 차이를 이제 치게 되었다는 그런 출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독한 새라. 그런데 그큰 새는 말이요 구두독이요 머리가 아홉인데 말이요 아홉이가 만지면 전부가 독 덩그리다 이 말이야. 왜 아까 불안심 만들면은 그 봄놀이 한대 말이요. 봄놀이 하는데 그 독한 새를 갖다가 인증을 하느냐 이것이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호수에 나타난 팔비쟁이라 세상을 갖다가 온 천하 세상을 갖다가 다 보호하는 나타태자 말이요. 나타태는 팔비쟁이라 팔이 여덟비인데 말이요. 팔이 여덟비 다 말하자면은 어쩐지 길더라 이것이요. 그 자유자재한 걸 갖다가 표현한 거야. 나타태는 팔이 여덟뿐 아니야. 여러 우튼지 참말로 천도천왕 관자재보살같이 말이요. 팔이 많은 사람인데 그 많은 팔을 가지고 우튼지 자유자재하게 온 세상을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이제 두고하고 보호하는 사람이더라고 말이요. 그 이제 그 독한 짐조하고 말이요. 그 새하고 또 자유자재한 나탁태자하고가 무신관계에 있는데 그 사자주자 그 죽은 데 대해서 말이지. 예? 이렇게 인정을 하냐 이것이라. 이제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 뒤에 호암 최선사라고 유명한 게 있는데 또 이제 계승 지은 게 있어. 계승한 게 있어요. 송환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송환을 했냐면은 득인 이루 하니 나무 소를 갖다 한 마리 또 얻어놓고 보니 말이지. 환인 일마라 나한테 있는 말을 갖다 한 마리 뺏겠다 그 말이오. 나무 이제 소를 갖다 이제 한 번, 공원을 한번 얻고 보니까 참 좋았는데 또딴 사람이 와서 나한테 있는 말을 갖다 한 마리 뺏어가 빌거든. 안 좋다고 말이야. 득실 상반이야. 유황유래하니 가는 것도 있고 오는 것도 있거든. 가지리 예로다. 가히 예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야. 예를. 세상 사람이 말려면 가히 예를 알아야 돼. 예를 모르면 그건 짐승과 마찬가지거든. 이것이 실제에서 사도존자 돌아가신 데 대한 자 참말로 이제 법문이에요.

너 아주 말이 또안 틀리가 있어. 소위 빌고 말빈데 무슨 관계 있으신 말이야. 어째서 이제 그런 말을 하냐고 말이야. 솔로 한 마리 얻고 보니까네 말로 한 마리 짓더라 간 이것을 갖다가 확실히 알면은 사조선자 돌아가신 뜻을 갖다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야. 그러면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는 거? 또 내 한 말 하겠는데, 묘지 세계의 장군도 가야. 묘지 세계, 묘지 세계란 유마거사 같은 그런 개우뚱이 해탈인이 사는 세계입니다. 자유자재한 말이야. 그 세계의 우뚱이 장군도 가야 몸을 갖다가 우뚱이 간소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 세계도 좁다 그 말이라. 묘지 세계 같은 그런 세계도 좁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연화영리의 현전세계로다. 연꽃 우뚱이 그늘 말이지. 연꽃 그림자 새에서 온몸을 낮췄더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암분선사라니 이제 그의 또 개송을 하나 또 소개했습니다. 소개했는데 이 스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이거의 변선, 미거의 변선지라 내가 아주 말라 일전에 벌써 접기해서 뭔지 말아빈다 이것이오. 말라 일전에 우뚝이 뭔지 말이실까? 분동하역서로다. 자네는 말하자면 저 동쪽으로 가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는데 반대로 간단 말이야. 서로서로. 그건 무슨 말이야? 알기는 우뚱지 말할 때는 먼저부터 알아빈디 말이지. 알아빈다 이렇게 해놓고 자네는 우뚱지 동으로 가는데 나는 저기 서로 간다. 그 사이로 돌아가 있는 무슨 관계 있겠어?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실제에서 그 이제 골수를 그대로 드러내는 선입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홍하는 천백내기요. 붉은 안개 말이요. 붉은 옷이 좋은 안개는 천백내기야. 백내기는 시뿐 하늘을 말하는 것이라. 하늘로 우뚱이 뚫어붙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붉은 안개, 좋은 안개가 저 하늘에 우뚱이 무지히 서가 있더라. 이 말이라. 그러고 백일은 요순이로다. 흰 해는 말하자면 저 높은 수미산을 갖다가 돌고 있더라. 이것이 실제에서 사다존자의 본체 기체를 갖다가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또 내가 한 말 하겠어요. 한 말 하겠는데 번뇌 해중의 위우로 하고 번뇌 중생 번뇌 우뚱이 바다 가운데서 무엇이 됐냐면은 비가 되고 말이요. 이슬이 된단 말이요. 결국은 감로소가 된다 이 말이라. 문명산상의 자굴레로다. 문명산상. 아주 말한 데면은 캄캄한 말인데 문명 말이요. 문명 그 산 위에서 자굴레요. 우리가 되고 말한 데면 이제 구름이 되더라. 이러면 이제 오늘 이제 법문의 전체에 대해서 다 어떤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했지만은 안 것도 모른다 그 말이라. 장남 작북이여, 남쪽을 갔다 북쪽을 지금 저게 맹들고 있어. 알고 있다 그 말이오. 시설 불비했는데 어떻게 검고 흰 것도 모르는데 남부를 알 수 있나?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남을 갖다 북쪽인 줄 알고 말이오. 요구만 딴 데로 나빗더라 이것이다. 응? 그 세심 내가 사소년단은 그렇게 거룩한 어뢰인데 말이오. 그 세심 내가 그에 대해서 법문을 했지만은 사소년자 근본 뜻은 모르고 아주 잡낭작북으로 남을 북쪽으로 하는 식으로 말이오. 요구만 아주 잘못돼 있더라 이것이다. 그래가지고 매물 조야 부지로다. 자기 우천이 조상, 사회전자가 조상이거든. 자기 조상을 갖다 완전히 막 매물을 해피서 우리 끌어 묻어 빗다와, 이 말이오. 그리 거룩한 어른을 갖다가. 아주 뭐 똥도 못 시키 맨들이 빗더라, 이거야. 그런 줄도 모르더라, 그 말이오. 그 세 사람들이. 그 큰 신들이 그 좋은 법문을 가있고, 아, 그렇게 법문을 했는데, 왜 내가 만든 무슨, 응? 분수가 적건데, 그렇게 만들면 아주 혹병이 아니냐. 거기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말이요. 이것이 실제에서 사실 그대로 하는 소야. 산승이 금이래 말이요. 내가 오늘 말하자면은 인준불금이다. 암만 이것을 보고 참을 내야 참을 수 없다. 그 말이요. 참을 수 없어서 불고유망하고 내가 설사 만든 아무리 위트롭고 말이지. 이런 일 있고 하더라 해도 위 사도전자를 세우고 해라. 사도전자를 위해서 내가 어디 원수를 갖고 설분을 해야 되지. 그날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상천의 얼랑야장만 하니 철이가 어떻게 차도 와서 만들면 온 천하 지키는데 말이오. 달은 떨어졌단 말이오. 밤에 한밤중에 만나자면은 달은 떨어졌단 말이오. 근데 요새 같은 데거든. 추운 때 추운 때 만나자면 서리가 왔는데 치기는 치고 발은 떨어질 빚은 말이지. 그런데 어쩌냐면 한 밤중이더라 이것이라. 그런데 도지 철우가 천지가라다 거꾸로 쇠 어떻게 소를 타고 말이오. 소는 어떤 소를 탔냐면 쇠소를 탔어. 시큼한 쇠소를 탔단 말이오. 천지와요. 어디로 가냐면은 저 종로 네거리 말이오. 시장 한복판을 갔다가 지나가더라.

고가 방장리판 높고 높은 보루에 섰다 그 말이야. 이 높다는 것은 말로서 표현하기 높다 이라지 아주 한없이 높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천 장검이 조천고하고 하늘을 비기가 있는 말하자면 진 칼이 말이야. 천고를 갖다 비친다. 그 말이야. 천춘만고를 비친다 그 말이야. 그게 이제 칼이 이 아주 우주를 끼는 말이야. 그런 아주 큰 칼이 무슨 칼이 시간적으로 천고를 갖다가 비치고 있더라. 심심해제행하니 저 아주 깊고 깊은 바다 밑을 간다 그 말이라. 이것은 아주 깊은 곳을 말하자니까 바다를 갖다 비유한 것이지, 그 바닷물을 갖다 재봤자 몇 자리냐고 말이야. 이것도 아까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한없이 깊은 걸 갖다 표현하는 말이야. 그러하니, 부지 생철이 극말리로다. 딸덮어가 있는 말이야. 생철. 쇠라, 그 말, 무쇠라, 그 말이야. 무쇠가 극말리라. 말리를 뻗치더라. 이것도 이제 말리라 하는 것이 이 말리 일마 말린 철이 그 이수에 국한 내 아니라 아주 무한으로 뻗쳐 있는 거. 결국 말하자면은 진 대지가 일단 철이야. 5원 3천 대천 세계 전체가 말한다면은 한 쇠뭉퉁이더라. 불조 막주하고 부처와 조사가 말한다면은 이곳을 갖다가 엿보지 못한다 그 말이요. 부처와 조사가 이곳을 갖다가 엿보려 하면은 운이 무릎뿐인 것이야. 서가 닮아도 이곳을 엿보다가는 당장 운이 문다 그 말이야. 이렇게 무서운 것이야. 마의 상민이라 마구니가 외도들이 다 상신신명을 하더라 이것이야. 그러니 어쩌냐 하면은 임재력사는 퇴진만에 하고 조사 중에도 가장 많은 대미는 무서운 임재와 덕사는 말이야.

그런 큰 조사들도 대신 나와요. 머물렀다가 저 허남 밖에 물러선다고 말이야. 물러서고 조주문도 고개 백성이나 조주진이나 우문신 같은 그런 참 무튼지 무예빈을 가진 말이야. 그런 대조사도 고개 백성이야 입을 갖다가 베개 또 걸어놔준단 말이야. 그 한 말도 막 입을 못 댄다 그 말입니다. 신발이지 이 말이야. 그럼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왔느냐 이것이라. 두장 삼척 진수냐. 머리가 석자나 돼. 머리 대가리가 석자나 한다가 말이요. 그런데 지수냐. 이것이 누구드냐 이거야. 그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라. 무원산대 독종립이로다. 아무 말 없이 말이지 상대가 있고 독종립이여. 몇 다리를 서가 있더라. 다리를 한 다리 들고 서가 있더라.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노조가 이전에 노조심 마조심에 제자의 노조심이라고 노조 본선 사람이 있어요. 견신내하면 변면벽이라. 누구든지 신임 나올 것 같으면 문득 벽을 해서 돌아앉아 주거든. 돌아앉아 말이야. 그러니까 남전이 문은 그 같은 현재 같이 있는 마조심 제자인데 그 남전심이 듣고 뭐라고 했냐면은 심상 행타도 오되 내가 심상하장 항상 말하자면은 그 노조를 보고 내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공급 이전에 식당하고 공급 저 말한 점이 천지 미분 미음왕 이전에 말이야 그때를 행해서 식당해야 한단 말이야. 해야 되고 이제 깨쳐야 된다 이 말이야. 깨쳐야 되고 불미 출시에 해치하여도 부처님이 출시하기 전에 그 소식을 안다 그 말이야. 결국 위음왕이 위음왕전 공급 이전에 깨치고 또 말하자면은 부처님 출세하기 전을 갖다 그 소식을 안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해더라도 해도 상부득 일개 반개인데 말이지. 그래도 한개 반개를 갖다 얻지 못한다 그 말이야. 그래도 안 된다 그 말이야. 결국 말하자면은 공급 이전 예? 부처님 출세 전 그 소식을 알아도 안 되는데 다 인마하니 말이야. 제가 그 노조 말입니다. 제가 어쩐지 사람은 보고 뻑 돌아간다 그 말이요. 노년거로다. 노년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갑자을죽하는 거 이제 뭐 집진이 뭐 말진이 안 싸. 그런데 12간지에 노세는 없어. 노세 띠는 없다 그 말이요. 말은 있어도 이것은 이제 뭘 갖다 할 때 표현하냐면은 아주 틀렸다는데 아주 안 된다는데. 예? 아주 안 된다는 말이야. 안 된다를 갖다가 이제 표현할 때 노년이라 노년거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 말하자면은 공급 이전에 결국 또 부처님 출세 전에 소식을 갖다가 알았더라 해도 일개 반개도 얻을 수 없는데 그 노조 보훈순사 매일로 사람은 보면 못해 돌아앉는 그까지 가야되는 안 것도 아니다 이게 그건 뭐 틀렸다 되게 이제 공격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마조심 제자에 많은 제자 많았지만은 그 남정 같은이 지금 이제 돌아왔는 말이요. 노조심 같은 이런 이 마조심 제자 중에도 가장 뛰어난 제자요. 뛰어난 제자인데 그 노조가 면벽하는 그 소식이란 것은 실제에 있어서 참으로 말이요. 예? 자성을 갖다 확철이 깨쳐서 부처님의 정급 안장을 증하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왜 남전이 갔다가 이제 그건 아깃다 이랬고 말이야. 그렇게 되게 욕을 했냐, 이것이야. 이제 이런, 자, 참말로,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말로만 따라가서는 절대로 모릅니다. 욕에 신경 말하면 그 욕한 거 아닌가? 이래 봐서는 모른다, 그 말이야. 이것은 실제로 노조나 마조같이 학철대화가 있고 정부 반장을 실증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 말을, 이 뜻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 말 하건데, 용 비상 능 활인하고, 비상을 써가지고 말이 능이 사람을 활명하고, 사람 생명을 살린다, 이거지요. 비상이란 건 먹을 것들이 사람이 죽는 것인데, 어찌 비상을 가지고 사람을 살린다, 하냐, 이거지라. 그리하고, 사감노역 살인으로다. 감노 말이요. 감노소란 것은 아무리 죽을 살인데, 그만 먹을 것, 얻어 먹을 것 때문에 살아나는 것인데, 예, 감노술가 있고 또한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야. 그 뒤에 이제

준동각선사라고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아, 준동각선사 유명한 스님이신데 여기에 송한거장이 참 잘된 거 있어요. 이 법문에 대해서. 담중에 유미하니 담담한 곳에 말이야. 아무 맛, 아무 잡맛 없는 그 담담한 곳에 참담한 맛이 있다 그 말이요. 어? 맛이 있으니 묘초정이라. 예? 그 묘한 것이 만든 정이 보통 어딘지 사랑 분별 말이요. 이걸로 가지고는 도저히만 그 소식을 갖다가 알 수는 없더라 이것이라. 몇몇 약전을 해야 상선이요. 몇몇이 웃든지 아주 참말로 계속 연속 부지런한 걸 몇몇이 간지라. 그래야 그 무엇이 있는 듯 한데 말이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상선이라. 저 천님 이분전, 불조 미생전 몇몇이더라. 이것입니다. 오롤 여우의 도기로다. 오롤이 가만히 앉아가 보험만 되면 사람 보면 돌아온 거 한데 말이요. 바보가 어떻니 그런 상바보 없거든. 아주 멍텅우리 없고 바보 같은데 도가 귀하더라 그 말이요. 참으로 말하자면은 훌륭하더라. 이 말입니다. 옥조문이 상순이요. 옥이 아무리 좋은 옥이지만은, 그리 아무리 천내 좋은 둘도 없는 옥이라도, 좋은 옥이라도, 그따 이제 뭐 문체를 놓다든가 뭘 새기기라 그때면 막 옥은 만들면, 예? 막 부사채 핀단 말이요. 참으로 좋은 옥은 결국 만들면 이제 흠집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좋은 조각을 하더라도, 어? 그러면 옥은 이제 부사채 핀단 말이요.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남전신님이 말이야, 그 아주 참 웃든지, 예, 그 노조치 민백하는 그 소식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한 말 했는데, 예, 모린사람이 볼 때면 욕하는 소리 끼고, 아른사람이 볼 때는 웃든지 서로 손잡고 웃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 남전신님이 그런 말씀을 참 좋은 법문을 했는데, 그런 좋은 법문이지만은, 이 좋은 법문이 비유를 할 것 때문에 좋은 옥에다 갔다 웃든지, 문체 나가의 옥 부사병은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그 노조신 좋은 법문을 한데 도로 똥칠했다 이 말입니다. 주제연이 잠이라 구실을 만들면 참을 짚은 말한다면 쏘에 있는데 말이야. 물속에 있는데 시스로 광채가 난다고 말이야. 시스로 광채가 나. 여기는 아무도 손을 대할 수 없는 것이거든. 그 노조신 그 민백한테 그거에 대한 선입니다. 10분 상기예요. 10분. 10분이랑 전체를 말한 게든 뭐 열이라 이 말이야. 전체적인 만드면 아주 상쾌한 어떤 기운이다 그 말이야. 청마서주요. 그럼 상쾌한 기운이 어떻게 시원하냐면은 초가시라 어떤 바람 서서를 불 때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참 깨끗하고 아주 상쾌하더라. 아니 비율을 말랑지는 게지라. 그러고 편 한우내야 한 조각 구름이 말이야. 그 하늘에 떠가 있는데 원분 추수라 멀리 말하더니 가을 물을 갖다 어떤 날아났더라. 이것이 이제 실제에서 노조 지인 법문에 대한 인자 개성이래요.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또 내가 한마디 하겠어. 초명은 탄각 수미로 하고, 초명이란 건 벌레 가운데 아주 모구보다 더 조그마한 벌레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벌레가 아주 큰 산 중에는 만든 제일 큰 말이요. 그 수미산을 갖다 집을 챙깁시다 이거라. 그래 버리고, 호손이 경줄 나가지니라. 호손은 원신이거든. 원신이 많이 놀래가 있고, 나가정에서 어떤지 뛰어나빗더라, 이거죠. 원신이 어찌 나가정이란 것은 어찌 참으로 나가정이란 것은 불질을 증여해서 성불을 해서만 나가정에 들어갈 수 있어. 성불을 해서 나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원신이 어찌만 나가정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 말이라.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조명이, 조그마한 조명 벌레가 수민산을 갔다가 어떻게 집을 챙기빌고, 원신이가 말이여, 나가대장에서 뛰어나는 말이요. 이것을 알아서만은 앞에 이제 그 송도 할 수 있고 노조신 법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보융 평선사라고 그 뒤에 스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법문한 게 있어요. 노조 산전에 고로 통하니 노조 산 앞에 말한 데미 옛길이 통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힘이 일경이 뭘 서대이라 힘이 한 빛나는 말이요. 한 길이 뭘 서대이야. 동서남북이 다 떨어졌더라 이 말이오. 동서남북을 갖다 어디 가지고 한양을 가지고 말하는 길이 아니다 이 말이야. 결국은 요새 말하는 것 때문에는 시간 공간을 갖다가 초월했더라 이 말입니다. 두견 성리의 충광로라. 두견이 말한 데면은 우르샀거든. 소쩍새 두견. 두견이 우르샀는데 벌써 말한 데면은 봄빛은 늙어빛어. 봄이 다 되었더라 이 말이야. 영락도화가 만지회로다. 떨어져가 있는 마디면 도화꽃이 말이지. 예, 만중화야
땅에 넣어서 땅에 온 땅에 전체가 많이 불렀다.

과거에 떨리라 이고 이것이 또 아까 노조신님이 민백한 그 소식을 그대로 전한 소리예요. 말로만 따라가면 상신실명이야.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우린 청량이요 다른 우든지 청강에 우든지 비쳤다고 말이여. 물만 강마다 우든지 다른 하나도 안 있어. 풍청팔기로다. 바람은 많이 팔고 사방 팔면 우든지 팔게 우든지 바람이 많이 아주 맞고 참을 지느라고 좋더라. 요건 내 말이에요. 그러면 해인 신선사라고 인계전 유명한 신님이 계셨는데 그 신님이 또 어떠한 말씀을 정을 했냐면은 면벽을 함이 상상이라 면벽하고 돌아간다고 말이요. 그걸 갖다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상상기 법문 중에도 만듦이 인재할 덕상본보다 더 무섭고 말이요. 조주 운문을 웃든지 그 변제부당도 더 무서운 최상 웃든지 법문이더라. 이래다 말한다고 말이요. 그런데 납칭이도 대차 이해하지냐? 납칭들이 공부한 사람들은 말이요. 이런 걸 다 할 것 때문에 니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요. 니가 과거에 웃든지 노조신 같은지가 떡 돌아온 거 할 때 니가 그때 어떨 끼냐 이 말이야. 기교 사단 청강소에도 설사 말하지만 앉아서 청강만수 강 우튼지 마쳐 천이나 만이나 되는 그 강물을 갖다 툭 앉아서 다 끊어빈다고 말이야. 그러더라 해도 야락 종문 제2추라 의신 어찌 되면 종문은 말 제2추 벌써 만되면 제2구 법문에 떨리겠다 이것이여. 노조가 참을 우튼지 그 민주파하는 그 법문이 말이지 실제에서 누구든지 따라갈 수 없고 그 이상한 법문이 없지만은 사실로 알고 보면은 제2등 3등에 뭐 떨지도 않은 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 났어요. 이건 또 무슨 소식일까? 그 여기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배강 영향은 기철편이요. 배강 영양제 영양이라는 것은 만들면 이제 그 뿌리 오로만 그런 자 그 저게 염소가 있는데 그거는 잘 때 뿔을 걸고 자요. 뿔을 걸고 자는데 뿔을 걸고 자면 만들면 저게 자축 없거든. 이것은 뭘 비유를 하냐면은 자추 없는 데도 비유를 합니다. 무슨 법문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할 때마다 되면은 도저히 귀신도 그 참말로 그 자추를 찾아볼 수 없는 말이야. 아주 극신밀한 곳을 갖다가 비유할 때 이한 거에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영양이 또 이제 배가 내가 영양이 뿔을 갖다 걸고 있으면 말이야. 그거는 뭐 참 부처와도 찾아볼 수 없다는 아주 깊은 뜻에서 한 소리라. 그러하지만은 철편이야. 예, 쇠몽디는 맞아야 된다, 이것이라. 그러고, 또 어쩌냐면은, 칭추의 한출 황금집이라, 칭추란 것은, 저울 춥니다. 저울, 그, 저울, 저게, 다는 추말이여. 저울 추에서 뭘 하냐면, 황금집. 누런 우친 금을집을 갖다 우친 황금집을 낸다, 이 말이여. 우찌만 무시라진 그 저울 추에다 황금집을 낼 수 있어. 이제 이것을 알면은, 이제, 금방, 그 해인 신선사가 하신 말씀 하십니다. 그 뒤에 이제 이 법문에 대해서 여러 스님 내가 이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하겠어요. 설봉심 제자의 보복이라 하니가 있고 장경 능선사라 있습니다. 그 둘이서 참으로 이제 설봉심 제자 가운데 뛰어나는데 그 이전 법문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하고 했어요. 처리하고 이랬는데 그 이제 보복이 장경심한테 묻기를 노조 젊은이 말이에요. 노조 그 뭐 뜻이 어느 곳에 있건데 비남년이 임하도 그 남년이만데 그리채 많이 공격을 하느냐. 그리 물었거든. 겉을 봐서는 저기 대기인이 공격을 해비신게네. 그러한께 장경이 운노대 장경이 말하게 뭐하냐면은 대기 양이 나니 자기는 물러서고 사람에게 또 어떤지 양보를 했다고 말이요. 저 높은 자리를 갔다가 사람의, 자기는 그 높은 자리를 물러서고 말이요. 물러서고, 딴 사람을 갖다 높은 자리에 모셨다고 말이요. 그러하니, 만중무일이라 참 천인 만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참 애롭다 이것이라. 이건 남전신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전신이 그때 보기는 말이요. 그때 보기는 노조심을 갖다가 참 요관 같지만은, 공격한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참으로 자기는 어떤지 그 좋은 자리를 갖다 물러서고, 그 노조심을 갖다 저 우자리에 모신 말이요. 참으로 극구 칭찬한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틀려 있어. 나 이 다음에 또 말하겠는데. 그러고 이제 나사이를 간 사람이 안부시인 지자인데, 그 이가 뭐라 했냐면은, 진노사가 당신의 약진인들
자기가 신이 증갑니다. 그래 자기가 장 자칙해서 내가 진노사 진노사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 당시 봤더니 말이야. 어쩌냐면은 배상의 여호와처라. 예? 그 노소 저 돌아앉을 때 말이야. 그때 웃으니 불로 갔다가 예? 횃불로 갔다가 한 대개 웃으니만 갔다 예? 나빈다 이거죠. 어? 비친다 이거죠. 그래 어째 그러냐면은 위 해방불에서요. 그 사람이면 노조가 말이지. 놓을 줄 놔도 문을 열 줄은 놔도 예를 들면 하지 문을 열 줄은 놔도 문을 닫을 줄은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왔는데 보면 그게 문 닫는 게지 여는 것이 아니거든. 어? 문 닫는 게 여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어? 반대로 또 말하냐고 말이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만송 행수선사라고 조동종이 유명한 그 조용독 이제 설한 게 있습니다. 그이가 이제 뭐라 했냐면은 남전이 말이야 입맛 힘굴 노조원을 남전 스님이 이렇게 만든 노조를 갖다 공격을 했는데 장경이 각도도 장경이 말하기 뭐냐면은 퇴계양이라고 했고 남전 스님이 자기는 물러서고 노조를 갖다가 제일 높은 곳에 아주 그렇게 아주 말하자면은 칭찬을 하고 아주 예찬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노조는 바담요진연을 요조를 만들면 눈을 문을 꽉꽉 닫고 말이요 어? 도저히 만들면 거기서 만들면 부처 조사도 흘리지 못하게 말이요. 그렇게 만들면 이제 참 말장성을 쌓비는데 말이지. 나산이 각도 어제 나산이 나산이 도로 말하기를 하되 어떻게 말했냐면은 말이지. 해방불에서라 문을 열어놓고 만들면 문을 닫지 못한다. 와, 그 반대로 말했냐고 말이요. 그게 이제 그 만송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와, 그 구심자들이 서로 반대. 그 보통을 볼 때는 남전신이 노조를 욕을 했는데 왜 만들면은 예? 남전을 갖다가 노조를 칭찬했다 캠이요. 또 보통 볼 때는 노조가 어떻게 문을 그런 장군택인데 말이요. 어째 문을 갖다 열 줄 말지 닫을 줄 모른다고 반대로 말했냐 이것이라. 이제 이것은 확실히 알아서만은 예, 이전 이제 조사 시인데 그 소위 계기담이라는 거 보통 말로가 모르거든. 예, 말 그 예, 모양 말만 그것까지 모른다고 말이요. 이런 이제 참말로 이제 말 확실히 이제 바로 알아서만은 이준 시인의 그 말씀의 법문에 말이요 말에만 끄달려 가지 않고 그 뜻을 금방 골수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 그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겠는데 예? 만생이 그리 말한데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가위 불이 모백하니 가위 먼저에 불이 모백하니 눈꾼이 멀어 가 있고 그냥 못 간다고 말이요. 어디 될 때는 너무 어떤 집가하고 어떤 저기 우타리나 붙잡고 슬슬 뒤가고 바 들어왔었는 이제 바 뭐 어디가 문이 어디인지 뭐 알 수 있나 벽이나 만들면 시질 터듬어 가면서 기대 된다 그 말이요. 봉사가 돼서 그래서 어쩌냐면은 인노장령이여 자기 부린 종을 갖다 모르고 자신인지 말고 말이요 자꾸 내 아들아 산다 그 말이요. 그런 계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뜻이 어느 곳에 있건데 내가 또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제 이 뜻을 알려면은 또 내가 한마디 더 붙이겠는데 이유 주장자 아니 이유 주장자하고 이준 침대 그 법문이 있는 겁니다. 내게 주장자가 있으니 내게 주장자를 주고 주장자 있는데 뭐하는 주장자를 줘. 이무 주장자 아니 탈의 주장자라. 어? 내게 주장자 없으니 내게 주장자를 뺀다 이 말이오. 주장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뺏을 것이야. 흔히 보면 이것을 갖다가 피상적으로 해석해가 있고 내가 웃든지 내게 말이 법을 쓸만한 그런 주장자 있으면은 예, 법 쓸 수 있는 주장자를 주고 내게 말한다면은 말이지 예, 법 쓸만한 그런 주장자가 없으면은 말이야 없으니 말이지 내게 주장자를 뺀다 안 그렇다 하면 주장자 필요 없는 게네. 그건 이래 해석합니다. 이거는 만약 이리 된다 이런 해석을 내린다면 말이야 입정 여선사여 어, 지옥으로 천분반문 가더라 해도 죄가 남다 그 말이야. 절대 그런 것이 아니야. 이것은 노조 스님이나 남전 스님과 같이 말이요 확실히 불조 정부반장을 깨치지 않고서는 내게 주장자 있으니 내게 주장자를 주고 내게 주장자 없으니 내게 주장자를 갖다가 뺀다 하는 걸 갖다가 알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다 그러죠. 지 마음이 다 지 마음대로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하는 것도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거는 큰데 적은데 노랗다 파랗다 하는 걸 예? 우리가 이제 자기 음력으로 규정할 뿐이요. 본래 파란 것도 붉은 것도 본래 자리는 아니단 말이요. 예? 그걸 비청비백 역비흑이라 그러잖아요. 푸른 것도 아니고 예? 검은 것도 아니고 예? 흰 것도 아니고 역비흑이라 검은 것도 아니다. 그건 부재춘풍 부재천이라 이 봄에 예? 이 봄바람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부재천이라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럼 먹고 알겠습니까? 모르지. 깨어 있어야 알아. 안 깨어 있다는 소리인데 왜? 예, 정념정념해 깨어 있으라고 이제. 예. 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정념정념 예, 그렇게 한 거요. 예, 그래서 항상 삼마사띠 딱 바르게 망상 부리지 말고 깨어서 세상 맘사를 바로 보면은 그러면은 다 우리가 행불행이다 가전 예, 분별로서 이루어지는 이걸 싹 거두절미 하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는 거요. 주하는 마음 없는 마음으로 다 예? 기도 소통이 돼서 막 예? 걸림없이 또 눈도 걸림없이 예? 육근이 다 그냥 예? 소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만상과 소통이 돼. 그래야 그게 응무소주잖아요. 왜 소통 안 돼요? 예? 자기 음력이 이게 에? 까르마가 이게 백을 쌓는 거예요. 가진 걸 규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보면은 어째 비었다. 에? 그걸 왜 우리가 그렇게 보느냐. 약견 재상 비상하면 적견 열이냐 그러잖아요. 상에 집착해서 보니까 이게 그 상 때문으로 우리가 응무소주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딱 집착심이 마음이 붙어서 놓지를 못해. 지금도 어디 못 놓는 마음들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예? 예? 그거 놔버리라 이거요. 예? 상을 상 아니게 볼 수 있어야 돼. 예? 그래야 이게 부처도 보고 다 본래 그 자리가 드러난다 그러는데 예? 그걸 못 놓고 우리가 음력에 의해서 딱 이렇게 예? 집착하고 지고 있으니까 가장 꿍꿍대고 저 사람이 저의 누가 예? 가정기 전부 자기하고 걸리는 거야. 소통이 안 돼. 만물은 본래 뭐예요? 무예다 그러죠. 걸림이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 스스로 음력에 의해서 걸리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다 고통스럽고 예? 가전 마음속에 사단을 일으켜서 그게 극기야 어떻게 돼요? 요새 보면은 저 예? 이란 전쟁하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뭐예요? 일어나는 분노지심, 자기중심 이게 치승한 사

그걸 우리는 탐진치라 그러잖아요. 과도한 탐욕심, 또 분노심, 그 어리석음이 지금 온 세상을 불태우고 있잖아요. 에? 그 본질은 뭐예요? 다 놔버리고 비워버리면은 탐진치가 일어날 게 없어. 다른 사람, 또 다른 나라, 어떤 것도 하나 이게 다 부정할 것도 없어. 함께 세상은 조화롭게 잘 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공존하는 삶이요. 원래 모든 존재는 저 앞에 딱 예? 법계문이죠. 거기에 예, 나가면서 탁 보면은 뭐라 써놨습니까?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빛난다라. 예? 연결돼서 원래는 혼자 독존은 없다는 거예요. 예? 내내 하지만은 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비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잘못 이해하고 착각해서 자기 음력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상에 집착해서 일어나는 게 이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것 때문에 온통 갈등하고 그게 커지면은 세상 너 나가 막 이렇게 대립하고 그게 전쟁까지 불사하잖아요. 알고 보면 참 어리석은 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이 청정하면은 어때요? 일신이 청정하고 일신이 청정하면은 다신이 청정하고 다신이 청정하면은 시방세계가 청정해지는데 시방세계를 청정하게 보는 눈이 없어.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사경을 열심히 또 아까 우리 자연스님 1년 동안 또 내지는 반년 동안이라도 열심히 사경한 예? 그 사경을 오늘 소지부패를 한다. 예? 물론 우리가 마음속에 금강경의 이치 그 도리를 경을 쫙 이렇게 열심히 외우고 수지 서사를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자기를 탁 업력을 싹 없애버리고 금강경의 도리가 그냥 마음속에 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십독이 불려일사라 그러죠. 10번 우리가 외우는 것보다도 읽어보는 것보다도 한번 쓰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경을 갖다 열심히 하는 것도 그걸 마음속에 또 더 골수 속에 박아서 그렇게 해서 세상 보는 눈이 금강경의 도리로서 탁 이 바라볼 수 있게끔, 그래서 금강경 봉찬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사경 소지법회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앵당도 다 예? 소지하면서 다 사라져가고 또 호마목까지 예? 탁 이렇게 해서 말을 갖다 다 물리치고 나와 가정 또 대한민국 온 우주법계 생명을 다 보호하소서 하는 이 호마목을 오늘 소지하는 이런 법회를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공덕으로 내내 공덕은 마일리지가 돼서 우리 자연스님 노상 마일리지 이야기하죠. 쌓아가는 거니까 예, 쉼없는 공덕 짓고 오늘의 이 공덕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복해 구족의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대대하니 신수복에 건강받아 바람이 경지는 나우바가 벌지벌날 바람이다 예오미리 저실리수로 비싸야 비싸야 사바
1: 오늘 이 사경에서 태웠잖아요. 그거를 언제든지 이렇게 습관을 들여서 계속해서 자잘한 거라도 행복하고 이런 거 보시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다 습관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그렇고 명상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습관입니다. 제가 좋은 습관들이기라고 하는 저도 지금 삶의 태도를 바꾸고 있어요. 저는 원래 막 몰아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운동하듯이, 막 제 만보 걷기 하듯이라고 지금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요. 그러니까 몰아치는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이긴 한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래서 좋은 습관들이기, 예, 그게 사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경을 하루에 한 바닥씩만 하세요. 한 바닥씩만. 그래서 이게 한 달에 한 권 쓰기. 한 달에 한 권 쓰기. 예, 그래서 그냥 요즘 유행하는 알부민 하나 먹는다 생각하시고 한 달에 한 권 쓰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이거 쓸 때 꼭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32분으로 돼 있어요. 금강경이 32분.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하고 이틀만 넣으면 되겠다. 제가 늘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한 달에 한 권을 쓰겠다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약속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랑 그거랑 뭔 차이인지 아세요? 하루에 한 분 쓰는 거나 32 중에서 하나씩 쓰는 거나 한 달에 한 권을 쓰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엎어치나 매치나 아닙니까? 아니에요. 한 달을 있다 보면 못할 때가 있어. 그러면 한 달에 한 권 쓰기면 나중에 막판에 몰아붙이면 돼요. 몰아붙이면 돼. 예, 마치 방학 숙제 예전에 그런 거 할 때처럼 몰아서 하면 돼. 별 차이 아닌 것 같죠? 나에 대한 신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차이로 벌어져요. 큰 차이로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정신 건강과 행복한 마일리지 정립을 위해서 한 달에 한 권 쓰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법화경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탑에다가 모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탑에 모셔서 문화재 된 거 이 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던 행동이에요. 전통적으로 해왔으면 그런 게 발견이 됐겠지. 없어. 하나도 없어. 그 얘기는 뭐냐? 요즘 들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대충 인지는 합니다. 왜? 태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태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탑 같은 데 만들어서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태워야만 그게 정립이 돼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항공권 티켓을 내가 구매를 해서 갔다 왔어. 그럼 마일리지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마일리지 적립을 안 하면 갔다 왔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적립을 하든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적립을 하든지 해야 내가 쓸 수 있는 마일리지가 되는 거예요. 갔다 온 거는 선결 조건이긴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전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태워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습관만 들였지. 예, 좋은 습관만 들였지. 예, 내가 쓸 수 있는 나중에는 결국 공덕의 마일리지가 여러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을 때 그것들을 극복하게 해줄 겁니다. 오늘 또 말씀드릴 거는 중국에서 전쟁의 신이 있어요. 전쟁.

전쟁과 수호, 나를 보살펴 준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위태천을 붙여드려요. 위태천 붙여드려요. 위태천이 누구냐면 신중탱화에서 제일 메인에 있는 금강절을 들고 있는 신이에요. 여기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합장하고 가슴에 들고 있는 게 금강저입니다. 금강저는 최고로 강력한 어떻게 보면 무기 벼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의 금강도 사실은 금강경 할때 그게 벼락으로 다이아몬드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는 벼락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벼락경. 금강저도 벼락이 이 안에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벼락신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르도 천둥의 신, 천둥벼락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우스도 아스트라페라고 하는 벼락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자연현상 중에서, 지구 안에 있는 자연현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 벼락이라는 거를 뭐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벼락이 들어있으면 또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친다. 그래서 벼락이 그 나무에 깃들면, 그게 이제 대추나무에 깃들면 벽조목, 이렇게 해가지고 삿된 것들을 뭐다 쫓아낸다. 그래서 대추나무 도장, 대나무, 아이, 그 뭐야, 만들고, 벽조목 도장 만들고. 자, 그래서 그렇게 벼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단해.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강력한 신은 이렇게 벼락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요 위태천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나쁜 것들이 물러난다. 감히 범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경 맨 앞에도 여기도 그렇게 해놨고 여기도 그렇게 해놨어요. 사경책 맨 앞에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색깔이 좀 어두우니까 지금 이쪽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위태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태천이 사경 맨 앞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려 사경이나 이런 데서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 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호, 이 경전을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삿된 것들이 못 들어가게, 범접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룰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호와 전쟁, 이김, 승리, 이런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태천이 있으면, 위태천이나 금강절을 가지면 승진, 합격, 뭐 이런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옛부터 그렇게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동아시아의 전쟁신이 누군지 아세요? 전쟁, 보호, 승리하고 보호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세면 보호할 게 딱히 없습니다. 세면 보호할 게 없어요. 어차피 센데 뭐. 이렇게. 그래서 전쟁신이 누구냐면 붉은 악마가 전쟁신이에요. 우리나라 월드컵 때, 그리고 한국 대표팀 우리 할때 붉은 악마 치우씨라고 합니다. 치우씨. 머리가 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치우씨가 원래 전쟁신이었고, 동아시아의 전쟁신이었고, 이 치우씨가 나중에 황제 공손헌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니다. 탕록대전이라는 데서 패해요. 패해. 치우씨가 안개 술법을 부릴 줄 알아. 그리고 머리가 동으로 되어 있어. 그때는 그 청동기 시대예요. 철기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마 투구를 쓰고 술법을 부리고 했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전쟁 사령관이었는갑다. 뭐 이런 정도를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시조가, 우리의 단군 같은 사람이 공손헌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공손헌원. 황제라고도 불립니다. 누루황자 쓰는 황제예요. 사망호제, 진시황 할때그 황제 아니고요. 발음만 똑같아요. 그래서 그 황제에게 지고, 황제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공손헌원이 이기는 거는 지난 거라고,
일종

나침반 같은 걸 만들었대. 그래서 동서 방위를 구분 못해도 그 나침반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치우씨가 깨집니다. 치우씨 다음에 전쟁에 쏘신 수호자로서 등장하는 건 누구냐면 북방 다문천왕이에요. 북방 다문천왕. 북방 다문천왕. 사천왕이 있어요. 사천왕이. 불교 이렇게 절에 들어오다 보면 사천왕이 있어. 사천왕이. 사천왕이 누구냐면, 동방지국천왕 비파를 들고 있고요. 남방증장천왕 칼을 들고 있고요. 서방광목천왕 용을 들고 있습니다. 용하고 여의주. 그 다음에 북방다문천왕 탑하고 창을 들고 있습니다. 탑과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 네 명 중에 리더가 북방다문천왕입니다. 다문천왕. 그래서 신화에 의하면 아수라와의 전쟁 상황에서 행동대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사천왕들은 다 무관복장을 하고 있어. 그거는 전투 상황입니다. 사천왕이잖아. 왕은 무관복장을 하지 않아요. 보통은 일반 귀족복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전쟁 상태가 되면 조선의 왕도 전시에는 바뀝니다. 그게 융복이라 그래요. 융복. 그래서 약간 무관복장 비슷한 걸로 바뀝니다. 아, 그렇겠지. 말을 타야 되는데 곤룡포 입고 말 타고 그러다 자빠지겠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왕이 등장하는 데가 절에서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천왕문. 천왕문. 이 월정사도 들어오실 때 천왕문이 있어요. 거기에는 대부분 앉아있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서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저 적광전 뒤에 그림에 보면 그걸 영산회상도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사천왕이 있어요. 거기에는 부처님을 수호한다는 의미로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그런데 거기에는 서있습니다. 왜? 어른 모실 때는 어른 앞에서는 앉는 게 아니에요. 시립이라고 하는 거죠. 모시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만 앉고 나머지는 못 앉습니다. 그리고 보살님들도 대부분 부처님 앞에서는 못 앉아요. 그리고 신중탱화 보면 신중탱화는 다 서 있어요. 다 서 있어. 왜? 그 옆에 어른인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왕의 리더가 북방 다문천왕이에요. 개인적으로 다문천왕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다문천왕 갖고 논문도 쓰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다문천왕은 탑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어. 탑을 드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에 나가면 변수가 많대. 그리고 칼은 오래된 무기가 아닙니다. 칼이 청동기에도 있어. 비파형 청동검, 뭐 세형 청동검, 오래된 무기긴 하지만 실질적인 전투에서 창보다 못해요, 활이. 대부분 창으로. 왜냐하면 진법 같은 걸 펼치니까 그래요. 그리고 창은 먼 거리에서 공격을 하죠. 좀 이렇게 떨어져서 공격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m짜리 창 쓰는 사람하고 칼 쓰는 사람하고 1대1로 붙으면 상황이 달라. 그러면 칼 쓰는 사람이 샥 돌아서 근접전으로 이길 수 있거든. 근데 고슴도치 같이 창이 쫙 만들어지잖아요. 칼 쓰는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칼이 안 닿아요. 칼이 안 닿아. 그리고 칼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 그래서 칼로 사람을 베잖아. 그러면 상당수의 확률로 칼이 부러집니다. 왜? 사람 몸으로 칼이 들어가면 근육이 긴장을 하면서 칼날을 잡아버려요. 칼날을 잡거든. 아니 내가 잡으려고 잡는 게 아니고 저절로 잡어. 잡는데 나도 몰라. 의심나면 그냥 한번 해봐. 참나. 그래서 칼이 잘 부러져요. 그래서 탄력성 있는 칼을 만들느냐가 사실은 역사적인 이 칼의 변천사에서 큰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부드러운 철, 단단한 철, 부드러운 철, 단단한 철 이거를 이렇게 계속 겹쳐서 만드는 방식이 있고 그걸 다마스커스 검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칼입니다. 칼을 베는 칼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아주 단단한 칼이에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칼.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쇠를 계속 반복해서 접어요. 느리고 접고 느리고 접고 느리고 접고 이런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면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칼이 만들어져요. 또 상대적으로 덜 부러지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진짜 칼 싸움하는 일본 사무라이들 영화 보면 절대 하나의 칼을 차고 있지 않다. 왜? 칼이 잘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추장스러워도 두 개를 차는 이유는 칼 두 개 차면 훨씬 움직임이 느려져요. 그런데도 두 개를 차는 이유는 부러지니까 부러지면 잠깐 칼 좀 갖고 오고 이게 성님이 되겠어요? 결투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창이 굉장한 무기예요. 고대사에 보면 곤봉, 도끼, 그 다음에 망치 이런 게 중요한 무기예요. 나를 세우는 무기보다 이런 무기가 훨씬 더 중요한 무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 곤봉 들고 있습니다. 비슈누신 곤봉 들고 있습니다. 토르 망치 들고 나옵니다.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살상 능력이 무게를 통해서 상대를 이렇게 좀 충격을 주는 무기들은 날이 없기 때문에 살상 능력이 저하되지 않아요. 그래서 창이 중요한 거고 왼쪽에는 탑을 들고 있어. 탑은 부처님을 수호한다는 의미도 있고 부처님의 가피로 언제나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율장에 보면 사분율에 그 구가리라고 하는 왕자 겸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고대 전투는 언제나 불안해요. 불안한 상황에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좀 필승 비법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주신 게 머리카락을 주셨어요. 이걸 네가 품에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해서 그 구바리가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탑을 만든다라고 하는 내가 부처님 덕택에 어떻게 보면 호신부 같은 거죠. 그게 그 수호의 북방 다문천왕, 다문천왕, 비사문천왕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번역어냐 음역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 비사문천왕이 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부처님 머리카락 든 탑이에요. 사리탑이라고도 나오는데 머리카락 탑이 원래 맞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한다.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제가 다문천왕 되게 좋아해요. 불교에서 제일 센 신이라고 말하면 제석천입니다. 금강절을 들고 있는 제석천. 그리고 나중에 인도 신화에서 이 위태천이 제석천을 이겨요. 그래서 위태천이 신중도에 보면 위태천이 밑에 있고 제석천이 위에 있어요. 실무자 행동대장 같은 쪽입니다. 행동대장. 맨 처음에는 치우였고 그 다음에는 북방 다문천왕, 비사문천왕이었고 세 번째는 위태천이었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관우. 지금까지도 관우입니다. 그래서 중국집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중국 사람들이 하시는 데 가보면 관우. 관우는 수호의 신이기도 하고 돈의 신이기도 해요. 휘주상인이라고 유명한 상인이 있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성상인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겠죠? 근데 걔네들이 대상무역을 해요. 돈 되는 거는 무역이지 앉아서 가게에서 장사하는 게 돈이 안 돼요. 아니 그게 이제 못 먹고 산다라는 뜻은 아닌데 그게 큰 돈 벌려면 아무튼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휘주 사람들이 무역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산적들 이런 놈들 나와가지고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디가드를 많이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비죠. 그게 경비가 늘어나는 거죠.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마진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를 좀 보호해주는 뭔가 강력한 신적인 게 있으면 안 될까? 그때 뭐가 있었냐면

섬나라 명나라 때 뭐가 뜨냐면 삼국지가 뜹니다. 그러면서 무장으로서 고대에 제일 셌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 생각으로 얘기하면 황후가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래서 황후장사라는 역발산 기세계 지금도 남아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삼국지에서 제일 센 건 사실은 여포가 제일 센 것 같고 관우는 그거보다 아니지만 정의롭고 뭐 반듯하고 이런 이미지까지 이제 센 것 플러스 겹쳐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관우가 대상의 수호신이 돼요. 대상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주는 수호신이 돼. 수호신 역할을 해.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수호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관우가 돈신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집이나 이런 데 화교들이 하는 데 가보면 관우가 이렇게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 향도 피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돈신하고 관우하고 뭔 관계래요? 대상무역을 보호하니까 돈을 벌게 된다. 그러니까 돈신이기도 하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신 이러면 관우입니다. 관우가 넘버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포대화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삼강체제인데 관우가 그렇게 센 이유는 사실은 소설입니다. 소설적 구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일 뿐이에요. 하지만 관우가 압도적으로 강력한 신격으로 부상하면서 위태천까지도 밀려. 그래서 절을 지키는 것도 가람각, 가람전 이렇게 돼 있어. 중국 절에 가보면 들어가자마자 왼쪽이나 오른쪽 바로 입구 쪽에 있어. 거기 가면 관우입니다. 90% 이상이 관우입니다. 그래서 관우가 절까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는 불교적인 것들이 다 관우에게 밀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관우가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우사당이 한 10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동묘입니다. 동묘, 서울. 그 고려대역 밑에인가 거기가 동묘역이에요. 동묘역. 그리고 그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임진왜란 때 이여송 이여백 부대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사실 그 명나라 파병군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도 아니고 조선이 뭔데.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파병군이었는데 한 번 더 생각해봐. 이여송 이여백 부대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전쟁에 끌려 들어온 거지. 그런 상황에서 공포고, 전쟁은 언제나 공포입니다.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을 모시겠다라고 해서 관우사당이 들어온 거고, 그 사당이 유명한 건 선조가 거기서 관우한테 절을 했어요. 선조가. 관우는 중국에서는 관성제군 이렇게 나오고 관왕으로도 나오고 관제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관제니까 황제급이니까 임금은 절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절을 했었어요. 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동묘라고 하는 데가, 지금은 동묘 남성분들은 가지 마세요. 가보시면 다 영감님들밖에 없고. 그리고 요즘은 동묘가 유명한 거는 그 동묘 앞에서 그 중고 시계를 판대. 그게 제일 유명해요. 동묘 앞에 그 약간 벼룩시장 같은 거 그런 정도. 그래서 동아시아의 전쟁과 관련해서 전쟁 수호 승리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는 치우씨였다가 그 다음에 다문천왕이었다가, 다문천왕은 상당히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위태천이 됐다가 관우가 돼 있다더라 라고 하는 정도 오늘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방생법회

그래서 기도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이 함께 할수록 신심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가피가 반드시 터집니다. 에너지가 뭉치다 보면 벼락이 마치 구름이 뭉치다 보면 벼락치듯이 사람이 많다 보면,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기도는 많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명상이나 이런 참선이나 수행

예,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술은 어른부터 따라드리는 거고, 차는 밑에 쫄부터 따라준다라고 나옵니다. 그걸 주도다각이라고 다 그런 룰들이 있어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야, 이거. 술은 다 발효된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 중국 술일 겁니다. 그 고사가 나오는 게다 그런 사자성어가 나오는 게다 중국 술일 거예요. 중국 백알은 위나 아래나 맛이 똑같아. 그러니까 얼은 먼저 드리는 게 맞고, 차는 우러나면서 맛이 좀더 깊어져. 특히 녹차 같이 그냥 해차 말고 발효차 같은 경우는 조금 지나야 맛이 좋아져. 그래서 밑에 사람부터 따라주고 어른한테 늦게 돌린다는 거예요. 보이차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찬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따르면 뒤쪽이 조금 더 맛이 좋아지는 구간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생법회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행복한 기운을 많이 좀 얻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달에는 방생법회를 해서 수륙방생법회라고 제가 이름을 또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음 달 방생법회 많이 동참을 하셔서 여러분들 행복한 삶에서도 행복하고 돌아가셔서도 꼭 공덕의 갑옷을 입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한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지나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3: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순례 절로 가는 길은 5월 26일에,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5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황산순례가 7월 5일에, 대한불교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웅강석굴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이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하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순례 절로 가는 길은 5월 26일에,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5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황산순례가 7월 5일에, 대한불교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성지 오대산과 웅강석굴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소중한 나.
1: 우아한 행복.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불자가 살아가면서 차라리 하루 밥은 굶을지언정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하루 일과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 기도.
0: 그렇죠. 기도입니다. 예. 그게 뜬금없이 뭐 목욕 뭐, 어? 뭐 사우나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밥을 하루에 세 끼 정도 먹지 않습니까?
1: 네.
0: 못해도 두 끼는 먹는데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도 기도는 많이 빠뜨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한 부처님들 가만히 보면 물론 열심히 하신 분도 열심히 하시는데 또 어떤 불자님들은 밥 먹을 거 다 드시고 드라마 볼 거 다 보시고 친구 만날 거 다 만나면서 꼭 저한테 어머 스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많죠. 네, 기도는 틈틈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한시도 호흡을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네.
0: 이 공기와 이 우리 인체에 있어서 호흡은 이미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순간. 기도도 호흡과 같이 돼야 됩니다. 예, 물론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여튼 마음가짐만이라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를 하다 보면 물론 신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비한 기적 같은 걸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1: 네.
0: 오히려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무언가 신비한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에 집착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이제 무념무상,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것. 기도하는 순간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진 것 자체가 사실 이미 기도의 공덕이요 효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바라는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그냥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내 삶의 잔잔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신비한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신비한 기적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그 가피 받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1: 네.
0: 그 소나무가 이제 그 많은 불자분들이 이제 애청을 하세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많은 불자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들이 자주 옵니다. 근데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 거시는 분들도 있지만 당신이 경험한 부처님의 가피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전화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1: 아.
0: 소나무를 보고 너무나 그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불자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걸 보고 당신들도 감동받으면서 나도 그런 가피가 있었는데 하는 마음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화가 너무 반가워요.
1: 그치.
0: 예, 아싸 법문거리 늘었다 이제. 예? 이거 소나무 이거 법문 이거 짜는 것도 설법 법문 문안 짜는 것도 일이거든요. 아니 누가 그러세요? 우리가 소나무 할 때 이야기가 보통 세네 개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2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2년 동안 했거든요. 그 이야기거리가 다 어디서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그거 영어 비밀인데 영어 비밀인데 막 가르쳐 달라냐고. 예, 근데 별거 아니고 책에 다 나와요. 예, 책에 나오고 또 이렇게 불자님들이 얘기해 주시거나 큰 스님들께 들은 이야기, 또 스님들께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런 부처님의 가피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전화가 또 왔어요. 보살님께서 이제 지금 연세가 60한 중반 정도 되는 그런 보살님이신데 법명이 법륜행 보살님이시래요. 이 법륜행 보살님이신데 평생을 십자수 알죠?
1: 네.
0: 십자수로 금강경 사경을 하셨대요. 대단하신 거죠. 정말 대단. 쓰는 것도 여러분 써보기는 했어요?
1: 아니요.
0: 아, 자신 있게 안 해도 예. 예. 그러니까 손으로 써도 1인데

0: 그걸 십자수로 하나하나 한땀 한땀 이탈리아 장인이 한땀 한땀 이제 수를 놓듯이 그렇게 금강경 사경을 하시고 평생을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그런 법륜행 보살님이란 분이 이렇게 또 아주 좋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또 이렇게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 20년 전이었대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한 40 중반 정도 됐겠죠. 그 노량진 수산물 시장 있잖아요.
1: 네.
0: 그 노량진 수산물 시장 거기서 뭐 도매업을 하셨나 봐요. 그다 이제 일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와서 쳤대요. 근데 다행히 차에 심하게 치지는 않았는데 몸이 가벼우니까 차에 이렇게 퉁 치고 몸이 허공에 붕 떠버렸대요. 근데 2차 충격이 무섭잖아요.
1: 예.
0: 허리가 떨어지거나 머리가 먼저 땅에 부딪히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는 크게 안 부딪혔는데 몸이 허공에 붕 떠서 바닥에 떨어지려는 찰나에 뒤에서 팔이 이렇게 팔 두 개가 쑥 하고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더래요. 다 안아주면서 무슨 영화 보디가드에 앤 다이아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붕 떠가지고 뒤에서 팔 두 개가 이렇게 자기를 다 감싸줘서 바닥에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바닥에 이렇게 털썩하고 이렇게 약하게 떨어졌대요.
1: 네.
0: 편안하게 탁 떨어져서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누구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 없어요.
0: 예, 사람이 없어야 더 감동적이겠죠. 예, 사람이 없더래요. 그때 느낌이 아 이건 부처님의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의 가피다. 그렇잖아요.
1: 네. 네.
0: 얼마 사람의 몸이 붕 떴는데 누가 싹 안아줘가지고 바닥에 천천히 떨어졌는데 안전히 떨어졌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가피의 확신을 얻으셨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는 약하게 떨어져서 큰 충격은 없었는데 일단 차에 퉁 부딪혔을 때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머리가 쪼개질 듯한 두통이 생겼대요. 항상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그렇게 6개월을 고생했대요. 6개월을 머리가 쪼개질 듯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이분은 불자시잖아요.
1: 네.
0: 더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아, 내 업장 소멸 하나 보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업을 약하게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불자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금강경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절대 금강경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스님들이 금강경 기도가 좋다고 해가지고 금강경 기도를 했는데 평생 동안 받아야 할 괴로움을 금강경 기도할 때 다 받았다고. 금강경 기도하면 평지풍파가 일어난다고. 집안에 그렇게 난리가 나고 사단이 났다고. 그 금강경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서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아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만 하면 안 된다. 법문도 들어야 돼요. 스님한테 법문을 들으면서 기도를 해야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혼자 기도해서 그런 생각을 일으킨 거거든요.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에 금강경을 읽으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천대를 받을 거다. 그게 전생에 지은 나쁜 업보로 지옥에 떨어질 걸 금강경을 읽은 공덕으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걸로 지옥에 떨어지는 업보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금강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기도하다가 막 안 좋은 일이 평지풍파가 일어나면 그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금강경 개뻥이네. 하나도 효험없구만. 지켜주긴 뭘 지켜줘?가 아니라 아 금강경을 읽은 공덕으로 내가 전생에서부터 지온 엄청 무거운 업보가 내가 지금 다 소멸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진정한 기도하는 불자라는 거죠.
1: 네.
0: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소나무를 보시는 소나무를 애청하는 불자분들께서는 기도를 할 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서러워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시고 무엇이 소멸하고 있는 증거다?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증거구나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닦아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법륜행보살님도 머리가 쪼개질 듯이 아팠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더 금강경 사

0: 그 후에 또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가 뭐 실버타운을 하겠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실버타운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데도 할 때 있는데 왜 하필 백호동에다가 실버타운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또 그건 또 막은 일이 있고 이 통도사 주의를 해가지고 여기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고 또 전통사찰이기도 하고 또 보물이고 국보도 하니까 은혜까지는 딱 보존을 해야 되는 거라. 보존해야 되는데 스님들이 안 나서고 누가 나서서 누가 이걸 그렇게 지키겠냐 말이야.
1: 예, 맞습니다. 예?
0: 세속 사람들은 전부 이권의 그 영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켜주겠어요?
1: 예.
0: 스님들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요?
1: 예.

0: 그 스님께서는 법문집을 내셨어요. 허공처럼 살아라와 허공의 핀꽃. 이 두 책 다 제목에 허공이 들어가는데 허공처럼 살아라라는 그 허공처럼 사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선생님?
1: 모든 것을 비우면은 전체가 자기 것이라. 허공이 비어 있기 때문에 전부 허공 속에 다 있는 거죠. 예, 예. 산화대지 우주 만물이 전부 허공 속에 있거든. 예. 허공이 비었기 때문에 허공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예. 허공이 뭐 맥혀 있으면은 산화대지 우주 만물이 허공에 있을 수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은 전부가 자기 거지. 전부가 자기 건데 이제 마음에 뭐 욕심이 차 있으면은 욕심 가지는 그것만 자기 거지. 나머지는 그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허공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허공처럼 비우고 살면은 뭐 전부가 자기 거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와도 걱정할 거 없고 가도 걱정할 거 없고 어느 가나 만사가 전부 뭐 내 속에 다 있고 한데 뭐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얼마나 편안합니까? 뭘 하나 가지려고 하면은 그 불안해요. 그러니까 잘 살아봅시다.
0: 선생님, 끝으로 우리 BTM 불자 여러분들께 축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공덕 아득 여중생 항생

믿음은 눈, 귀, 코 등의 근을 청정하게 한다. 믿음은 힘이 단단하여 부서지지 아니한다. 믿음은 능히 번뇌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다. 믿음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을 향하여 나아간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며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여러분은 흔히 기도명당 하며 어디가 떠오르세요? 팔공산 갓바위? 남해 보리암? BTN 신규 프로그램 문강스님의 한국학 에세이에서 문강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3: 천문과 지리를 잘 봐서 선택을 하면 사람의 에너지를 변화시켜준다. 그러면 그 변화되는 에너지가 변하면 Change your luck, 당신의 운을 변화시켜줄 수가 있다.
2: 사람의 에너지를 변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명당과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요?
4: 그래서 알아본 연말연초 한 가지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준다는 우리나라 기도명당 탑5 알아봤습니다. 영험한 기도 도량 5위. 바로 선운사의 도소람입니다.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된 천년 넘은 사찰인데요. 호남 5대 사찰 중 하나로 유명한 곳이죠. 게다가 이곳은 미륵불과 지장보살을 함께 모신 세계에서도 단 하나뿐인 성지인데요. 도소람의 역사는 무려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0: 이 고승 검단 선사가 미륵 신앙을 기반으로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도솔암은 미륵불의 도래를 기다리며 중생의 염원과 기도를 모으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운사에서 도솔암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신라진흥왕과 관련된 석굴, 진흥굴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왕위를 내려놓고 불교에 귀의했던 진흥왕이 여생을 보낸 곳이라고 하죠. 불교에 대한 진흥왕의 깊은 염원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죠? 도솔암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극락보전이 반겨줍니다. 여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시고 양옆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처럼 이곳에 들어서면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조금 더 올라가면 도솔암의 하이라이트, 바로 마의불이 등장합니다. 높이 13m, 폭 3m, 거대한 크기의 마의 열의 좌상인데요.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마의불로도 유명합니다. 예전엔 이 마의불을 미륵불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기도 했다고 하죠. 극락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솔암에서 내원궁으로 향하는 계단이 또 있는데요. 이 계단을 따라가다 보면 업장을 소멸한다는 108계단과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챙겨나듯 걸어야 한다는 53계단을 지나가게 돼요. 조금 힘들기는 해도 이곳에 닿으면 지장보살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꼭 한번 가볼 만하죠. 그리고 도솔암 마의불 뒤쪽으로 가면 소원을 빌며 쌓은 수많은 돌탑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면 돌 하나 올리며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겠죠. 미륵불의 도래와 지장보살의 자비가 깃든 도솔암. 1000년 넘게 사람들의 염원을 품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 영험한 기도도량 4위. 동해바다 위에 붉은 연꽃이 피어난 듯한 곳, 바로 양양 낙산사의 홍련암입니다. 이곳은 바닷바람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1300년 동안 꿋꿋이 자리 잡은 관음기도의 성지죠.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깃든 원통전과 홍련암이 특히 유명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이곳에 찾곤 하는데요. 홍련암의 또 다른 이름인 보타굴. 전설에 따르면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스님이 홍련암에서 관음기도를 시작한 지 13일 만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관세음보살을 챙겨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가 정말 신비롭죠? 그래서일까요? 홍련암은 단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기도처로 유명합니다. 법당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보이는 관음굴도 꼭 한번 보셔야 할 신성한 장소입니다. 낙산사 관음전에는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16m에 달하는 거대한 해수관음상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요. 이 해수관음상은 낙산사의 상징이자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받는 명물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홍련암에서 멀리 바라보면 낙산사의 또 다른 명소, 의상대가 보입니다. 의상대는 1925년에 의상대사를 기리며 세워진 정자로 스님이 참선하던 자리인데요. 관동 팔경의 하나로 손꼽히며 동해 제1의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더 특별하게 만든 이야기가 있는데요.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홍련암은 불길을 피했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덕분이라며 홍련암을 더 신비롭고 영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을 향한 기도의 성지로서 수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으러 오는 수행도량, 낙산사 홍련암. 여러분도 홍련암을 방문해 간절한 소원을 빌고 관음보살님의 따뜻한 가피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영험한 기도도량 3위, 낙가산 보문사입니다. 삼국시대에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인 이곳, 강화도에서 약 1.5km 떨어진 작은 섬 성모도. 이 섬의 중심에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한다는 보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보

0: 살림을 친견한 뒤 그 영험한 기운에 이끌려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보문이라는 이름도 관세음보살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곳은 불자들의 기도처로 널리 사랑받는 곳입니다. 보문사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웅장한 마해불인데요. 높이 9.2m, 너비 3.3m의 이 마해불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는 영험한 기도 장소입니다. 마해불 아래에는 신비로운 바위굴, 석실이 있는데요. 이곳엔 관세음보살상과 삼존상, 19분의 나한상이 모셔져 있어요. 신통굴이라고 불리는 이 석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찾는 성지라고 하죠. 여기엔 흥미로운 전설도 있습니다. 신라시대 성모도에 살던 한 어부가 바다에서 22개의 돌을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노스님이 나타나 그 돌상은 귀한 불상이니 명산에 모시라고 일러주셨죠. 어부는 노스님의 말대로 돌을 수레에 싣고 낙가산으로 향했습니다. 수레가 멈춘 곳에 신비로운 바위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불상을 봉안한 어부는 이후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바위굴이 바로 보문사의 석실로 지금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통굴이라고 불립니다. 1500년의 역사를 품은 낙가산 보문사,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영험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도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영험한 기도 도량 2위, 바로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불자들의 기도로 가득 찬 신성한 장소로 문수보살님이 상주...

0: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트로트 듣기 딱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상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2. 목요일 트롯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 이 이야기에 모두 공감하시죠?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 준비한 강연을 듣고 나면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평범한 식재료조차 아주 특별하게 느끼게 되실 텐데요.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푸드테라피 전문가이신 박찬우 박사님 모시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한 주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푸드닥터라고 불리는 통합의학 박사 박찬우라고 합니다.
0: 네, 박사님 제가 박사님께 지난 시간에 인기 비결 여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1: 네.
0: 그때 3일의 시간도 부족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난 시간 강연을 듣고 나니까 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요.
1: 네.
0: 이제 완성된 음식이나 식재료를 보면 박사님의 얼굴도 떠오르고요. 이 식재료의 역사에 대해서 자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기분 좋은 변화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먹기보다는 거기에 담겨있는 재미난 스토리를 알면서 또 거기에 대한 영양소나 효능까지 알게 된다면 훨씬 더 가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좀 더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오늘 강연의 주제는 그럼 지난 시간과 연관이 있을까요?
1: 조금 다른데요. 똑같은 음식 인문학이긴 한데 이번에는 우리 삶이 흥망성쇠가 있듯이
0: 네.
1: 이 음식도 좀 인기 있을 때가 있고 인기 없을 때가 있고
0: 그렇죠. 네.
1: 하지만 그 고난을 또 이겨내는 또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사는 지혜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0: 음식의 흥망성쇠라 인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순간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머리를 스칩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박사님 바로 강연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푸드닥터 통합의학 박사 박찬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때로는 우리가 배우는 인생의 통찰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음식의 역사 속에 있는 흥망성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오늘 건강해지는 방법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산나물, 봄나물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냉이 된장국 참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들에 있는 쑥에다가 쑥 버무리 해도 너무 맛있고요. 네, 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서양에서는요, 스페인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4월의 아스파라거스는 아무한테도 안 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스파라거스를 좋아하는데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익숙하진 않지만, 우리 아스파라거스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파라거스는 대부분 녹색입니다. 그린 아스파라거스인데요. 저는 이 아스파라거스를 먹으면, 제가 좀싼 걸로 사서 그렇나요? 아니면 좀 여름에 사서 그런가요? 너무 질겨서 잘못 먹겠더라고요. 예. 네. 근데 아주 고급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먹어보면 화이트 아스파라거스가 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연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아스파라거스를 키우는 한 농가가 있었는데요. 폭풍이 우박을 동반하면서 아주 세차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게 기르던 아스파라거스가 다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농사를 다 망친 거죠. 그래서 식구들끼리 아, 저기 밑둥 남아있는 거라도 우리 먹어보자. 그러면서 이 흙을 파고 흙 속에 있는 요만큼의 아스파라거스를 익혀서 먹었더니, 아니,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또 향도 그윽한 게 맛있었습니다. 거기에 착안한 이 농가에서는 아예 햇빛을 가렸습니다. 햇빛을 가리고 키우다 보니까 이게 광합성이 안 되다 보니까 하얀색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호텔이고 이런 데다가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잘 팔렸습니다. 네. 보십시오. 이런 실패, 고난이 바로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가수원에서 사과를 키우고 있는 농장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과가 땅에 떨어지면 이 상품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어떡하나 이러던 차에 그래도 몇 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났나 하면 우리가 시험을 치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붙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과는 나무에 붙어있네. 그럼 시험에 안 떨어지는 거네. 그래서 이거를 합격이라는 글자를 붙여가지고 팔았더니 대박이 났습니다. 예, 물론 그거 먹는다고 합격하진 않겠지만 예, 어쨌든 학부모나 선물해주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런 의미가 있는 사과를 선물하고 싶었겠죠. 너무 아이디어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구마하고 감자 중에 평생 한 가지만 먹는다면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고구마요? 달아서요? 감자요? 왜요? 네, 각자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원래는 감자보다 고구마가 더 먼저 났고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구마가 더 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고구마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요. 네, 포테이토라는 현재 감자 이름도 원래 고구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슬슬 감자가 인기가 있기 시작했어요. 원래 감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자는 싹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독성이 있어가지고 배가 아프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 유럽에서는 이 감자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근위병으로 근위병이 이 감자밭을 지키게 했습니다.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훔쳐서 그걸 먹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고 시커먼 흙에 자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악마의 그런 채소라고 해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 지금 이 햄버거 프랜차이즈 같은 걸 보십시오. 어떤 게 주로 팔리나요? 감자가 튀겨가지고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과자 같은 것도 보면 얇게 잘라서 감자 튀김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고구마는 보관할 때 잘 짓무릅니다. 그리고 달다 보니까 의외로 주식으로 먹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디저트용이죠. 감자는 주식으로 먹기도 너무 좋고요. 담백하니까 거기에다가 소금, 설탕 같은 걸 뿌릴 수도 있고요. 얇게 점여서 튀겨도 상당히 맛있고요. 또 보관이 쉽고 오래 가니까 또 키우기도 고구마보다 더 쉽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감자가 더 인기가 있는 그런 시절이 생겨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현재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또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더라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한테 잘하고 내 일을 잘한다면 감자처럼 또 인정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건강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당지수는 감자가 더 높습니다. 먹으면 빨리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량, 칼로리는 감자가 더 낮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우리가 요즘 편히 먹는 참치, 네, 참치 캔으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참치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큰 참치가 왜 인기가 없었냐? 지금 식당에 가면 되게 비싸게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치는 먼 바다에서 잡힙니다. 그 참치를 배에 싣고 오는 동안 잘 상합니다. 잘 상해요. 그래서 고양이조차도 건너뛰는 생선이라고 일본의 어떤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배에서 잡자마자 이를 얼리죠. 냉동 기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항구에 와서 냉장차로 또 배송을 합니다. 예. 그리고 냉장고에 뒀다가 이렇게 손님들한테 내주죠. 이런 냉동과 냉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참치는 아주 인기 있는 어종이 됐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새해 첫 경매에 이 참치를 경매 받으면 아주 채수가 좋다고 해서 심지어 30억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분 너무 기분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비싼 참치를 안 먹더라도 우리가 캔으로 딱 따면은 반찬으로도 먹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옛날에 유리병에 유통되다가 70년대 후반에 노르웨이 수산업의 대국입니다. 캔 포장이 발명되고 우리나라는 82년도에 동원이라는 회사에서 캔을 출시함으로써 대중화가 돼서 요즘 명절에 이런 참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명절 선물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자, 참치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명태도요. 여러분 지금 명태는 싼 게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너무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속담까지 생겼습니다. 명태 만진 후 손 씻은 물로 사흘 동안 찌개를 끓인다. 네. 아주 자린고비 같이 아끼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또 북어 한 마리 부조한 놈이 제사상 없는다. 네. 하찮은 것 주고서 지나치게 생색낸다. 이런 나쁜 뜻으로 쓰였고요. 또 옛날 그 고서를 살펴봐도 땔나무를 쌓아놓은 것처럼 아주 명태가 많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말 많은 사람들한테 노가리 깐다라는 말을 씁니다. 네. 네, 우리 맥주 파는 술집에 가면 아주 서민적이고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게 바로 노가리를 구워주고 거기에 맥주 한 잔 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명태의 새끼, 애기태라고도 하죠. 네. 아주 1년 정도 자란 작은 명태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게 질기지 않고 살짝 구워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그런 노가리를 좀 나쁜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왜? 흔하면은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세계 3대 진미를 캐비어, 그다음에 트러플, 네. 그다음에 푸아그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래 흔하다면은 이게 3대 진미에 과연 들어갈 만한 맛이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때로는 괄시받고 힘들더라도 점점 중요성을 찾는 그런 식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재료를 먹으면서 우리는 결국은 건강해지면 좋죠. 단순히 배부르려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한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로초는 뭘까요? 진시황은 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다 건강해지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은 오래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아프지 않고 하루라도 살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불로초 같은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 말입니다. 이거를 제가 강연할 때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다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영지버섯, 어떤 분들은 인삼, 어떤 분들은 이런 풀은 아닌데 제가 풀은 아니라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영양제. 다 달랐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자, 요즘 인기가 있는 것 중에 바로 봄동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겨울을 나면서 이 원래 배추과 채소인데요. 이게 충분히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속이 아주 실하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겨울을 지나면서 아주 단맛이 여기 생긴 거죠. 그래서 싱싱한 봄동을 비빔밥을 해서 먹는 게 열풍처럼 불었습니다. 네.
어떤 단 그런 디저트보다는 저는 봄동 열풍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 어쨌든 봄동 말고도 좋은 십자가 채소도 많습니다. 나물도 많으니까 많이 드시기 바라는데요. 버섯을 사람들은 대부분 되게 신비하게 여깁니다. 그 버섯을 가지고 진시황은 영지버섯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황제들도 좋아하기도 했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역사 속의 버섯들. 자, 먼저 송이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송이가 바로 소나무에서 자라는 거죠. 이 한중일 동양의 3개 국가에서는 소나무를 상당히 좋아하고 양반처럼 여겼습니다. 실제 나무 목변에 제우공자를 쓴 게 바로 소나무 송자이죠. 예. 그리고 바람소리와 이슬만 먹고 자라는 고고한 식물이다. 뭐 이런 말까지 고려시대의 이색 학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송이버섯이 인기가 있을까? 송이버섯은요, 온도와 습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후가 안 좋으면 이 채취하러 다녀도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아주 귀한 거죠. 그리고 향이 독특합니다. 예, 저도 지리산 근처에 강의를 갔다가 한 식당에서 송이버섯 전골을 먹었는데요. 예, 물론 송이는 아주 조금만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향이 좋아가지고요. 그 향과 맛을 현재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버섯을 왕에게 진상하기도 했고 심지어 명나라 황제한테 우리나라에서 송이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송이가 있는 곳은 시집단 딸에게도 안 가르쳐준다고 할 정도로 귀한 곳이고요. 자, 그럼 표고버섯은 어떨까요? 표고버섯은 상대적으로 좀 덜 희귀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황제 중에 주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채원장, 박원장이 아니라 원래 이름이 주원장인데요. 이 사람이 명나라를 세울 정도로 아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농사를 위해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표고버섯 볶음을 먹고는 아주 힘을 냈다고 합니다. 아주 클레오파트라, 젊은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할 정도로 정력가로 알려진 바로 시저. 시저도 돼지고기와 표고를 같이 섞어서 그렇게 먹은 요리를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신하들이 찾아온 게 바로 영지버섯이란 설화도 있습니다. 예. 또 그 대장은 결국은 자기가 불로초를 못 구하잖아요. 어떻게 먹으면 전혀 안 늙는 그런 게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냥 심신상골에 그냥 숨어 지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진시황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에는 바로 영지버섯이 나오고요. 또 불로장사를 꿈꾸던 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무제입니다. 예, 무제도 영지버섯을 발견할 때마다 참 이거 신기하고 좋은 효과가 난다라고 해서 파티까지 벌렸 정도로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말입니다. 서양에서도 좋아하는 버섯이 있습니다. 바로 트러플, 송로버섯을 얘기하는데요. 상당히 비쌉니다. 예. 그리고 이제야 우리가 이제 좀 어떤 이탈리아 음식점에 가면 조금 이렇게 뿌리거나 이런 오일에 트러플을 좀 넣어서 향을 내게 하는데요. 이게 왜 아주 비싼가 하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시커멓게 생겼습니다. 이게 마치 나무의 밑둥 같기도 하고 진흙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는 향이 페로몬과 같은 향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암태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채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과 이런 계곡에 암태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채취해봤자 얼마나 채취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채취를 못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중국 같은 곳에서 지금 양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좋아진 세상이 된 건가요?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모든 음식을 먹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몇 가지를 꼭 먹어보고 싶다면
지금 너무 살기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웰니스 하시

때 잘 먹고 잘 사는 거 있어서 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직자분들은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마음도 비우시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식사하시는 것도 마치 수련을 하듯이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분 두 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87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드시는 음식을 살펴보니 바로 시래기국, 고등어구이, 나물, 안동에서 유명한 그 겨로 만든 등겨장, 아주 개떡의 일종입니다. 개떡. 그러니까 개떡이라는 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투박하게 그렇게 만든 그런 음식이죠. 그 다음에 장떡, 이런 것들. 바로 소박함과 검소함을 직접 실천한 그런 음식을 드셨다. 그래서 이걸 바보밥상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더 심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철 스님이죠. 성철 스님은 81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생식 위주로 드셨고요. 만약 생식이 아니라도 아주 가공하는 것을, 조리하는 것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소금을 가급적 안 넣는 쪽으로 드셨고요. 당연히 고춧가루나 조미료도 최소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당근이나 검은 콩자반, 감자나 당근의 채국, 공깃밥도 3분의 1 정도, 아침은 흰죽 반 그릇, 이 정도를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로 본인의 어떤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철학이 담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전국 강의를 하다 보면 제 스스로도 좀 힐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템플스테이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템플스테이를 가보면 저녁 식사는 진짜 템플스테이 같이 나옵니다. 점심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공양도 하시고 해서 좀 아주 간단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녁에 드셔보시는 그런 음식들은 말 그대로 비건이고 채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고 아침에는 쾌변을 보기도 하고요. 마음도 깨끗해지고 몸에 있었던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멋진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금강산 전도와 인왕산을 그린 그림인데요. 누가 그렸냐면 겸재정선 학자가 그리셨습니다. 이분은 문인이자 화가셨는데요. 이분이 바로 살았던 곳이 현재 서울의 종로 쪽에서 사셨습니다. 종로 쪽에 살면 이 청와대 뒤쪽에 있는 인왕산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예, 저같이 잘 못 걷는 사람도 금방 갔다 올 것 같습니다. 그 인왕산을 직접 보고 그린 거죠. 그런데 금강전도는 어떻게 그렸을까요? 그때 사진이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그냥 본인이 직접 가서 그리는 거죠. 그냥 허구로 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십 번도 더 갔다고 합니다. 가서 이 봉우리 그리고 저 봉우리 그리고 그 스케치한 거를 또 모으고 그래서 현재 금강전도가 상당한 대작입니다. 제가 한 호암미술관에 가서 금강전도도 보고 겸재정선의 미술을 제가 관람을 했는데요. 너무 멋졌습니다. 요즘 디지털화돼가지고 여기 거기에 있는 조그맣한 그 목동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소가 걸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인사이트도 얻고 창의력도 높아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겸재정선의 돌아가신 나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84세입니다. 요즘 84세도 상당히 오래 사시는 건데요. 당시에 조선 왕들 27명의 평균 수명이 46세인 걸 보면 두 배 가까이 오래 사신 거죠. 자기 몸을 꽤 챙겼다고 하는 영조도 83세까지 사셨습니다. 자, 어떻게 그래 오래 살았는지 제가 한번 유추 해석해 볼까요? 그분이 그린 그림 노송 영지도에서 보면 바로
이 노송, 오래된

소나무 밑에 영지가 있습니다. 원래는요, 소나무 근처에 영지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름다운 노송 옆에 영지를 생각하면서 또는 요거를 갖다 놓고 이렇게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나무도 상당히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금강산을 많이 다닐 때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걸 드셨을까요? 예, 금강산 계곡에서 예, 라면을 끓여 드시진 않으셨을 거고요. 예, 밀키트가 있진 않으셨을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나는 버섯들과 참나물들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벼서 드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분은 산행을 많이 했으니까 몸이 흐름이 좋았겠죠. 예,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근육도 생겼고요. 그런 산행도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예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은 그림을 그리면서 자유로운 생각과 그런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아까 얘기한 영지 같은 거 꼭 영지를 얘기하진 않지만 이런 나물 종류를 분명 많이 드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영조는 조금 다릅니다. 영조는 왕으로서 아무래도 조금 본인이 좀 아플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음식과 좋은 약을 시켜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드셨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도 필요하죠. 예, 그래서 83세까지 사셨고 정선은 84세까지 사셨습니다. 자, 그림에서도 이렇게 지혜를 좀 찾아볼 수 있었고요. 또 여러분, 제가 호두는 저기 페르시아 지방 그리고 원나라 쪽에서 사신이 가져온 거라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호두가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우리 뇌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뇌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이게 머리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학적이지 않죠. 하지만 실제 우리 뇌에는 오메가3가 많이 존재합니다. 오메가3가 많이 필요한데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요. 이런 것들이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또 눈, 뇌, 신경의 세포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드시면 여러분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배를 타는데요. 아무래도 울렁거리죠. 예, 속이 안 좋죠. 구토가 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생강을 좀 씹어 먹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생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위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실제 생강에도 그런 좋은 진저롤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위 건강이 안 좋고 하신다면은 생강을 과하지 않게 조금씩 이렇게 증량하면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우리 눈. 눈을 자세히 보면 마치 당근을 잘라놓은 단면 같습니다. 예. 당근에는, 당근이 영어로 캐롯이죠. 이 캐롯의 이름이 바뀌어서 영양소 이름 베타카로틴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베타카로틴이 많은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눈에 항산화 효과를 줍니다. 예.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심장의 단면을 마치 토마토의 단면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빨간색, 이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심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붉은색 소인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립선에도 좋고요. 또 우리 몸의 노화를 예방해 주는데도 아주 탁월합니다. 네, 그래서 토마토를 먹으면 심혈관 질환 예방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 제가 생긴 거하고 또 효능을 좀 이렇게 매치를 시켰는데요. 실제 저는 음식이 무슨 칼로리, 무슨 영양소 이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그 어떤 뉴질랜드 녹용과 추운 러시아의 그런 녹용 중에 어떤 게 효과가 있나라고 봤을 때 그 안 좋은 환경, 춥고 힘든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런 노력한 기억이 바로 운동성 또는 에너지로 그 식물, 동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닭도요,

자기 놓은 알이 그냥 닭장 같은 데서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놓은 알보다는 막 이렇게 다니면서 방사해서 낳은 알이 더 좋고 닭고기도 더 좋듯이 우리가 성분만을 따질 게 아니라 이런 에너지와 운동성까지 따지면서 먹는다면 이 음식이 단순히 그냥 식재료에 끝나지 않고 약의 효과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름에 먹는 대나무 통밥도 그래요. 이것들을 먹으면 이게 대나무가 이렇게 뚫려져 있죠. 뚫려 있죠. 뚫려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막힌 곳이 구멍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예, 코, 귀, 목의 가래 이런 것들도 또 뚫어주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우리 피부에 이런 땅구멍 이런 것들도 좀 열려서 땀도 잘 나면서 또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대나무가 또 원래 성질이 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홍콩의 딤섬도 대나무 찜통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설녀나 또 이런 게 있는데요. 또 나무 위에 기생하는 교사리 이런 것들을 드신다면 여러분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 고산에 자라는 애들은 일단은 춥고 자외선이 강하고 건조하고 산소가 부족합니다. 이런 식물일수록 산소를 머금으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약초들을 한약재로 쓰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다려 먹는다면은 암에도 예방이나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네, 고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좋아하지만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이 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는 걸 너무나 좋아했대요. 물론 돈이 있고 시간이 있는 양반들이 좋아했는데요. 네, 난로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음력 10월 1일 날 이렇게 하나의 서울의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네, 만나서 다정한 얘기도 나누고 시도 웃고 또 어떤 나라 걱정도 하고 했겠죠. 네. 자, 그런데 당나라의 시성인 두보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수천성의 한 그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홍수가 나다 보니까 이게 고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령이 존경하다 보니까 시인한테 술과 소고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죽었어요. 네, 설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뭐 암살을 당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갑자기 배고픈 차에 고기를 허겁지겁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제 고서에 남아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고기를 이렇게 많이 드시지 않겠지만 분명히 고기는 단백질이고요.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보다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가 드시면서 저작작용이나 위에 소화액이 좀 부족할 때는 고기를 잘게 이렇게 다져서 드시거나 좀 부드러운 고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상에 불로초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찾던 불로초는 없지만 저속노화 천천히 늙게 하는 그런 음식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어떤 음식이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드셔보시고 소화가 잘 되고 염증이 없어지고 몸에 좋다면 그런 것이 바로 불로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웰니스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잘 먹고 잘 사셔야 됩니다. 이럴 때 나를 바꾸는 것은요 바로 하루 한 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달거나 너무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런 걸 드시지 마시고요. 좋은 음식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건강해지시고 좀 더 저속노화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찬우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무엇을 먹느냐가 바로 그 사람을 말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끼 건강한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혜 다락방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에 순서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순서를 정해 항상 미리 준비하라. 그러면 당황하거나 허둥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없다.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노여워하지 말라. 그것은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 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 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 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 봉사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 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 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 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 보험을 가입해 드립니다. 연불 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인구 절벽과 맞물려서 한해 출가자마저 두 자릿수로 줄어들며 출가 절벽의 위기에 놓인 교계인데요. 실질적이면서 다양한 정책으로 출가의 발심을 이끌며 한국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운영해온 출가 상담사 제도 역시 그 방편 중에 하나인데요.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되고 또 출가 선배로서도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출가 상담사 은산 스님과 여옥 스님을 모시고 출가 상담의 의미와 현장의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0: 스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분 요즘 많이 바쁘게 지내실 텐데 이렇게 우리 BTN 불교 TV 지대방 시즌 3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1: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또이 자리가 홍보의 자리가 되잖아요, 그죠?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출가 홍보. 네.

0: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대방을 찾아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두 분 인사 부탁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출가 상담사 은산이라고 합니다. 참
0: 네.
1: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0: 자, 우리 여옥스님. 네.
2: 예, 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지대빵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출가 상담사 소임을 맡고 있는 여옥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들이 출가 상담사 제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출가 상담사 제도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은산 스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1: 사실 뭐 출가하신 모든 스님들께서
0: 네.
1: 이미 출가 상담사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또
0: 네.
1: 특별히 뭐 저희들만 출가 상담사라고 명명한다는 게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0: 네.
1: 종단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다가 이 출가에 대한 고민과 방법을 물어봐야 할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아셔서
0: 네.
1: 종단에서 이제 그들에게 쉽게 그런 정보를 알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0: 네.
1: 출가 상담사 제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0: 네.
1: 네.
0: 그러면 전화 상담이나 뭐 온오프라인 다 가능한가요?
1: 네네.
0: 아,
1: 스님께서.
0: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여옥스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온오프라인을 상담할 때 온라인이야 뭐 전화로 가능하겠지만 오프라인으로 할때 어디로 찾아가야 되며 누구를 또 찾아야 되는가 이것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2: 출가 상담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0: 네.
2: 그 중에 이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이 있습니다.
0: 그렇죠.
2: 예. 먼저 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가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0: 네.
2: 1666에 7987을 전화를 문의하시면 오전 9시부터
0: 네.
2: 저녁 6시까지 그 9시간 동안 3명의 스님이 상담을 해드리고
0: 아,
2: 있고요.
0: 그렇군요.
2: 예. 그 다음 그 검색창에 대한불교 조계종 출가라고
0: 네.
2: 검색을 하시면
0: 예.
2: 출가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또 가능하고,
2: 네.
0: 또 오프라인도 가능하죠.
2: 오프라인은 저희가 불교 행사, 특히 불교 박람회라던가
0: 네.
2: 그 연등회 때 전통문화마당 일요일 날 진행되는 그런
0: 네.
2: 곳에서 현장 부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0: 네.
2: 현장에서 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게요.
2: 네.
0: 그러면 이제 두 분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 출가 상담사 소임을 맡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이 출가 상담의 레전드로 불리시는 우리 은산 스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 레전드는 좀 과대포장된 것 같고요.
0: 그럴까요? 네.
1: 아닌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스님들께서 다 전문 출가 상담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0: 네.
1: 아무튼 출가 상담사의 인연이 이제 시작된 것은 2010년 무렵 때에
0: 네.
1: 행자 입문 교육이 처음 시작되어졌는데
0: 네.
1: 그 무렵 때의 환송률이 한30% 정도 되더랍니다.
0: 네.
1: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행자의 그 험난한 길을 혼자만
0: 네.
1: 가는 것이 아님을 좀 중단적으로 모아놓고
0: 네.
1: 좀 알려주기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때 당시 어려운 고충들을 해소해주면서
0: 네.
1: 다시 재발심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 취지에서
0: 네.
1: 만들어진 입문교육이었는데요.
0: 네.
1: 그때 당시에 교육부장 스님께서 제가 뭐 다수의 그 출가자들을 좀 안내했다는 소문을 들으시고는
0: 네.
1: 연락을 해오신 거예요.
0: 그러셨군요.
1: 예,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좀 하자고 하시는데
0: 네.
1: 좀더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 그분들과 하시면 어떻겠냐고 좀 사양을 했더니 이제 밥값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에 꼼짝 못하고
0: 네.
1: 맞는 말씀이시기에
0: 네.
1: 상담의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우리 그 여옥스님께서는 심리 상담사 1급 자격증도 있으시네요.
2: 예.
0: 오, 너무 잘하셨고요. 가족 심리 상담사 1급도 있고, 네. 이거 다 공부하셨죠?
2: 네.
0: 네. 아, 이런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고, 또 상담으로 석박사까지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 상담 이력이 출가 상담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2: 제가 출가 상담에서 이 상담 영역을 공부한 거에는 큰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0: 네.

0: 그렇죠.
1: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가장 위대한 상담사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네. 그런데 이제 경전에서의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제가 못했던 부분들을
0: 네.
1: 예, 실질적인 학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상담 기술적으로 예, 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을 편안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0: 네.
1: 편안한 그러한 환경과
0: 네.
1: 그다음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0: 네.
1: 제가 조금씩 조금씩 체득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부처님이 되실 자격을 하나하나 갖추어 가시는군요.
1: 네.
0: 그렇게 우리는 네. 모든 행위 모든 언어가 우리가 부처님을 닮고자 또 부처를 뭐랄까 깨달음으로 나아가고자 우리 모든 행위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스님 잘하신 겁니다. 네, 출가자뿐만 아니라 우리 스님들은 재가불자들 상담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적절하게 잘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가 대화 중에 앞서서 언급이 되었어요. 불교 박람회 또 대불련 영캠프도 나가시네요. 연등회 이렇게 교계 행사에서 출가 상담을 쭉 부스를 열어서 하고 계신데 수행의 길을 안내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MZ세대 관람객의 큰 호응으로 아주 핫플에 등극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반응이 어땠어요?
1: 현장 반응은 네.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핫플레이스였습니다.
0: 아.
1: 예,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작년 이제 3회차가 되는데요.
0: 네.
1: 1회차 때 출가 상담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플랜카드 하나로 시작을 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분홍색 플랜카드에 그 젊은 분들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저희는 출가에 대한 제도라든가 수행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려고
0: 네.
1: 그 부스를 차렸는데 그분들께서 그 결혼을 생각하시고 오신 근데 딱 막상 와보니까 출가라는 제도를 이렇게 네. 안내하는 상담이 있어? 라는 거에 너무 놀라신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저희가 트레이드마크인 볼펜과
0: 네.
1: 다양한 스티커들을 준비했었는데
0: 네.
1: 예. 그것들을 SNS에 올려주신 거예요.
0: 그분들이?
1: 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원래 4일이잖아요. 불교방송.
0: 네.
1: 근데 3일 차에 그게 다 동이 났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 정도로 많이 네. 찾아주셨고
0: 네.
1: 아, 출가가 그리 어려운 건 아니구나. 출가하는 네. 데 있어서 그렇게 이제
0: 네.
1: 좀 알리게 되었던 것 같고요. 네. 대불련 영캠프 같은 경우는
0: 네.
1: 작년에는 저희가 그 120명을 제가 직접 조그맣게 삭발
0: 네.
1: 체험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0: 네.
1: 예, 숙의 불명도 지어드리고.
0: 그렇죠.
1: 예, 예. 근데 그러면서 아, 내가 이제 정말 절실한 불자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 네.
1: 그 대학생분들이.
0: 네.
1: 정말 내가 밥값을 잘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올해에 이제 연등회에서 부스를 열면 또 반응이 어떨까. 점점 뜨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핫플이라는 게 처음에는 약간의 오해로 착오로 핫플이 되었지만 예, 그게 핫플레이스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 은산 스님께서 선보인 그 나와 세상을 바꿀 출가 씨앗. 네, 이 QR코드 앱이 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2: 네. 네,
0: 어떻습니까?
2: 네. 작년에 한 1,885명의 체험자들이
0: 네.
2: 예. 있었고요. 그 출가 상담 부스답게 그 출가에 대한 어떤 임팩트 있는 체험을 좀 안겨주고 싶었는데
0: 네.
2: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스님들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다가 그 삭발 체험을 좀 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0: 네.
2: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0: 네.
2: 근데 이제 문제는 삭발 체험을 그냥 할 수는 없고
0: 예.
2: 3기와 5기 이후에 이제 이 일이 벌어져야 될 텐데
0: 네.
2: 과연 그 종교색 짙은 3기와 5기를
0: 네.
2: 그 복잡한 불교 박람회에서 어떻게 다 받아들이고 머리를 자르는 체험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0: 네.
2: 하다가 이제 뭐 요즘 대세인 그 인공지능에게
0: 네.
2: MZ세대들에게
0: 한번 물어봤어요?
2: 네. MZ세대들에게 전혀 걸림이 없는 3기와 5기에 대한 표현들을
0: 네.
2: 찾아내달라고 한 겁니다.
0: 그랬군요.
2: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정

0: 정리를 해서
1: 네.
0: 3기호 5개를 이제 앱에다 담아가지고
1: 네.
0: 준비를 하고 박람회 현장에는 이제 QR코드를 하나 걸어놓고요.
1: 네.
0: 그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온 이제 관람객들이
1: 네.
0: 먼저 3기호 5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1: 네.
0: 다음에 발심이 되었을 때 연이어서 이제 삭발 체험을 하게끔 하는
1: 네.
0: 그런 과정을 이제 펼쳐냈고
1: 아.
0: 그때 만들어진 앱이 그렇게 표현도 재밌었고
1: 네.
0: 나름 호응이 좀 컸었던 모양입니다.
1: 아, 그랬군요. 네. 올해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제 박람회가 끝났습니다만.
0: 네.
1: 예.
0: 그래서 올해 또 이제 박람회 그 과정 중에
1: 네.
0: 그 이제 작년과 똑같을 수는 없어서
1: 네.
0: 그 포살 개념을 좀 얹혔습니다.
1: 네.
0: 포살 개념. 그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서
1: 예.
0: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1: 그렇죠.
0: 또 이제 부족했던 점들을 뉘우치고
1: 이제
0: 리셋 개념일 수가 있겠죠.
1: 네.
0: 그래서 또 새롭게 내가 발심하는 과정에
1: 네.
0: 다시 리셋을 했다는 그러한 새로운 발심의 상태로
1: 네.
0: 다시 또 이제 새 삶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1: 네.
0: 과정에 제공되어지는 것이 이제 이 인연이 박람회 1회로 그치지 않고 이
1: 네.
0: 포살 개념에 의해서 계속 그 반복되어질 수 있고 이어질
1: 네.
0: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많이 보는 그런 박람회였다고 보여집니다.
1: 네, 네.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요.
0: 네.
1: 예전과 비교했을 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어떤 연령대나 고민의 이 결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 지금까지
0: 네.
1: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0: 네, 그 출가 상담의 연령층은
1: 네.
0: 그 중장년층 또는 뭐 은퇴 출가 측면에서의 그 상담 의뢰자들이 많았었거든요.
1: 네.
0: 근데 폭이 넓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20대 젊은이들도 이제 전화를 거침없이 걸어와서는
1: 네.
0: 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고
1: 네.
0: 뜻이 있다는 표현들을 이제 거침없이 해주더라고요.
1: 네.
0: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뭐 불교 박람회라든지 또 종단에서의 출가에 대한 홍보,
1: 네.
0: 불교에 대한 홍보들의 노력이 어디로 가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1: 네.
0: 예, 인식이 심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좀 발견합니다.
1: 네. 아 네. 그렇군요.
0: 네.
1: 네. 그렇다면 이제 출가를 고민하는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좀 우리는 이제 은퇴 출가도 받기 때문에 이 출가에 결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장애가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두 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네, 그런 뭐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요옥스님?
2: 가장 어려운 거는 아마도 네. 외동아들, 외동딸이 많으시잖아요.
1: 그렇군요.
2: 네, 그러니까
1: 네.
2: 혼자 계실 부모님들을
1: 네.
2: 생각하셔서 이제 가족 문제의 그 인연의 끈을 놓는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2: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제가 출가를 선택하신 그 뜻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1: 네.
2: 의미를 되새겨보시고
1: 아,
2: 그 어떻게 하면 더 부모님에게 더 좋게 말을 해서 내가 출가로 가게끔 할 수 있는지 예, 그런 말씀도 좀 해드리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족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1: 네.
2: 예, 실질적으로 요즘은 마음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1: 네.
2: 그렇다는 거는 이제 좀 정신과 약을 좀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신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도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1: 네.
2: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 저희가 출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예, 예.
1: 네.
2: 그래서 최대한 자기의 그 정신이 온전하게끔 약이 없어도
1: 네.
2: 출가가 가능할 수 있게끔
1: 네.
2: 예, 잘 단련을 하셔서
1: 네.
2: 예, 출가를 하실 수 있게끔
1: 네.
2: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양한 장애들이
2: 네.
1: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진짜 외동 아들 외동 딸들이 출가를 할 때 참 결심하기 어렵겠구나.
2: 네.
1: 네. 우리 요옥스님은 속가 형제가 몇 명이나 되나요?
2: 오장이매 중에 셋째입니다.
1: 아 셋째.
2: 네네.
1: 다섯 명이고
2: 네네.
1: 셋째. 아 그럼 뭐 출가할 때 걸림이 별로 없었겠고 우리 은사 스님 어땠어요?
0: 네. 누님이 다섯 분이 계시고요. 막내입니다.
1: 이야, 근데 막내 아들 한 분이잖아요.
0: 네네네.
1: 외동, 아니, 완전히 외동은 아니지만
0: 네,
1: 누님이 네 분 계시고

0: 대를 이어야 되는데
1: 네, 맞습니다.
0: 그분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반대가 심하셨을 것 같아요.
1: 오히려 그 뭐 출가의 인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격인데요.
0: 네.
1: 뭐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어떤 계기에 의해 가지고 큰 발심을 하고 출가를 한 사례는 아니었고요.
0: 네.
1: 부모님들께서 이제 출가에 권유가 있으셔가지고
0: 어머,
1: 출가를 한 케이스였어요.
0: 특별한 막
1: 오히려 그렇군요.
0: 어르신들인데,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출가
1: 네.
0: 대목에서 한번
1: 네,
0: 여쭤볼게요. 네, 뭐
1: 알겠습니다.
0: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두십시오. 이제 또 요즘은 또뭐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챗GPT가 워낙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출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AI 플랫폼에다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물었더니 나이, 가족관계, 건강, 경제, 뭐 경제 상황 이런 거를 꼽았어요. 꼽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너무 잘해줘요. 너무 잘해주는데 하나씩 좀 우리 여옥스님이 정리를 해봐 주실래요?
2: 실질적으로 출가함에 있어서 조건들이 조금 다양한데요. 그거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저희가 소년 출가부터 은퇴
0: 그렇죠.
2: 출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0: 네.
2: 예, 자세한 상황은 저희가 상담을 해주시면 더
0: 네.
2: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그런 나이별로 그런 출가 용어가 또 틀리는, 소년 출가부터 청년 출가,
0: 네.
2: 일반 출가, 은퇴 출가가 되는 거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조금 빚이 있으시면 출가를 하실 수 없습니다.
0: 그렇죠,
2: 네.
0: 우리는. 네.
2: 예, 그리고 조금 신체, 조금
0: 네.
2: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셔야 되고, 아무런 걸림이 없으셔야 되겠지만,
0: 네.
2: 독신이셔야 됩니다. 가장
0: 그렇죠.
2: 중요한 건.
0: 네.
2: 네. 그렇게 됐을 때좀 이혼한 케이스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0: 네.
2: 그럴 때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혼을 하실 때 자녀가 조금 너무 어리다던가 그럴 때는
0: 네.
2: 자녀 포기 각서까지 좀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0: 그렇죠.
2: 네, 독신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유념하셔갖고, 네, 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지만 아마도 출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챗GPT에 잘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출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물어볼 것 같은데, 아, 중요한 게또 경제적인 문제가
2: 네.
0: 있군요. 네, 빚이
2: 그리고,
0: 있으면 절대 안 되죠.
2: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0: 네.
2: 저희가 지금 만 49세까지 들어오셔야지 일반 출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2: 만 50세의 수계를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 사이트에 보면은 50세 이렇게 하니까, 아, 나는 지금 만 50세니까 갈수 있어 라고 하시는데, 그러한 좀 나이 제한이 정확히 확인하시고, 예.
0: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조계종 출가 상담사 은산 스님과 여옥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을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잘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동참과 후원, 그리고 성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현장에 나가보면 막 이렇게 또 반응들은 뜨겁잖아요. 근데 그런 열기가 일회성으로 지나지 않고 좀 이게 꾸준히 불교계 안으로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또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이제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하고 계신데, 우리 은산 스님께서는 출가 상담 이후에 출가 발심을 이어갈 네오 아카데미를 여셨어요. 네. 이 네오 아카데미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 네.
0: 네.
1: 우선은 그 승각열산체 네오에서
0: 네.
1: 같이 합심해서 만든 그 네오 아카데미이고요. 그
0: 네.
1: 이제 영화 매트릭스에서 매트릭스를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0: 네.
1: 만든 그 단체입니다.
0: 아,
1: 네,
0: 그렇군요.
1: 네오는 그 영화 속의 그 주인공으로서
0: 네.
1: 자신의 능력을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을 이제 거쳐가는데
0: 네.
1: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은
0: 네.
1: 부처였다는 걸 결국에는 깨닫게 되죠.
0: 네.
1: 그리고 그 과정을 안내해주는 그 역할자가 바로 모피어스인데
0: 네.
1: 또 역시나 아닌 게

0: 아니라 스님들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네. 참된 나를 깨닫게끔 안내해 주는 모습을 본다면은 네. 극중의 모피어스가 아마 우리 스님들이라고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이 박람회 경험이 네.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 네.
0: 그 네오 아카데미를 설립을 하고
1: 네.
0: 전국의 스님들께서 이 취지에 동참하셔서 함께
1: 네.
0: 마음을 합쳐가지고요.
1: 아.
0: 그 이후에 프로그램들로 이제 젊은이들을 계속 네. 이끌어볼 계획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1: 네.
0: 뭐 그 좋은 도구로서
1: 네.
0: 박람회 때 이제 시행해봤던
1: 네.
0: 그 삭발 체험이 참 좋은 네. 계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1: 예.
0: 요거를 이제 체계화해가지고 잘 만들어놨어요.
1: 네.
0: 그래서 관심 있으신 스님들께서는
1: 네.
0: 네오 아카데미에 문의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요 시스템을 그대로
1: 네.
0: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잘 활용이 되어질 것 같은데
1: 네.
0: 사찰에서 이제 출가 체험을 이끌어내시면서
1: 네.
0: 씨앗을 심는 그런 좋은 계기들을 만들어주시면
1: 네.
0: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이 즈음에서 이 네오 아카데미에 참석하고 있는 도안 불자네요.
0: 네.
1: 송승민 불자를 네. 전화로 영상통화를 한번 연결을 해볼까 싶어요.
0: 아, 네.
1: 네. 잘하고 있는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도안 불자님.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명도안 송승민입니다.
1: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2: 네.
1: 이렇게 네오 네. 아카데미 활동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2: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활동이고
1: 네.
2: 또 무엇보다도 저 또한 이 네오 아카데미 활동으로
1: 네.
2: 인생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2: 온 마음을 다해서
1: 네.
2: 네, 저와 같은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네오 아카데미를 또 책임지고 이렇게 또 네오 아카데미를 만드신 우리 스님이신데 은산 스님과의 어떤 인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인연이세요?
2: 네, 저도 이제 코로나 시기에 모든 것을 격변하면서
1: 네.
2: 굉장히 깊은 우울과 경험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 그러셨군요.
2: 네. 네, 네 그때 이제 그 은산 스님을 뵙게 네. 돼가지고
1: 네.
2: 처음으로 어떤 진정한 자유
1: 아.
2: 그리고 원력을 갖고 사는 수행자,
1: 네.
2: 출가 수행자의 삶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1: 네.
2: 네, 그럼으로써 이제 저의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1: 네.
2: 방향을 또 안내받고
1: 네.
2: 네, 또 그때를 계기로 저 또한 삶이 완전히 변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1: 그러셨군요. 그러면 우리 도안 불자님은 이제 그런 계기로 이렇게 네오 아카데미에도 참여를 하고 계신데 네오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어떤가요?
2: 네, 저는 이전에는 종교와 전혀 상관이 없이 제 나름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많은 제약들이 생기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다가 네, 지금 네오 아카데미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더 깨달음이라는 집중 수련 캠프를 참여하면서 은산 스님께 보다 깊은 이런 존재계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1: 네.
2: 그러면서 세상을 이제 보는 시각을 완전히 달리하게 되었고
1: 네.
2: 뭔가 더 이상 어떤 외부의 주도권을 주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이끌어보자 하는 전환을 네, 맞이하게 되면서
1: 네.
2: 네, 지금은 사부대중 공동체에
1: 네.
2: 들어와서 생활을 하면서
1: 네.
2: 또 저와 같은 이런 청년 불자들을
1: 네.
2: 삶과 수행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1: 네.
2: 그런 기반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1: 네.
2: 또 무엇보다도 이런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스님들을

0: 옆에서 돕고 네, 보조하는 그런 활동들을 내화아카데미에서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아유, 너무 장하십니다. 우리 도안불자님이 네오 아카데미에서 또 이렇게 도안불자님처럼 고민하고 이런 분들 잘 안내도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또그 마음이 깊어지면 어느 날또 출가를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도안불자님 다음에는 출가자로 함께 만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로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와, 스님, 네오 아카데미에 이런 불자님이 있다는 게참 든든하실 것 같아요.
2: 네, 스님 그렇습니다.
1: 네,
2: 든든합니다.
1: 그래서 앞으로 잘 숙성을 시켜서 신심을
2: 네.
1: 네, 좋은 출가자로 거듭나면 또 좋겠어요.
2: 네, 미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한번 애써보겠습니다.
1: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께서는 네오를 후원하기 위해서 이 마야 부인회도 결성을 하셨다죠?
2: 아, 네, 스님. 네, 그 세상 그 어느 존재도 어머니 없이 존재하는 존재자는 없더라고요. 부처님 또한 그러셨고요. 그러기에도 어머니의 존재란 모든 것들의 배경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그 부처님의 씨앗을 품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네오 아카데미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들의 그 부처님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배경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이제 후원회가 결성이 되어졌거든요.
1: 그렇군요.
2: 예, 그 모임이 이제 마야 부인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이 부처님의 씨앗이 잘 자라나게끔 합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어떤 그 후원의 역할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부처님의 어머님다운 소양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 여러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교육받으실 수 있게 또 안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스님.
1: 아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시청하시는 우리 지대방 시청자분 중에도 아, 이렇게 출가자를 잘 키워내는 일도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면 우리 은산 스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후원자가 생기고 또 좋은 출가자를 키워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오는 승가 결사체라고
2: 네, 스님.
1: 들었습니다. 몇 분의 스님이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2: 총 5분 계십니다.
1: 아, 그러셔요.
2: 네.
1: 그러면 스님들께서도 이렇게 그 마음을 잘 내셔가지고 네, 후원회까지도 잘 같이 이끌어 나가고 계신 건가요?
2: 네, 그런 셈입니다. 네.
1: 아, 그러면 우리 스님들도 또 금일봉을 좀 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 맞습니다. 저희들도 크게 동참하겠습니다.
1: 네. 그래야 후원회가 커지죠.
2: 맞습니다, 스님.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2: 네, 스님.
1: 아, 그리고 우리 여옥스님께서는 상담 전공하신 거, 이 전공을 살려서 우리 미래불교 하면은 바로 청년들을 말할 수 있겠는데, 이 미래불교의 씨앗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을 하셨다고요?
3: 제가 박사 과정 중에 그 청소년 자살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여 년 동안 청소년 자살률 1위가 10여 년 이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너무 깜짝 놀랐고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많은 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이렇게 우울하게 해서 그게 또 자살까지 이어진다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1: 그렇죠.
3: 그래서 이한명한 명의 천진불들을 어떻게 조금 다독여 볼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석사 때 미술치료를 전공했었었는데 그 미술치료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박사 과정에서는 이제 대학생을 위해서 명상 코칭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실제로 개발을 해서 실행을 한 이제 박사 논문이 막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은산 스님 앞서서 출가 얘기를 이만큼 맛보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다 출가할 때는 다들 뭐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연들이 있고. 그런데 세상에 누님들 아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0: 나갖고 아들 하나가 출가를 해버렸으니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들 상심이 크지 않으셨어요?
1: 네. 70년대 초에 서울 후암동에 그 대원정사라고 하는 그 거의 최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도심포교당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0: 그렇죠.
1: 다들 아시다시피 그 동국제강의 그
0: 네.
1: 대원 정경호 그
0: 그렇죠.
1: 회장님께서 만드신
0: 회장님께서. 네.
1: 아주 큰 원력으로 만드신 작정하고 만드신 그런
0: 맞습니다.
1: 포교당이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불법에 대한 핵심을
0: 네.
1: 교육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때 부모님들께서 이제 그 제가 거울, 서, 서, 아, 고향이
0: 네.
1: 서울이고 남산동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찰과
0: 네.
1: 좀 가까이 지내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사찰을 다니시면서 불법의 그 진의를 좀 깊게 공부하는 인연이 좀 생기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때 가족 출가에 대한 원을 세우셨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늘 우리 가족은 출가할 거라는 얘기들을 쭉 해오셨고, 누님들 같이 듣긴 했습니다마는 누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제 출가에 그
0: 뜻이 없고.
1: 뜻이 없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셋째 누님은 또 급하셨던지 저보다 한 5년 정도 먼저 한분 가셨고요. 출가를
0: 네.
1: 하셨고. 네, 그리고
0: 아,
1: 이제
0: 누님이 한번 출가했습니까?
1: 네.
0: 아,
1: 네.
0: 그러셨군요.
1: 그리고
0: 네.
1: 95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다 성장했다고
0: 네.
1: 보여지셨던지 함께 이제 회인사로 횟자 암자 스님 밑으로 이제 출가를 하게 됐어요.
0: 네. 네,
1: 근데 그런
0: 그러셨군요.
1: 인연으로 출가를 해서
0: 네.
1: 뭐큰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출가한 건 아니고요.
0: 네.
1: 부모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했습니다.
0: 집안의 배경이 뭐 너무 자연스럽게
1: 네.
0: 그렇게 되셔가지고 스님이 안 가겠다는 말씀도 못 하실 것
1: 맞습니다.
0: 같아요.
1: 딱 그거였습니다.
0: 네. 누님도 한분 먼저 앞서서
1: 맞습니다,
0: 가셨고.
1: 스님.
0: 네. 우리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매가 동생이 한명더 출가를 했고 사촌 동생이 두 명이 또 출가를 해서
1: 그러셨군요.
0: 우리는 부처님께 효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0: 네.
1: 그러시군요.
0: 스님도 지금 효도하고 계시네요. 두
1: 네,
0: 분이
1: 스님.
0: 출가를 했으니까. 네, 그랬고 우리 여옥스님 어땠습니까?
2: 저도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0: 네.
2: 어머님이 그 당시에는 매일 시간만 되시면 연꽃을 비비러 출장사로 가셨어요. 네.
0: 네.
2: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3살 때였으니까 어린이집을 못 다니잖아요.
0: 네, 그렇지.
2: 그래서
0: 옛날에는 어린이집이
2: 저를
0: 없었고.
2: 데리고 그 봉사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출장사 앞마당이 저희 놀이터였습니다. 네,
0: 그러네요.
2: 그래서 그때 스님들께 맛있는 과자와 맛있는 음식을 네, 먹게 되었는데 그때
0: 네.
2: 아, 너 커서 이제 출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아, 네, 뭐 이러고 말았는데 그게 인연이 되었는지 제가 잠시 여행차 들렸던 불영사에 하룻밤을 먹게 됐다가 이제 눈에 갇혀서 스님과 차담을 3일 동안 하게 되었어요.
0: 네, 눈에 갇혀가지고
2: 네,
0: 눈이
2: 그때
0: 출가하게 만들었네요, 눈이.
2: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전화까지 끊긴 상태여서
0: 그렇죠.
2: 예, 스님께 이런저런 다양한 고민들도 이야기하고 아, 마지막에 이제 셋째 날 이제 버스가 뚫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0: 네.
2: 이제 다음에 출가하고 싶으면 스님 찾아와
0: 아,
2: 이러시는
0: 네.
2: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일주문을 터덜터덜 나가고 있는데 진짜 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0: 네.
2: 근데 아, 아니 안 되겠다. 그래서 일주문 나가지 않고 다시 터널에서
0: 돌아서.
2: 예, 스님께 그냥 출가하겠습니다. 이러고서 그 자리부터
0: 아이고.
2: 지금까지 그냥 계속
0: 그때부터.
1: 드라마 같습니다.
0: 드라마네, 드라마. 그죠?
2: 예.
0: 네. 스님도 드라마세요.
1: 아이고, 그렇게.
2: 그렇게 해서 출가를
0: 네.
2: 하게 된, 예.
0: 두분다 후회 없으시죠?
1: 물론입니다.
2: 그러니까 상담사가 될것 같습니다.
0: 그렇죠,
2: 네.
0: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출가 상담사란 이름이 아닌 출가 수행자로서 두 분께서는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바람이 있지 않을까. 뭐, 우리 스님들은 누구나 다, 아유, 성불이 목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는 근원적인 우리가 목표가 될것 같고, 그래도 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내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은산 스님 어떻습니까?
1: 네,
0: 네.
1: 아닌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이제 부처님법을 만나서 좋아졌고 행복해졌기에 이 법이 널리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역시나 똑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뇌화카데미를 통해서 좀더 불법이 세속에 좀 가까이 다가가게끔 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0: 그런 구체적 원력을 아닌 게 아니라 세우고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1: 네.
0: 이제 전국의 스님들과 함께 또 마야 부인의 네. 후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합심을 해서
1: 네.
0: 좀 널리 좀 법이 전해질 수 있게끔 네.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1: 선생님. 네, 출가자들, 출가 마음을 내는 분들을 네. 잘 안내 역할을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출가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또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은사 스님이 정해졌다고 해서 다 견디고 사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든든한 후원자가 내 뒤에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돌아와서 의지할 곳을 또 스님이 여지를 남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0: 네, 스님 맞습니다.
1: 네. 잘 부탁드리고요.
0: 네, 스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여옥 스님은 어떻습니까? 네.
2: 저는 조금 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에 대한 네. 관심이 조금 많습니다.
1: 네.
2: 예,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위클래스라든가 이런 곳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네.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너의 그 본성자리
1: 네.
2: 그걸 찾아줄 수 있는 조그만한 프로그램들을 네. 제가 조금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1년 53개 주니까
1: 네.
2: 예, 53 선지식을 만나듯이
1: 그렇죠.
2: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쉽고 편안하게 자기를 찾아갈 수 있는
1: 네.
2: 참나를 찾아갈 수 있는
1: 네.
2: 여행 같은 프로그램을 네.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1: 네.
2: 네.
1: 스님 개발 잘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짝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2: 예, 스님. 네,
1: 오늘 두 분 이렇게 바쁘신 중에 우리 지대방에 출연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행자들이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만큼 와서 보니까 건강을 해야만이 우리 불자님들에게 나를 만나는 인연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스님.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네. 출가는 한 사람의 삶을 넘어서 승가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불교의 미래와도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두 분 스님과의 대화가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BTN 불교TV의 이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동참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제가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남궁숙 불자님, 안창옥 불자님, 정혜인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붓다회를 통해서 후원해 주고 계신 모든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 꼭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음 따뜻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 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쪽 기슭에 닿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도 않는다면 이 나무토막은 마침내 저 드넓은 바다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탐욕에 빠지거나

촛불은 하나만 있을 때는 쉽게 꺼진다. 그러나 여러 수치 함께 어우러져 있으면 그 빛과 열이 오래 간다.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여러 대중들과 어우러져 함께 공부하여야 그 기운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혼자 불러도 꺼지지 않을 때, 그때 혼자서 가라.

0: 섬. 성부도에 있는 보문사입니다. 말리나, 보문사 갈 때 꼭 챙겨갈 게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1: 알죠. 새우 맛 과자.
0: 정답.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죠. 짜잔. 배 타고 들어갈 때 과자를 딱 들고 있으면 갈매기들이 그냥 모아가지고 팍 낚아채거든. 그거 진짜 재밌거든요. 아,
1: 재밌겠어요.
0: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자, 배 타고 가시죠. 자, 잠시만요.
2: 네?
0: 자, 오늘 배 안 탑니다.
1: 배 안 타요?
0: 아니, 저기 보문사 간다면서요. 뭐 배를 안 타요?
2: 이번에 다리가 개통돼가지고요. 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0: 아니, 언제? 아, 내 옆도 없이 다리가 개통됐다네?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1: 아, 임시 이런 거 모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0: 아니, 모를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차 타고 갈까요?

0: 대교를 지나 이곳 보문새까지 도는 길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렇죠?
1: 네. 근데 좀 허전하지 않아요?
0: 아, 그렇죠. 여기 전문가가 계셔야 되는데 허전하죠. 그래서 제가 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넣어주세요.
2: 네.
0: 아이고,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
2: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일로 오시고요. 저희 설악교문단 오늘 첫 시간이신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문 교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통일인문학연구단, 네. 자, 어떤 것을 연구하고 배우는 곳입니까? 다소 좀 생소해서요.
2: 아, 그렇죠. 우리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정치,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사람의 통일, 문화 통합 이런 부분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입니다.
0: 좋네요.
1: 교수님, 그러면 불교설화 같은 거 많이 아시는 거예요?
2: 아, 예, 저는 전공을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또 제 고향이 네. 저기 지리산 밑에 쌍계사라고 하는 절 아래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거기가 8만 구암자가 있을 정도로 절이 많아서 네. 어려서부터 불교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0: 아, 든든합니다, 오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여기는 보시면 그 보문사 써 있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뒤에 그거 뭐예요?
0: 아, 저거는 내가 알아. 저게 바로 낙가산 보문사라고 적혀 있는 건데 정확한 뜻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2: 예. 불교에서 가장 많이 염호하는 부처의 이름이 관세음보살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관음신앙을 많이 신봉하는 네. 사찰들이 있어서 네. 양양낙산사.
0: 맞습니다.
2: 공연에 가보셨죠?
3: 기억나죠?
2: 낙산사. 아, 거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남해 금산의 보리암. 그다음 여기 광화도 보문사.
0: 네.
2: 그래서 낙가산이라는 이름을 관세음보살이 상주한다 해갖고 낙가산 보문사는 관세음보살께서 원대 무변한 그 서원을 실행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넓을 보자에 문문자를 써서 네. 보문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보문사라고 있는 이름이 되어 있는 곳은 대체로 다 관세음보살을 주로 많이 모시는 절들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보문사 어떤 사찰이다?
2: 우리나라 최고의 관음 성지이고 또 여기는 독특하게 나한 신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서 나한 기도처로 유명한 곳입니다.
0: 좋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오늘 교수님도 믿고 재밌는 설화를 찾으러 올라가 보실까요?
2: 네, 가시죠.
0: 가시죠.
4: 인천 성모도에 자리한 보문사는 우리나라 3대 해상 관음 기도 도량 중 하나로 신라 선덕여왕 4년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강화로 내려와 창건한 절입니다. 눈썹 바위 아래 웅장한 마이불은 관음기도처로서의 영험함을 각인시키고 석실에 모셔진 나한상은 보문사가 나한신앙을 대표하는 도량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관음성지이자 나한기도도량인 보문사는 언제나 스님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0: 자, 야, 이건 또 뭐지?
1: 여기 이 큰 돌 그게 뭐예요?
0: 그러니까 교수님, 이거 딱 보니까 이 바위가 약간 법당 느낌도 나는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앞에 성회문식으로 세 문이 있는데
0: 네.
2: 여기는 이 절의 사찰 연기 설화가 깃들어 있는 나한전입니다.

0: 나한전.
1: 나한을 모신 곳이죠.
0: 와, 어떻게 보면 천연 동굴 법당일 수 있겠네요.
2: 그죠.
1: 오, 신기합니다. 흔치 않은, 네. 국내에서 흔치 않은 석굴 사원인 거죠.
3: 나한이 뭐예요?
1: 나한은 부처 석가모니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최고의 성지에 오른 성자들을 이야기하는 말로 우리는 아라한이라고도 아라한을 줄여서 나한이라고도 하고 응진 혹은 응공이라고도 불리는 불교의 성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 16나한, 18나한, 네. 500나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18나한을 모시고 있는 곳이죠.
0: 나한님이 모셔져 있는 네. 동굴 법당. 아, 뭔가 딱 외관을 봤을 때도 심상치 않거든요. 이럴 때 설화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거든요.
1: 이 보문사의 창근설화가 있는 것이죠.
2: 좋습니다. 창근설화.
1: 이야기 들려 할까요?
2: 네.
1: 신라 선덕여왕 때, 다들 아시죠? 선덕여왕 4년에 이 성모도에 사는 한 어부가 네.
4: 성모도에 살던 어부는 만선을 기대하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물을 던지니 묵직한 게 느껴졌고 월척이다 싶어 그물을 건져 올렸는데 그물에 걸린 건 물고기가 아니라 22개의 사람 모양 돌덩이가 아니겠어요. 크게 실망한 어부는 돌덩이를 바다에 버리고 장소를 옮겨 다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묵직한 느낌이 들어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또 똑같은 돌덩어리들이 올라왔답니다. 일진이 사납다 여긴 어부는 다시 22개의 돌덩어리를 바다에 던지고 배를 돌려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어부의 꿈에 노승이 나타나 천축국에서 온 귀중한 불상들을 두 번이나 버렸다고 호통치며 불상을 건져 명산에 봉안하라 당부합니다. 바다에서 불상을 건진 어부는 석상을 실은 수레를 끌고 산을 오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레가 움직이지 않아 주위를 살피니 큰 바위 밑에 석굴이 보였고 이곳이구나 생각한 어부는 석상들을 석굴에 봉안했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여기가 불상 22개가 처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왼쪽으로 미륵보살님, 그다음에 재화 갈라보살님
0: 네?
1: 세 분을 삼존부를 모시고 18나한을 모신 곳입니다.
0: 좋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창건설가 또 있었네요.
1: 그렇죠.
0: 그런데 말이죠. 그 어부가 착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1: 우리 항상 이야기에 그렇듯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부자로 잘 살았다고 이야기는 끝이 나죠.
0: 아, 그렇군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네. 복 받는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3: 네.
0: 농담이고 좋습니다. 그럼 이 안에 나한님들이 모셔져 있는 거죠?
1: 그렇죠. 18나 모셔져 있죠.
0: 너무 뵙고 싶습니다. 들어가시죠.
2: 네. 네.

0: 이 보문사가 나한 신앙에 아주 나한의 염력이 많이 이렇게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한편의 나한의 염력을 보이는 이야기가 있죠.
1: 설화가 또 있다고요?
0: 그럼요.
1: 야, 보문사는 설화부자네요.
0: 그렇죠.
1: 들려주십시오.
0: 네. 어느 한겨울에 눈보라가 팍 피는 치는데 동짓날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짓팥죽을 끓여서 부처님께도 공양도 하고 스님들도 드시기 위해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그냥 실수로 불씨를 다 꺼뜨려 버렸죠. 지금처럼 라이터가 있고 성냥이 흔한 때가 아니니까 불씨가 없으니까 쫄쫄 굶을 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할 수 없이 이제 눈보라가 치니까 내려가지도 못하고 성냥을 구하러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마을 아래에 고대원이라고 하는 큰 장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아주 어린 스님 한 분이 맨발로 그 눈보라를 헤치고 와가지고 저희 절에 불씨가 없어서 그러니까 불씨를 구하러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 고대원이라는 장자가 보니까 스님이 너무 안 돼 보여서 얼른 방으로 모시고 동지팥죽을 잘 대접을 하고는 불씨를 줘서 올려보냈죠. 그리고 났는데 아궁이에 다 불이 꺼졌는데 갑자기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팥죽 끓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스님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해 와서 그 팥죽을 다 끓여서 부처님께 올리고 자기들도 배불리 먹고 이렇게 했죠. 한 시간이 지나서 이 주지 스님이

0: 그 아랫마을에 내려서 고대원 집을 지났는데, 고대원이라는 그 장자가 주지 스님을 청해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그 비, 눈보라가 그렇게 치는 날, 그 어린 스님을 내려보냈냐고, 불씨를 구하러.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소리가, 우리 절에는 사미성 어린 스님은 아무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올라와가지고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게 무슨 괴이한 일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 봤더니 저 모셔놓은 나한 부처 나한상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어린 나한의 입가에 팥죽 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1: 죄송합니다. 닭살 돋았어. 어머.
0: 그래서 이 나한들의 염력이라는 게 이렇게 이 보문사에서 아주 이름을 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1: 박수, 박수. 정말 정말 재밌는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해주시네요. 정말 이 보문사는요, 이게 설화 보물창고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아우, 동지팥죽, 아우, 팥죽 얘기 기가 막힌데요.
0: 정말 이 나한 얼굴에 팥죽 자국이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1: 신기해. 잠깐만, 이건 뭐죠? 아니구나. 자, 면도 잘못 시작했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서
0: 네,
1: 이동하시죠.
0: 가시죠. 네.
1: 자, 이곳이 오벤 나님들이 모셔져 있는 그런 곳이죠. 마리나, 어때요? 나님들 딱 뵈니까.
2: 대단한 것 같아요.
1: 왜요?
2: 근데 왜이 분들이 변전도 다르고, 그리고 머리 색깔도 왜 달라요?
1: 아니, 자, 교수님 얼굴 보시고, 저 얼굴 보고, 마리나 얼굴 봐요. 다 다르잖아요. 나님들도 결국은 사람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르신 거죠.
2: 근데 초록색하고, 뭐, 밝은색, 그런.
0: 이제 형상을 그렇게 만든 거죠. 여기 원래 18나한을 모셨는데 이제 후대에 와가지고 500나한을 또 따로 이렇게 모신 거죠. 그러니까 500나한은 형상을 똑같이 할수 없으니까 얼굴 표정, 머리 모양, 이렇게 제 손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500분을 모셨습니다.
1: 여기 나한님들 쫙 보면은 교수님 닮은 나한님도 계시고
3: 맞아요.
1: 저 닮은 나한, 코가 큰 나한님도 계세요, 저기. 정말 이곳 자체가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뒤에서 500나님들 뒤로 하고 이 바다를 보는 이 절경,
0: 맞아요.
1: 이건 진짜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절경입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오셔서 이거 좀 담아갔으면
0: 네,
1: 좋겠어요.
0: 아주 그래서 신이한 나한 도량으로서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1: 네, 좋습니다. 자, 이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이동해 보실까요? 네. 야, 역시 경치가 너무 좋네요. 좋다.
2: 근데 이큰 나무 위에서 뭔가 눈이 띄었어요.
1: 요 나무.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 이 보문사에, 색으로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그 보문사 입구에 있는 은행나무. 그 다음에 요 옆에, 굴법당 앞에 있는 저 향나무. 근데 저 향나무가 그 한국전쟁 다시 죽은 줄 알았는데, 3년 뒤에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요. 정말 신기한 향나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뒤에 있는 마리나가 얘기했던 이 느티나무. 이 느티나무도 수령이 700년 됐다고 해요.
0: 그죠.
1: 정말 대단하죠.
0: 그래서 이 느티나무에도 아주 신이한 이야기가 한편 있어요.
1: 또 설화가 있는 건가요?
0: 그죠.
2: 무슨
1: 이
2: 얘기죠?
1: 느티나무? 무슨 얘기예요?
0: 옛날에 보문사에 한 도둑이 들어서 밤중에
4: 값나가는 유기그릇을 훔친 도둑은 어둠을 헤치며 산길을 달려 도망쳤습니다. 도둑은 절에서 충분히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멈춰섰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새벽 예불을 날리는 범종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절에서 물건을 훔친 도둑은 결국 도량석을 하러 나온 스님에게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도둑이 잡힌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보문사 느티나무 앞이었습니다.
0: 제가 이 성물을 훔쳐서 도망가려고 이렇게 80리를 도망쳐서 했는데 밤새 이 느티나무를 맴돌았네요 라고
1: 어머머머.
0: 이야기하더라고요. 역시 나한의 염력으로 이 보문사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1: 느티나무 정말 수령이 700년 된 이게 이 느티나무야말로 이 보문사를 어떻게 보면 수호신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
0: 그죠.
1: 거고요.
0: 그래서 이 도둑이 새로운 마음을 먹고 개가 천선해서 아주 참신한 불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1: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 저 뒤에 우리 향나무 앞에 뭐 재밌는 것들이 좀 있다는데 한번 보러 가시죠. 예, 일로 봐, 일로 봐. 빨리 나, 요거.

0: 옆에 있는 게 이게 뭔지 알아요?
1: 동그란 거.
0: 어, 이게 바로 맷돌이라는 거예요. 맷돌.
2: 어. 멧돼지 돌?
0: 아, 뭐 멧돼지 돌이 아니라 맷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3: 곡식이나 아, 뭐 가루를 내기 위해서 요즘 믹서기 같은 개념으로 설명해.
2: 아, 믹서기.
0: 어, 요새 믹서기야.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지. 아주 곱게 빠이고
3: 이 맷돌이 굉장히 크죠. 여기가 이 보문사가 사세가 얼마나 컸는가를 증명해 보이는 맷돌인데 네. 보통은 이거 한 3분의 1,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크죠. 여기가 신도 3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곡물들을 다 갈았다 할 정도로 이 절에 이제 승려들이나 스님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0: 교수님 어쩜 이렇게 다 알고 계세요?
3: 그러니까
0: 네. 이거 앞에 보신 거 아니에요? 아 눈이 자꾸 내려가던데 이거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3: 그럴 수도 있죠.
0: 아니 눈이 좋으시네. 좋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여기서
3: 네, 수행을 스님들이, 하셨다. 네,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오. 300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을 양을 네. 갈았다고 이야기하는 맷돌이에요.
0: 참, 보문사는 모든 게 다 보물 같아요. 정말.
3: 그래서 이거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그것도 적혀있나?
3: 그렇죠.
0: 좋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이 보문사가 관음도량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3: 네.
0: 근데 저희가 관세음보살님을 못 뵀어요. 그쵸? 어디 모셔져 있나요?
3: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갈 곳, 네.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남겨뒀어요.
0: 어디?
3: 저 위에 눈썹바위에 여기 보문사가 네. 관세음보살을 모셔서 네. 보문이라고 절 이름도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여기는 관음전도 없고 원통전도 없고 네. 그런데 그 신이함을 보이기 위해서 네. 맨 꼭대기에 눈썹바위 아래에 네. 마해불로, 마해는 절벽에 있는 돌을 깎아가지고 네. 만든 불상이에요. 마해불로 관세음보살을 모셨죠.
0: 그래서 저 위에 계신 건가요?
3: 그죠.
0: 오, 좋습니다. 마리나, 빨리 만나뵙고 싶지 않아요?
2: 아니요. 너무 높아서.
0: 높아서? 어, 불심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성불합시다. 자, 올라가시죠.
3: 네, 올라가시죠.

0: 이곳이 이 보문사의 유명한 또 기도처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언제 조성이 된 겁니까?
1: 아, 여기 보문사가 사찰 연기설화에 얘기했듯이 관음성지로서 보문사 절 이름을 갖고 있는데 네. 관세음보살님을 아무데도 모시고 있지 않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1928년에 네. 이절 주지였던 배선주 스님께서 네. 이 석백에다가 네. 마애불로 새긴 거죠. 관음 좌상을.
0: 크기도 어마무시합니다.
1: 네. 이 크기가 높이가 92m, 너비가 33m에 해당하는데 네. 이걸 옛날 그 한자를 가지고 좌척으로 네. 환산을 하면 높이가 32척, 너비가 11척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2 관세음보살 응신을 이야기하고 너비는 11면 관음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0: 아, 이거 또 뜻이 상징. 또 있군요.
1: 그렇죠.
0: 네. 어때요, 마리나?
2: 네, 약간 이 바위인 눈썹 생긴 것 같아요. 맞아. 눈썹처럼 생겼어요.
0: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눈썹 바위라고. 근데 진짜 이 눈썹 바위가 관세음보살님 얼굴을 또 가려주시고.
1: 그죠.
0: 비와 눈에 또 가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네요. 아, 신기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좀 위태위태한데.
1: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0: 무너지지 않겠죠?
1: 네.
0: 야, 교수님 이곳이 왜 유명한 기도처인지 알겠어요. 이 높은 곳까지 네. 우리가 지금 올라온 게 419계단이에요.
1: 맞아요.
0: 이 높은 곳까지 직접 우리 스님께서 예불을 보고 계세요. 아, 스님께서 직접 또 예불을 해주시니까
1: 기도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다 갖추고 있네요.
0: 네. 네.
1: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가호가 여기에서 아주 확 모든 사회 대중들에게 네. 미치는 것 같습니다.
0: 계단 올라갈 때 좀 힘들게 올라왔어요.
3: 그죠?
0: 좀 막 몸과 마음이 무거웠는데 여기 와서 앞을 딱 보니까 뭔가 가벼워지고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설화 보물 창고인 오늘 보문사에서 정말 값진 설화들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저희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1: 아, 제가 오늘 설화 견문록 처음 나와 봤는데요.
0: 네.
1: 아주 흥미롭고 네. 특히나 제가 사찰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0: 네.
1: 이 보문사 관음성지에 오니까
0: 네.
1: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찬 느낌입니다.
0: 아,
1: 아주 네. 성지라는 느낌이 확확 와닿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또 여기 보니까 소원지들이 가득 쌓여 있네요.
1: 그렇네요.

0: 우리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소원지에다 소원 좀 써볼까요?
1: 네,
0: 괜찮죠?
2: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에요.
0: 예. 어? 직접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2: 고맙습니다.
0: 진짜 마음속으로 바라는 일, 정말 원하는 일 여기다 다 써보도록 하시죠. 자, 받으시고요. 받으시고.
2: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정의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소서. 모두가 건강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난 너무 거창하게 썼나?
0: 저희가 소원 정한 것처럼 여기에 걸린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2: 정말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0: 네, 자. 네. 자, 보문사 관세음 부살님의 자애로움과 나은점 부처님의 그 영험한 기운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 현문동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3: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4: 관세음 보살의 자비와 나한의 영험이 공존하는 보문사 불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달래주는 영원한 기도처입니다.

성내지도 않고 원한도 없는 그대를 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자가 있더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앙심을 품지 않는다면 그 허물은 도리어 그대를 손가락질한 자에게 돌아가나니 마치 흙을 끼얹더라도 역풍이 불어와 오히려 그 자신을 더럽히는 것과 같느니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 지혜 무럭 무럭 자라나서 날짜마다 좋은 국도 밝은 스승 만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중생 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색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법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올제 여러 갈래 몸을 나토 미묘 법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오리까 천건 만건 내려오던 원수거나 지나니나 이 세상의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얽히 어떤 애정 끊고 삼계 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온갖 곳에 두루 이르고 허공계가 다하도록 모든 세간에 두루한다. 중생을 가엾이 여기고 법을 기뻐하고 욕심을 버린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지켜나아가면 그의 얼굴빛은 밝고 깨끗하리.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며 지나간 일을 슬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때문에 시든다네. 낯으로 잘 리운 푸른 갈대처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0: 근심하고 웃음에서 1년이 지속되고 원수는 노래거를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주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전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기치를

전생에 나의 조상이여 설거시고 또 나의 부모도 되어 설거심으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안 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넘아래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꽃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배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생기나니라.

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한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차로용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원하 인생 무별량 아미타불 옥상수 심심상계 옥고광 염념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억계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미음 시방 세계 무불연 보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불

응낙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에 온 이곳이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안 세세 상행 보살도

하신 관세음께기 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어서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전령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뉘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오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황화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광월전묘음 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제주의 개송준 제주는 모든 공덕고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그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희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누군가 남 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걱정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건 돈이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0: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1: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2: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

0: 회원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 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였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 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송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증세

0: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

0: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칭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양평군 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2026년 양평 관등 문화축제를 5월 9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은가은, 정홍일, 윤성, 강성희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바로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69-3765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언행 배려 입법계 보살 수행 사법계 상대감동 환운명

말과 행동이 똑같고 모든 이들을 배려하는 삶을 이법계라고 제가 말씀 올립니다. 이 보살의 수행은 일체 모든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과 기다리며 또 그들이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이 보살행을 사법계라고 말씀 올립니다. 우리가 보통 상대가 감동을 주는 것이 제가 부처님의 세계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번뇌가 끊어지고 너와 내가 하나인 줄 알고 또 죽은 다음에 극락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연꽃이 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을 때는 상대를 감동을 주게 돼갖고 이때를 이사무예법계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0: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극락세계 현실야라, 우리 현실 그대로가 살아서의 극락세계이니 이 세계를 사사무예의 세계라고, 화엄경의 사법계를 제가 오늘 법문의 주된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우리는 저는 견성을 한 후에 삼선승가대학에 가서 화엄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집을 보고 또 수행을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사교를 보고 또 수행을 하면서 아는 것을 소화가 다 시킨 다음에 저는 저의 수행을 이 현실에서 삼았습니다. 어느 날 견성을 하고 제가 화엄경을 안 봐서 삼선 불학승가대학에 네, 우리 큰 스님에게 화엄경을 배우러 갔습니다. 근데 이 화엄경을 배우는데 예, 온 우주가 뒤집어지는 거야. 왜? 나는 오온이 개공도가 되는 게 도인 줄 알았는데 이 현실에 살아있는 세계가 극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묘순 학장 스님이 화엄경을 가르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것 같은 거야. 느낌이. 그 화엄경을 다 배우도록. 그러니까 제가 화엄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화엄경에 주석서를 달아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쉽게 화엄경을 배우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사는 그대로의 평상심, 내가 살고 있는 현재로의 그 세계에서 저는 이제 견성을 해서 알지만 이제 저 신도님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팔정도의 법문을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면서 이 따라하세요. 본바,
1: 본바.
0: 듣는 바,
1: 듣는 바.
0: 생각하는 바.
1: 생각하는 바.
0: 네, 육군이 육경을 대해서 육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복잡해. 이거를 신도들에게 다 하나하나 설명은 너무 복잡해. 쉽잖아요. 본바, 귀로 듣는 바, 내 마음에 생각하는 바. 이게 저 바깥을 쳐다보고 안동하면, 또 귀로 듣고 안 흔들리면은 나 혼자 있어도 지나간 시간에 기분 좋았던 거 나빴던 거 꼼지락꼼지락 기억하는 거, 요것이 무명이요, 이것이 중생이다. 제가 그 법문을 신도님들에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집착에서 자유스러워지는 것이 불공이요, 기도다. 우리 신도들은 굉장히 버겁고 힘들게 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집착을 버리고 이 자유를 얻는 이 법문을 통해서 하나둘 아기가 이렇게 기기 시작하더니 뒤쳐. 뒤치더니 아장 아장 걷는 거예요. 저는 아기를 안 낳았습니다마는 엄마들이 아가가 예쁘듯이 저는 신도님들을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스님이 됐느냐 하면은 이 세상이 모순이 돼서 그 모순을 내가 해결하려고. 무엇이 모순이냐? 착해라, 진실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 등신 취급을 받는 이 사회를 놓고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 그러고 보니까 종교가 다 생각이 났어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 양반들은 교회만 높이 짓고 법당만 크게 짓는 것만 하고 있구나. 내가 기필코 스님이 되어서 이거를 때려잡아갖고 확 뒤집어 놓아야 되겠다. 17의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승가대학을 갔습니다. 돈 10원도 안 줘. 또 있어. 방학이 되어갖고 절에 오니까 내쫓아. 나가라. 뭐 그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게 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나 왜

0: 그러는지는 물어봐야 되겠다니까 저희 은사 스님이 손을 꽉 잡고 너는 말을 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냐. 근데 네가 가고 나서 나는 복교 갔고 지금도 서울대학 정신과 약을 나 먹고 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그래도 막 뛰는데 눈에서 이 정말 밝은 날인데 양쪽 눈에서 호랑이같이 헤드라이트가 쫙 비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마음을 비웠어. 무서웠어요. 이런 일도 있구나. 그날부터 저는 온이 개공도가 돼서 말씀드린 대로 본 바, 들리는 바, 생각하는 바를 다 비워버렸어요. 비우면서 열심히 재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요것을 이법계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합니다. 다 이법계.
1: 이법계.
0: 정신이 산란하지 아니하고 안정된 상태를 우리 신도들은 이법계라고 배웠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불공 기도를 삼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법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사법계. 네, 이거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자기도 함부로 살면서 상대에게 잘하라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나와 네가 둘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있고 너가 있죠? 그래서 이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야. 그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상태를 만드는 방법이 이걸 사법계인데 그냥 꽁꼬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저는 명법사 신도들에게 법회, 어린이 법회, 학생회, 청년회, 보살, 신도회, 거사회를 만들면서 열심히 제가 열심히 정말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집에 12시면 못 들어와. 제가 나가서 스님이 어디 와 있다 이렇게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 심지어는 그날 그 신도네 집이 술집이었는데 밤만 되면은 그 화장실에서 야 이년아 와 이년아 나 이년아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스님이 여차저차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갔는데 떡시루를 하나 딱 갖다는 거예요. 그 스님이 법문을 하고 왔는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야, 그 귀신도 스님 오셔서 법문하니까 없어졌어. 그날부터 화장실에서도 소리가 없었어. 아, 이렇게 되니까 스님이 어디 가서 법문한다. 그 동네가 다 모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젊음을 제가 불살랐어.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지치겠어요. 그런데 그 애기들이 아장아장, 응? 하고, 맘마, 아빠, 엄마, 얼마나 예뻐. 그러니까 스님은 거기에 완전히 녹아가지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들을 만들어갔고, 합창도 시키고, 또, 이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지금 사법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신도들은 합창도 하고, 봉사도 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명법사는 이 사법계 때문에, 모라 수목금 토일 오전 오후 이렇게 다 되어 있어. 당번이 스님 식사를 신도들이 다 해가지고 자기 돈 시장 받아가 스님들 공양 다 올려서 아유 가만히 있냐 박수라도 좀 쳐야지. 이 세상이 그렇게 살으라고. 이 선전하러 나 오늘 온 거예요. 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합창단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제가 아주 열심히 욕심만 버린다면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역적인 평택에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수승해지니까, 제가 대형 음악회를, 여러분들 세종문화회관 알죠? 네, 우리 명법사 합창단들은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박범은 총장님의 지휘 아래 부모온 증경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립극장에 가서

고연행원품을 또 음악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음악회를 제가 다섯 번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부자가 되는 것처럼 공덕을, 우리 신도들 공덕을 점점 더 많이 크게 해주고, 우리 신도, 우리 명법사는 또 어떻게 살았느냐. 인등비, 불공비, 기도비, 이것만 명법사에 살림을 했습니다. 제사가 들어오면은 그 제비에 쓰는 그 돈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돈은 다 모여갖고, 네, 회향을 했습니다. 다들 회향. 네. 내가 돈을 찍어내는, 응? 기계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도들은 또 뭘 하느냐. 사회복지비를 매달, 자기 형편껏 매달 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의 보리에는 자기가 알바를 해도 알바 10%. 저는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불교가 왜 포교도 못하고 왜 이렇게 저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불교가 아닌 줄 아냐. 도둑질은 할 수 없고 뭐를 해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스님이 돈이 없다. 너희들은 돈 벌거들랑 보시해서 스님에게 막가능한 힘을 줘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주니까 대형 한번 음악회 하려면 몇 억씩 듭니다. 저는 그냥 끔딱지같이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뿐인 줄 알아요. 이 BTN도 2004년도에 제가 보현행원을 평택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다 촬영을 하고 났는데 새까만 얘가 왔어요. 이 찍은 게 새카매 갖고 왔어요. 왜 그러냐? 제가 BTN에 하나고 2년 찍은 거예요. 렌즈가 없어서 알았다고. 음악회 끝나고 얼마냐? 천이래. 천 갖다 탁 띄고 음악회를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불공이, 불사가 항상 많이는 못해도 그때그때 달러도 HD 카메라가 없는 거를 알고 제가 BTN에 HD 카메라를 다 사드리려서 한꺼번에 못해. 돈 생계장마다. 몇 년 전인데 HD 말고 더 좋은 카메라가 생겼대. 그냥 네, 오늘은 법사비 받은 것만 드리고 가서 생기는 대로 보내겠습니다. 그해 1억을 넘게 했습니다. 나 지금 사법계 하는 거예요. 네. 이 그냥 부처님 복주세요. 천만에 만만에 말씀. 저는 탐진치를 버리고 정말로 착하고 자비롭게 말과 언행일치로 살며 남을 배려하며 살며, 나는 10원을 갖고, 제 법문이 그렇습니다. 1억을 만들며 살겠습니다. 어떻게 10원을 1억을 만드느냐. 자, 여러분들 좋은 말 하는데 돈 들어요? 웃는데 돈 들어요? 아니요, 말은 잘 안 해. 왜 신랑한테 웃지 못하고 왜 예쁜 말 못해요? 삐져가지고 또 저 침대에서 싹 돌아눕고 이런 그게 무슨 불자야. 당신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우리 신도들은 남편이 돈 딱 월급 타오면 절 3배씩 하라고 그래요.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이 해라. 근데 어느 날 법문하다 물어봤어요.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뽀뽀뽀도 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감사하다고는 하는데 뽀뽀뽀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더라고. 여기 오신 이 안에 있어요. 우리 보리원월 회장님이. 그러고 보니 신랑도 왔네. 그러니까 신랑도 오죠. 이렇게 우리 불자들은, 제가 이거 자랑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오늘 이 음성을 저 세상에 해서 돈 1원 갖고 10원 갖고 온 우주에 꽉 찬 부자가 되는 그 법문하러 왔습니다. 우리 신도들이 날로 부자가 돼. 아들, 딸들이 날로 성공해.

0: 오늘 저하고 여기 온 분들은요 다 돈이 부자가 아니라 거물들만 실천하는 이들이 오늘 여기 다 왔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 우리들이 번뇌를 따라가면은 자 부처님 말씀에 업감연기론이라고 합니다. 다 업감연기론. 자 그러면 이제 상대가 없는데 상대가 있는 건 중생 아닙니까? 상대와 내가 하나인 사람은 이제 보디사트바야, 보살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상대에게 예경 찬탄하며 불공해야 되고 오죽이나 이 험난한 세상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월급을 이것 하고 한 달에 피로가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주물러주고 만져주고 하고 계시죠? 아니 명법사 신도들만 하겠지 뭐 여기 BTN 합니까?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렇게 이 사법계라는 것은 이 물질을 가지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사법계라고 한다. 됐죠? 네, 저 띠띠빡빡 이제 나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악회는 대형 음악회를 다섯 개나 했고 바깥으로는 이제 비가 오면 수재민 불이 나면 화재민들을 위해서 이제 막 뛰는 거예요. 뭐하러? 불공하러. 여러분들이 삼풍백화점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신도들은 가스통을 메고 청년회와 같이 남자들은 지하로 가고 엄마들은 이제 하루에 배추를 100포기씩을 담아갖고 서울로 막 올려가는 거야. 밥도 해갖고 올라가고. 불사하는 곳에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예, 개인적인 사법계에서 전체적인 사법계를 이루게 되니까 절에만 다녀서 욕심버리고만 살면 다 행복해져. 병이 든 사람도 날로 건강해갖고 우리 저기 보이는 보살은 시체였어. 근데 그 시체가 와서 스님 옆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시체는 시체인데 드러눕지를 않는 시체야. 다 같이 공덕. 네, 우리가 공덕의 배. 이 공덕의 배가 있어. 이 공덕의 배는 절대 요만한 돌도 바다에 넣으면 다 가라앉는데 큰 바위도 이 공덕의 배를 올려놓으면 잘 내려가지 안 빠지죠. 이게 공덕의 배야. 이게 더 오래되면은 다 같이 반야용선. 예, 지혜가 생겨갖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우, 이거 부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답이 나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이게 무슨 용선?
1: 반야용선.
0: 탁, 지혜가 생겨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야. 우리가 이법계, 사법계만 이제 성취를 해도 이제 그런 거예요. 네. 자, 이제 너무 소중한 법문이라 합장하세요. 공원건축이 무법 양성이시 종종토 무어가물 세건축 결정은 묘

내이 본문은 뭐냐? 결정된 운명이 딱된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죽기 아니면 까무식이다 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 명법사라는 절은 양성이 신의 땅 위에 무허가로 지어서 이 무허가가 오래돼서 빠각빠각빠각이 이 공원부지 안에 땅이 있다 보니까 건축법이 없어. 종단도 건축법이 없어. 공원부지 안에는. 나라도 그래.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문제를 놓고 나는 도인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것인가. 그런데 이제 힘이 좀 있더라고. 이 사무의 법계까지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공덕의 배가 반야용선이 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요렇고럼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무엇을 했느냐. 부처, 아, 여러분들 백이 뭐냐. 부처님 백, 보살님들 백, 탐진치 버린 기도해야지 되는 거지. 욕심 채워주세요. 똑똑똑똑. 헤이. 욕심 버리고. 지극지정성으로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박수 치죠. 정말인데 안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단하고 문공부하고 몇 년이라는 기간 안에 건축할 수 있는 법이 생기더라고. 양성이 씨네는 부자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그 평택에다가, 아, 평택 아파트를 졌어. 우리가 이 3억 가지고 너무 적으니까 돈을 벌어서 30억을 만들어가지고 논짜! 이래서 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서 건축 전문가도 아닌데 그만 빚이 쫄락 지고 시작한 양반은 돌아가시고 말이에요. 이 저당 설정해 놓은 명법사 그 양성희 씨네 그 산이 세무소에 저당 설정이 됐어. 나는 막 뛰는 거야. 막 좋아서. 망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서로 미루니까 난 풀어주려고 막 뛰어갖고 돈을 천만 원을 만들어가서 세무소에 갔어. 가서 풀었어. 얘 풀고 나니까 양성희 씨들이 너무 고마운 거야. 스님 가시십시오. 스님 내 땅. 그런데 딱 얕얕이 했는데 1138평인 거야. 그 1000평만 딱 하라니까 아유 이렇게 됐네요. 아유 스님 다 드릴게요. 이래갖고 시작한 게 지금 명법사 땅이 2200평이에요. 네. 네 이렇게 정말이니까 여러분들 알았죠? 10원을 100원까지 1000원을 만원까지 10만원을 억으로 쓰면은 나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걱정하지 말고 부처님께 믿고 기도하면 다 현몽도 해주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운명을 뒤집은 것을 제가, 아, 공원 건축이 이제 법이 됐고, 이 결정된 운명이 그냥 명법사 사찰이 다 쓰게 됐습니다. 행복하죠? 네. 아, 그 안 되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이사무의 법계는 화엄경의 이사무의 법계는 결정된 운명을 뒤집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저는 조사로서 법을 받았는데 우리 도자 문자 큰 스님은 부따조사의 70세의 도문의 육신보살이라고 합니다. 이 스님께서 2021년도에 예, 저보고 법을 받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에이 스님 또 그러시네. 저는 자격 없어요. 나 능력도 없고. 그 조금 더 들어봐라. 내가 팔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져 있는데 네가 병문안을 왔다가 하는 말이 스님 건강하세요 이러고 왔어. 왔는데 어느 날 삼선 승가대학에 장학금 주는 날 우리 큰 스님이 오셨어. 야, 네가 그 소리 하고 왔는데 부러진 팔이 탁 붙고 부러진 허리가 탁 붙었다. 아 그러니까 네가 법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큰 스님이 구순이 돼갖고 구순 잔치를 해드리게 됐고 그때 이제 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큰 스님이 떠나실 것 같아. 예, 왜냐면 15년 전에 그만 내가 큰 스님께 전화를 하니까 큰 스님이 문득 꽉 잠가버렸대. 글렀다. 우리 큰 스님이 이 세상에 이제 구순잔치가 되잖아. 그날 15년 더 살았다고 그러시더라고. 이제 더 살으라고 하셔야, 더 살으세요 이래야 되겠는데 아니 15년 더 살았는데
더 사르세요? 이럴 염치가 없지 뭐냐. 어떻게 가서 말씀을 드리나 요러는 내 생각이 나더라고. 무엇으로서 하나 이랬는데 개성이 나와. 그래서 이따가 마지막에 할 거야. 개성이 나와서 그 개성을 써가지고 나는 우리 큰 스님이 3년 동안 21년도 법을 받고 3년 동안 답을 안 줬으니까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계속 받거든. 어쩌나 하다가 그래 여러분들 예, 천의 손 천의 눈이 있는데 예,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우리 도짜문짜 큰 스님께 부르니까 하시는 말씀이 알았어. 내가 노력해 볼게. 우리 큰 스님께 박수. 아, 그거 좋네. 네, 녹음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뻐. 왜? 큰 스님이 이 땅에 계시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5분 남았는데 그래도 조금 여유를 둬야지, 그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합장하세요. 80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염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 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아도 화상이 구미 일선군에 도착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구미시에 자리한 도리사는 417년 고구려의 승려 아도 화상이 신라인의 마음에 불심을 심기 위해 처음 세운 초전 법륜의 성지입니다.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던 신라 사회, 불교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기고 불법을 전하던 아도 화상은 한겨울에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신비로운 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 이름했습니다. 신라 최초의 가람인 동시에 아도 화상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하는 정멸보궁 도리사. 16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전법과 원력에 도량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미 도리사는 교통이 편리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백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제주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제주불교연합연등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불교연합합창제가 오는 5월 6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열리는 이번 합창제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화남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

0: 구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원암 061-755-5330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마라톤의 전설 황영조. 도전은 계속된다. 201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 대회.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4개 다양한 종목.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 저 황영조와 함께 뛰시다. 201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대 화이팅!

김선미부채 경기도 용인시에 신경선 조경태 함영아조 원전조윤아 조경남부채 경기도 성남시 안영자 황철상 조문영 황희창 황혜준 황경애 장순우 장순표 부채 경기도 화성시에 양철준 홍정미 양현지 양은지 양민지 부채 강원도 화천군에 염덕인 부채 경북 문경시에 윤상철, 최서영, 윤성규, 한민혜, 윤창희, 윤창은, 윤재현, 황승연, 황지연, 부채, 미국, 텍사스, 거주. 윤희승, 마크승, 분위김, 핸드르승, 엘리승, 엘런승, 부채, 서울, 구로구에, 정경혜, 김수환, 김지영, 김지희, 흰영수, 부채, 전남, 순천시에, 정철용, 김정림, 정현준, 정현진, 부채, 전남, 해남군에, 조영대, 정경엽, 조상범, 부채, 대구, 남구야. 주석희, 박상호, 박성환, 박도환, 서해서, 한명규, 부채, 서울 강동구에, 주영희, 주영주, 조범래, 최윤희, 조연서, 조연우, 조연재, 조복래, 유주야. 조현성 부채 서울 용산구에 추원출 장은자 추용 박민영 추다연 김재영 추정아 김여정

임지연 주희경 김하연 부채 가족 건강 발언 경기도 부천시의 김재은 부채 제주 제주시의 장정신 부채 대구 수성구의 추수옥 부채 사업본창 발언 광주 광산구의 조용주 김미경 부채 부산 해운대구의 조윤재 부채 학업 성취 발언 대구 수성구의 한태웅 한도연 부채 업장 소멸 발언 미국 플로리다의 필릭스 라나 물론 나나 부채 삼재 소멸 발언 서울 양천구의 남명대 부채 가족 일상 발언 중

번창 경기도 시흥시 김석연 박상규 김정경 윤소라 김도경 박승규 보채 인스턴트 필름 사업 번창 서울 서초구에 김순만 장순자 김민창 김지은 김두현 보채 서울 중구에 김정자 박경률 보채 유양열 영가 서울 성동구에 김태근, 황윤주, 김동욱, 김순민, 보채, 대구, 동구에, 노재현, 이태선, 노영교, 김수진, 노은우, 보채, 대구, 서구에, 도영호, 이상희, 도경석, 이지연, 도현지, 도유진, 김, 박나영, 박재성, 보채, 서울, 용산구에, 은상훈, 강영순, 문대니, 문앤디, 보채, 서울, 강남구에, 백일남 권민자 배재숙 보채 서울 은평구에 배재근 이 김희진 배유준 보채 서울 강남구에 배재성 이정은 배서연 보채 서울 강남구에

진시에 수연스님 부채 김전양 조선영 김기범 김경애 이동욱 김현주 이상규 강푸름 김지은 이도현 부채 충북 청주시 연하경 정영아 정달영 장원덕 정미화 김은옥 하성호 부채

후이정 후이영보채 대준산업 사업본창 서울 강동구에 유경남 이상한 이강이 이설아 이설이 보채 서울 구로구에 윤인순 임희재 보채 서울 도봉구에 이

거치에 경기도 하남시 이병호 장유정 이다경이다 연보채 경남 거창군 이점수 연병삼 연병덕염 동훈보채 경기도 화성시 이진성시원 홍예리 성기현 성기찬 박중영 성다원 성지연보채 품명산업 사업본창 경기도 희영시 이진순 김양순 남택민, 남택진, 남윤석, 부채, 전북, 정읍시, 이찬훈, 손선희, 부채, 경기도, 부천시에, 이현승, 김민선, 부채, 반려견, 김국지, 영가, 서울, 송파구에, 이현정, 임유정, 이서연, 부채, 서울, 강서구에, 임재여, 임충우, 부채, 서울, 구로구에, 임종환, 소소미, 임재민, 임수연 부채 서울 송파구에 임희찬 권담회 임성현 임태연 부채 경기도 수원시 정은우 허민숙 정철아 윤주영 정현희 정대화 윤종호 부채 경기도 고양시 정창신 김미연 유묵내 정은연

정숙 부채 넥서스 환경 디자인 연구원 진산 환경 연구원 사업 본청 발원 경기도 수원시 조사

제태구달서구에 최인덕 조영복 최호수부 최경기도 화성시 피덕열 의영선 피선암 피웅안 차수영이 말씀 피경준부 최태구서구에 한일랑주금태 한병치 조수옥부채 서울관악구에 한정수 안춘자 한재훈 한재민 연규순부채 경남고성군에 허준이 미숙 허상욱 김경훈 허소영 정화룡 최욱 이용석 허찬영 허가윤 허동원부채 극락왕생발언 권민자 부기 한동건 씨 일체조상령과 한동건 씨 대하령령과 김병순 부기 김선석 장소래령과 김재윤 부기 이용순령과 수자령 일체령과 백일남 부기 안동배 씨 일체조상령과 안동배 씨 대하령령과 상명순임 부기

몸에 가호하는 힘을 입어 몸에는 일체의 병고와 행난이 없어지고 마음은 일체의 탐망과 어리석음이 영원히 사라지며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해지고 악인은 멀어지고 귀인을 만나며 자손은 창성해지고

하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둥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66-3318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제가 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온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칠보탑 불사를 모연합니다. 칠보탑 공양에 동참해 무량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고 성불의 길로 나아가시길 발언합니다. 법화칠보탑 낙성식은 오는 4월 26일에 봉행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스님! 네, 스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상월원각 대조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대한불교천태종 마읍포교당입니다. 이곳은 한국불교 중흥의 큰 별 상월원각 대조사께서 태어나신 성스러운 곳입니다. 대조사께서는 이곳에서 구도의 길을 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마읍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뜻을 기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선격화불사를 진행합니다. 마읍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깨달음과 평화가 가득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읍포교당에서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느껴보세요. 삼척 마읍포교당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은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7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 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댁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 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 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